0: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근뇌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근뇌보신환이라 하면은 나도 이전에 근뇌보신환 먹어봤는데 별 효과를 못 봤다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약은 우리나라 국가기업에 속하는 양치에 속하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어낸 근뇌보신환입니다. 근뇌보신환이 우리나라에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제약공장들로 해서 많습니다. 하나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동인당. 동인당 하면은 우리 우왕청심환이라든가 안궁환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약이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유인쌍이라는 제약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공장은 또 이 그 목난지가 났을 때에 류성환이라는 이 목이 불어나 아플 때 먹는 또 이야기가 이름 났고 그 다음 우리 이 뚱어 어조 제약공장 하면은 어조가 아교하고 근뇌보신환이 이름 났습니다. 이래서 큰 제약공장에서 만들었고 아마 이 뚱어 어조 제약공장의 약은 우리 방송에서 한 번도 소개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격이나 이 이런 데를 본다 할 때, 어쨌든, 이 좀, 들어오는 가격을 많이 따지게 되죠. 그런데,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간, 뚱어 어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뇌보신환은, 좀, 진짜로 가격보나 그 약재 방면에 보나 진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때문에 일반 근뇌보신환을 써보고 효과 없던 분들 우리 이렇게 큰 파이즈로 되어 있는 뚱어 어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뇌보신환을 한번 써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이 약을 선택할 때면 제약공장 약 성분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좋습니다. 선생이 강의할 때 약 성분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는가 자랑하는가 이런 것도 보면서 됩니다. 특히 우리 사람이 늙어가면서 기와 혈이 부족하면서 오는 질병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좋은 약은 기와 혈이라고 말합니다. 명의들은 때문에 무슨 병을 치료하든 고가병을 치료하든 심장병을 치료하든 여러분들 그 제일 무서워하는 중풍 있지 않습니까? 중풍도 기혈이 극도로 부족할 때는 중풍이 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중풍 오는 사람들.
0: 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우리 언니 중풍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열을 많이 또 출원시킬 때다. 그래 나온 다음에 그냥 맥이 없고 어지럼증이 나고 밥도 흘리고 그래 왜 지네 맥이 없어서 이 머리에다가 딱 북어비를 뭐 지워놓은 것 같았대다. 그리고 소리에 소변 벌러 갈 때는 개우 그래서 가서 얘기해서도 어덩어덩 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건네보신 하나 한 달 썼습니다. 그랬었는데 신기하게 밥을 그렇게 세게 흘리던 게 우선에 많이 아이 흘리고 그리고 이 고리에 그렇게 두겁이 씌운 것처럼 어지럼증이 나고 희하던 게 우선은 많이 좋았었습니다. 맥이 나고 이야기 좀

0: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기 그래서 걔들이 예, 화장실도 댕기고 자꾸 죽었으면 좋겠다던 게 예, 이양밥 숙고나니까 밥도 맛있고 밥도 덜 흘리고 예. 그다음에 네. 우선은 조금 맥이 난단다. 정신 난다.
1: 정신 나죠.
0: 예. 예. 야 그래서 예 쓰던 중에 이 양말이 좋은 게 없단다. 그래서 예, 우리 언니 배달 더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좀 오래 쓰자고. 이게
1: 오래 쓰면 이 약이 옛날 뭐 좀 쓸 때처럼 야 이전에는 정신 난다 맥이 난다 뭐 웃기도 잘하고 이러더면 늙은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맨날 맥이 없다는 소리를 하고 예, 잘 웃지도 않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그녀 보시 나를 오래 쓰고 보면은 얼굴에 웃음기 돌고 맥이 나서 예, 젊었을 때 맥이 난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홍삼하고 로경은 사람이 좀 늙음하게 가끔씩 써주면 좋습니다.
0: 아 그래 놓고 네. 조금 더 오래 살기 쉽단다. 자꾸 상쇄나기 그렇죠. 예, 사망됐으면 좋겠다 하던 게.
1: 예.
0: 그래서 이번에 저희 배달 좀 많이 받으려 한다. 오래 쓰게.
1: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
2: 네.
0: 예, 알았습니다.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중풍이 오기 직전에 느낍니다. 딱 죽을 맥도 없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중풍이 옵니다. 기와 혈류는 순환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환 못하고 어디가 막히면 어디가 풍이 오는 거죠. 근데 머리혈관이 제일 많기 때문에 머리혈관이 막히면 중풍인 겁니다.
2: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우리 남편이 건네파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중풍이 와서 머리 계속 혈행하고 뻥하면 아파서 그럴 때 막 고생이 눕습니다. 혈압도 막 올라가면 시력도 한 코페 한 번, 이래, 잡수먹고, 대학원 자르고, 암호한 계속 잡다 뗐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암호한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1: 예.
3: 지금 밖에 나가 걸을 때문에 구비를 돌 때문에, 큰 구비 앤 것도 계속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게 지금 한 번도 아니 넘어집니다.
1: 맞습니다. 이 궁지수초라는 게 옵니다. 중풍이 오는 사람들이 중풍이 아이 와도 늙음하게 보십시오. 아이 보면 우리 집이 요거 구부러 가면은 화장실을 이런데 고개가 자꾸 맞히거나 예 넘어지거나 이게 다 궁지수초라는 겁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이 평형을 잡아주는 감각이 그다음에 그 혈관이 막히거나 이 뇌세포가 화해서 오면서 평형을 못 잡아주는 겁니다. 이 학습면은 그런 데서부터 알깁니다. 마사지는.
3: 예, 그리고 예, 이 침에 중세 있는데 예, 자꾸 예, 내 집 온다는 게 땀 나고 가고 딴지간 문들이 자꾸 이랬습니다.
1: 그렇죠. 그러면 남쪽을 오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런 증세 같이 나타나.
3: 내일 내다보면 예, 옵니다. 예, 오는데 우리 집 알더란다. 근데 왔다 갔다 앞뒤로 간 문들이고 예, 앞뒤로 올라가고 자꾸 이랬습니다. 근데 이 증세가
1: 이미 침에 없습니다. 초기 증상이 들었었어요.
3: 기후도 저는 혈압도 증상입니다.
1: 예. 예, 혈압과는 관계없이도 그렇게 집에 증상이 나타난 분들 많습니다.
3: 예, 선생님이 학생 정말 쓰기 좋습니다. 다른 것 같았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형제들이랑 세 사람들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1: 예, 아들도 예, 먹기도 좋습니다.
3: 예, 그래서 선생님 오늘 밤 많이 배달받아 또 쓰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1: 기와혈 우리 다 알아둬야 됩니다. 때문에 극도로 맥이 없는 순간에 중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는 혈을 밀어주는 힘이다. 다시 말하면 기는 혈을 끌어주는 힘이다. 이겁니다. 극도로 기가 부족하고 이러면 혈도 부족입니다. 때문에 건예보신환에는 보신하는 데서부터 치료가 들어가고 보신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되고 이런 구조로 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 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4: 예, 건네 보신하시는 환자입니다.
1: 네.
4: 예, 언젠 한 반년 넘게 먹었습니다, 이거.
1: 네.
4: 이거 뭐 기도네네. 제 자관 이게 이 혈압 도저히 잘 나야 되고 계속 가슴이 후들후들거리고 이 심장이란 대단히 나빴단 말입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 해를 진짜 고생했습니다.
1: 네.
4: 예, 그러다 나니까 그 간에 약도 많이 썼죠. 예. 무슨 이 자꾸 이 가슴이 더부룩해서 그 금비환 약방에 가서 금비환도 싸먹어봤다. 자관 외 수관지위 그 약도 싸먹어봤다. 어쨌든 이게 내 좀 신경이 다른 사람보다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 잘 받는다 말입니다.
1: 예.
4: 그, 예, 그래서 그 수관지위도 싸먹어보고, 또 뭐, 이거 뭐, 금비환도 먹어보고, 자관첨 약을로, 광고 약을로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예.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선생님이 이 강의하는 이 건네보신환에 대해서 딱 이 생각해본 게, 아, 이게 진짜 이게 내게, 어쨌든 내 신경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도 잘 받, 잘 받으니 그러니까 되나. 어쨌든 이 가슴이 더부룩한 게, 이 비장 그쪽으로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 아예 났을 때다. 근데 이 건네보신환을 먹고 서리는, 이거 먹고 지금 이 가슴이 더부룩한 증상이랑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4: 예,
1: 치료 방법은 지금 예, 얘기하는 것보다나 약을 선택하는 방면에서는 맞았습니다. 예. 그런데 약이가 지금 약이 말아야 됐습니다. 약재들이 그 재배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수량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제대로 약재라도 그 똑같은 약이라도 그 질량이 보충된 약이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치료 방법은 맞았습니다. 왜 효과를 못 보는가? 약이가 그렇게 효과를 제대로 보자면 제 약공장을 꼭 보면서 써야 된다. 이런 산동 의료 제약공장이라면 자기 그 제약공장의 명의를 위해서도 예, 약을 제대로 였습니다.
4: 예, 자우관이 건네 보신 환호 먹고서 지금 예, 가슴이 더부러간 증상도 없이 이래 후들후들거리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래던 게 예, 마음이 편안해 잠도 영잘
1: 예, 이 신경도 좋아지면서 마음이 든든해지고 쉽게 놀라지도 않고 예, 짜증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4: 예, 밥도 맛있고 자우관이 여러모로 용도다 말입니다 이게.
1: 맞습니다.
4: 그래서 예, 그 활동할 때 예, 또 배달받아서 계속 이건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 몸에 맞으니까
1: 신경이 약하고 신경물나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치료보십시오. 이 약이 산소인 병거의 우리 이런 그 신경 안정제에다가 신경세포 재생하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4: 예. 그래서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선생님
1: 네,
4: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기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얼핏 보건대는 늙으면 다 기혈 부족이 오겠지 하지만 사람마다 이건 차이점이 많습니다. 또 늙는다는 이 용어 자체가 바로 기혈 부족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기와 혈은 제일 좋은 약이라고 우리 맹리들도 말합니다.
2: 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저도 건립을 쓰고 있습니다. 중풍이 와서 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 지금은 이 정도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5: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를 딱 쓰지 못해서 지팽이 짓고도 다 걸지 못했는데 이거 쓴다면 지금 지팽이 짓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5: 그래서 선생님한테 효과 좋으니까 더 싸서 쓰자고 그랬나.
1: 네. 우리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5: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기와 혈이 부족하다 할 때는 항상 춥습니다. 추위를 잘 탑니다. 예. 그리고 정신 상태가 자꾸 우울에 들어갑니다. 기쁘지 않단 말입니다. 이 왜 그런가? 기혈 부족입니다. 우리 젊어서는 정말 말똥대 구부러 가도 웃겨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와 혈이 부족하면서 늙음하게 들어서면은 크게 얼굴에 웃음기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 네. 역시 기혈 부족이 일종입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1: 감이 납니다.
2: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6: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7: 이 건네 보신 하는 우리 남편 오랫동안 반년 넘게 썼는데

0: 이곳에 예전에는 경찰이 와가지고 이 걸음도 평영 못 잡고 뒤용역이 지내었고 혈압도 온정해내고 잠도 못 잡고 거기다 돈을쓴 비례에서 없네 이런 안될 것이 있어서 썼는데 효과를 용달 받다 말이나 지금 모든 것이 다 동상을 돼가지고 또마 얻어놓은 이 약밖에 없다 이랬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할 때도 많이 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어디 할 때 있습니다. 예.
0: 예.
1: 돈이 쓰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돈이 말씀해서.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예,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꾸 손발이 저립니다. 특히 발끝, 손끝, 머리. 예, 머리도 인체 말단입니다. 이런 말단에 와서 기와 혈이 공급이 못 되기 때문에 저리고, 시리고, 마목이 오고. 심하면 마목이옵니다. 마목이라는 게 졸이다가 나무떼기처럼 꿋꿋해지는 걸 마목이라고 합니다. 이 마목이 오는 원인 이겁니다. 기와 혈이 부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난 요즘 늙어서 그렇습니다. 이런데 우리 백세 시대에 들어서서 이런 기와 혈이 부족을 치료하는 데는 그리 바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조심해줘야 될 게 뭔가 기와 혈을 보충한다 할 때는 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허혈거든 안 생기게끔 만든 약이가 건내보신합니다. 뭐 이름 그대로 딱 뇌만 건강해지는 약이 아닙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제일 먼저 기와 혈이 보충이 되고 기와 혈이 통해야 됩니다. 기와 혈이 통하자면 경락이 소통돼야 되고 음양평형을 잡아주면서 기와 혈을 보충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 약도 썼고 어떤 약도 썼는데 효과를 못 봤다. 무슨 원인인가? 이름은 좋고 그 약은 맞지만 그 약이 질량이 그만큼 보존돼야 됩니다. 다 지금 재배한 약이 돼서 그래서 산동 뚱어 어조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내보시환을 지금 추천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수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 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깊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안녕하십니까. 안홍찬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허미란 작사 박광춘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을 들려드립니다.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처럼 어릴 적 뛰놀던 고향의 풍경이 멜로디에 실려옵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하나 작사 김기찬 작곡의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연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힘차게 노래하는 곡입니다. 렴시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대학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내 품에 있습니다. 드넓은 조국이 품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선율에 담았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동진 작사 라스무스 작곡의 살기 전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풍요로운 들판, 정겨운 이웃, 살기 전 우리 고장, 연변이 생기 넘치는 모습이 발걸음 가볍게 만든 노래입니다. 지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은 나팔꽃처럼 소소하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는 고향의 정취를 노래합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문춘산 작사 서민월 작곡의 도망간 수양버들입니다. 도망간 기슭에 늘어진 수양버들 가지를 보며 그림을 달래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양민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조례화작사 임근만 작곡의 연변의 어민을 준비했습니다. 연변을 찾는 모든 이에게 건네는 환영의 인사말 같은 곡입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매들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준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시로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통선빵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근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킨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 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청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 봉습방, 예,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2세트 가게 되죠. 그럼 약과걸로 따지게 되면 24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뭐, 요마도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예, 우리 거는 쇼요 알로 된 겁니다. 그래서, 100개알처럼 작은 알로 됐고, 한 봉지에 20알씩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수기도 영 쉽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한 봉지 쭉 잡수면 됩니다. 예. 뜨뜻한 물에다, 예. 그래서, 땅연수에, 그 소금물에다 잡수면 더 좋고, 예. 소금 조금 넣고 서리, 그런 물에다 잡수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순시 치료법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처방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공능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 8세트에는 12세트를 더 드리고, 12세트부터 좋습니다.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 침은,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서리, 전신에다 같이 이런 해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그럼 경락을 다 열어줘야 되죠. 예, 기술은 우리 맨 약을 먹기보다 침과 결합하게 되면, 예, 효과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과학적이 되죠. 예? 우리 경락이 막힌데도 내고서 자꾸 약을 써서, 예, 거기가 효과 시원시원하게 못 납니다. 예, 예, 그래서 꼭 경락을 빨리 열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난다. 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심장도 나쁘고, 또 뭐 뇌경색도 왔고, 뇌실금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질병이죠. 예? 머리 아프고, 예, 예, 이런 방면에 제가 다 그, 진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명백하게 이래 침을 놔드릴까나, 예, 경락이 열어지는 동시에 약 효과가 들어갈까나, 예, 효과 빨리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8세트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예, 또 풍습방 이런 우대 활동에 주는 외에 또 한 세트를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요새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게 많습니다. 뭐 다 좋다는데 나는 뭐 어떤 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측에 이런 약을 쓰고 사측에 이런 병원도 댕기고 별 효과를 못 봤죠.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어떤 때는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찾아와서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저는 오게 되면 환자분들이 제가 자꾸 말합니다. 약을 사고 아예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진단부터 받아봐라 그 뜻입니다. 예, 저는 황제내경 그대로 환자분들이 변증론지를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어제 이거 자꾸 말하는 특히 우리 여축간판 탈출을 해서 똑같게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다른 데가 치료해 받아보게 되면 여축간판 탈출은 다 거기서 똑같게 치료합니다. 거기서 업돼서 허리에다가 쭉쭉 넣지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요추간판 탈출만 해도, 예, 다섯 가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의학에서, 객관화 현대의학이라 하지 말고, 근대, 객관화, 예, 지금 사회가 발전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발견해낸 게 뭔가 화두자지라는 게 또 있습니다. 새로 발견한 게죠. 그럼 이거지 합하게 되면 요추간판 탈출이가 모두 여섯 가지로 우리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락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몽땅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 틀린다는 건 뭐 설명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침구료법도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나, 요 진단이가 정확해서, 그 다음에 치료받게 되면, 예, 효과를 빨리 본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권고하기 싶은 것은, 우리 데와 지금 심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수술을 잘못해서, 예,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원래는 조금씩 걸어 댕기는데, 지금 막, 벌벌 기에서 막, 위생실 다 댕길 정도로 막 되고, 예, 이런 분들.

0: 많죠. 그래서 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약을 사고 아예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진단부터 제대로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 받을 사람들은 우리 원래 기차역자 있지 않습니까? 러호저잔 그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미리 또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해야 됩니다. 지금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리. 예, 그래서 뭐 무턱 떼고 찾아온 뭐 병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예약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시간을 다 안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풍습방 본다 할 때 두 가지 약 조합을 했죠. 한 가지는 双乌仙灵方 전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双乌 두 가지 우토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가 뭐인가 우리 부수의 승수의방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피를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골수를 산생하게 해줘서 뼈속에 골수를 꽉 채워있고 그리고 연골을 빨리 수복해줘서 이런 퇴행성 관절 그다음에 골다공증 이걸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 갈라나는가 제가 자꾸 말합니다. 이게 한대 버무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막 가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거는 가량할 필요 없는데 막 가량하게 되면 오히려 반작용 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놓은 것은 뭔가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는 약은 가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을 한 봉지 씻으면 됩니다. 예, 식전 식후 관계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위를 해치지 않을까 위를 해치면 식전에 잡수라는 말 못합니다. 이건 식전에 잡수하도 일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추출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짝에 골수를 보충해 주는 거는 대담하게 가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래 한 봉지씩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할 거 두 봉지 세 봉지씩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을 폐해 줄 때 이 짝에 그 골수를 보충해 준 처방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맞춰서 드립니다. 예, 이래 좋죠. 예?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우리 이 부쉐송수방 이 처방은 몽땅 그 약재가 간 콤파치를 집중적으로 도와준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간신 부주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쇄주로 어혈이 생겨서 경락이 막힌 거 이거부터 해결해 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두기준 선생님 정말 멋지 수고합니다. 건강하게 하게 잘 보내기를 바라면서 나는 풍수방을 쓰고서리 오용 많은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워낙 네. 나는 지팽이를 짓고 그저 그 약 잘라 가잖아, 채소 잘라 가잖아 해도 몇 발짝 못 뛰고 그저 무릎이 별로 엉키면서 탁탁 거리 앉아 있게 됐습니다.
0: 퇴행성 관절이.
2: 예, 대단히 그저 심했습니다. 몇십 년 고생했습니다. 그 무슨 약이나 쓰고 부황도 붙이고 뜬거지도 봐도 그때 보이지 자꾸 더질 때다. 그리고 또 관절약은이 자꾸 부작용이 있을 때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2: 예, 심장도 나빠지는 것 같고 이런 그저 그래서 약도 얼마 되신지 모릅니다.
0: 예,
2: 부황 부채도 아이 됐다. 뜬까지 됐을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0: 그렇죠.
2: 그러다가 예, 선생님이 풍수방에 대한 이 강의를 하고 선생님 댁에 가서 또 진단도 받았지 그만까 예.
0: 네.
2: 그러니까 이 풍수방은 다 관절염뿐만 아니라 기타 다병이 다 좋다니까 특히 몸속에 풍한 죽을 다 없애버리고 더울 없애주고 여러 가지 병에 다 좋다니까 이번에는 되겠다 이래고 쓰는데 어떤 여러 달 썼습니다.
0: 네.
2: 근데 활막염까지 다 나사졌습니다.
0: 네.
2: 붓기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있고 마모기 오고 이거는 다리나 발이나 손이랑 다 이롭습니다. 자전거 탈 때 타지도 못했습니다. 전에도 40세 자후부터에 근데 지금 많이 나서서 통증이 없어지고 붓기도 났고 그 다음에 활막염도 다 났고 그래서 오전에는 그전 충청대 올라가도 하나 짚고 두 발 올리고 이어내고 올리고 했는데 지금 단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예.
2: 예, 사람이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걸어야 이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난

0: 각종 다방이 좋다니까 위도 좋아지고 예. 그다음에 꿈도 심장도 좋아지고 이 분수방이 매우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다음에 악몽도 없어지고 심장 어떻게 누보다 아이되던 게 악몽이 나 그 엄밤 자지 못할 때 영만한데 이것도 다 이뤘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비가 올 김에서 탁탁 그 자리에 물 안 든 건 영영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밤에 또 땀이 있던가 더더욱 땀이 얼마 흘린지 모른다. 어디서 다시 갈아입자 뭐 갈아입고 잘 그런 정도 됐을까나 얼마 바빴겠습니까. 예.
1: 그렇지.
0: 그리고 자꾸 뭐 쥐가 올라오고 이러던 네. 게 이 풍수방 먹으면서 선생님의 고대 이 침구요법을 쓰면서 딱 그 어성육부가 활동하는 그 시간에 딱딱 약을 먹고 그 다음에 관절을 유통시키니까 예. 정말 정말 좋습니다.
1: 네.
0: 이 풍수방에 나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 지금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풍수방을 쓰고 건강하게 심장도 좋아졌지 그다음 위염도 좋아졌지 다 좋아졌지 그만과 그래 시간상 관계로 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데 저도 이 내숲을 짜면서 정말 중년인들이 건강 위해서 고전을 들추면서 선생님 정말 애를 써서 이 소개한 풍수방도 그렇고 그걸 처방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새벽항이 다음에 나는 건심고랑 다 씁니다.
1: 네.
0: 이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다 베이나스카의 마음 기쁨을 더 말할 수 없고 매일 웃으며 삽니다. 선생님
1: 네.
0: 고맙습니다. 예.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이 김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부시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의 뭔가 어떤 약들은 자꾸 보충하는 자글로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오히려 너무 보충하게 되면 배가 짱이 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현상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에 이것을 같이 해줘야 시에라는 게 뭔가 어떤 거는 이 차바구니 지금 석탄 너무 많이 실었다 그 뜻입니다. 예, 그것을 좀 부리우는 짝으로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부시의 진실하고 그 다음에 뼈분 통지라는 겁니다. 뼈라는 건 뭔가 자꾸 아파나는 거 진통작용을 먼저 해줘야 되죠.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저는 원래 이렇게 저기 풍수성 관절염으로 앓던 이런 환자입니다.
1: 예.
3: 이 병 걸린 지도 한 7, 8년이라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정말 그때는 관절마다 붓고 무슨 손가락이 터진 그런 손가락 마디 같으네 아프니까에 정말 걸레 같은 것도 못 짜고 행주도 짜기도 바쁘고 주방에서 밥 하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1: 네.
3: 그리고 그래서 항상 뒷산들이 무릎 치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가슴이 막 조여들었어요. 숨이 막히고, 예. 그 다음에는 입이 마르고 하면서, 예. 변비도 더 심했습니다.
1: 네.
3: 그러던 게 이 풍수방약을 한 반년 넘게 먹고 나니, 모든 면에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1: 네.
3: 예, 특히나 손가락이 붓고 마비 되던 이런 게 없어지고 예. 변비증이 많이 나니까 정말 사람이 영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심률이 고르지 않던 게 심률이 고르게 되고 예.
1: 네.
3: 그다음에는 저기나 온몸이 한결 가벼워져서 예. 정말 바깥 출입도 제대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러던 차이 또 예. 우리 집 아바이도 없으니까 가는데 아바이도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그러다가 또 쉬고 하던 것이 깨고 이 천기를 올라내리는 게 참 바빴단 말인데
1: 네.
3: 그래 같이 잡았단 말인데 아바이도
1: 그렇지. 네.
3: 그래 같이 잡을까 아바이도 한 석 달 잡을 뿐 아닐까 예. 이 5층 되는 천기를 지금 내가 갈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정말
1: 많은 효과 봤죠. 예.
3: 예, 이게 정말 어떤 무식한 말을 말하면 귀신 같습니다. 이야기 정말
1: 예.
3: 보니까
1: 그렇죠. 예.
3: 얼마나 떴는지
1: 다른 데서 효과 못 보던 게 이제 효과 봤을 거나. 예.
3: 예. 그래서 바깥 출입 못 하던 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할 수 있고 얼마나 떴는지 내 지금 모르겠단 말인데.
1: 예.
3: 게 지금 이 약

0: 그 터키나 이하고 먹고 나니까 심률이 고르게 되고 그다음에 답답하던 게 낫고 하니까 누워 자는데도 편안하고 예 얼마나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예. 난 지금 이약 계속 선생님 이약 방송 나는 매일과 같이 이약 방송 시간 놓치지 않고 이거 듣는단 말입니다. 예.
1: 네.
0: 그래 이 약이 대한 것과 또 새로운 약이 나오는가 하는 거 명심해서 듣고서를 지금 이 약 쓰고 있단 말입니다.
1: 네.
0: 앞으로도 이 방송 계속 해주면 우리도 계속 듣고 정말 병 더 큰 병이 나기 전에 예방 위주로 해서의 할 예사입니다.
1: 네.
0: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네. 네. 건강하세요.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뼈분 통치 그러니까 지병 우리 아프다는 것은 부통则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럼 통하지 않는 거 빨리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간신 이게 통하지 않아가지고 기혈 이거 운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혈이 생기고 아프죠. 여기 면 지血통 이 약제가 그 딱 그 나무 기신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 이것을 절반으로 떼기게 되면 그 안에 속이가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달기피처럼 생겼다 해서 지血통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가 전문 피를 잘 통하게 하고 또 보혈작용이 있습니다. 피를 많이 보충해 주죠. 그 다음에 수진호로 근다기가 잘 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특히 이 관절을 하면 자꾸 마모기 오거나 굽베다 배다기용 바빠하거나 뻣뻣하거나 이걸 해결해 주죠. 그 다음에 우스라는 약재가 주약이 호수에 취유한 작용이 있습니다. 어혈을 풀어주죠. 그래서 지血통이라는 약재가 한대 결합해가지고서 그 막힌 걸 열어주고 경락을 잘 열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한쪽을 또 피도 보충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질병이라죠. 겉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먼저 없애주는 게 경락을 열어줘야 없애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질병이란 건 뭔가 그 우리 근본을 다스려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의 근원을 해결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주약의 간 콤파치를 도와주면서 이 근골을 든든하게 해주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뭐인가 우리 이 콤파치가 뼈를 주도합니다. 신주구, 네, 간주진, 간이가 모든 힘줄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떤 사람들이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은 어째서 닭발 소혈하면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뺏기 손가락이 자꾸 오그라들어가지고 또 피기 바빠하고 이게 다 잘 보게 되면 거기 안에 힘줄이 막 당기기 때문에 쫄아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힘줄 한 방면은 뭔가 간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간은 간 장쇠입니다. 피를 저장해둔 창고입니다. 만약 시내가 지방간이나 간경화람이 있다 하게 되면 뭐 딱 그 간경화 지방과 아이와도 간 경락이가 통하지 않는다 할 때는 간의 피가 어느 정도 모자라다는 걸 말합니다. 모자라게 되면 전신에 이런 찐이가 붙은 데다 영양가를 보내모주죠. 혈액순환을 보내모주죠. 그러게 되면 자연적으로 힘줄이 쫄아드는 것도 있고 다른 한 방면은 뭔가 힘줄 거김에 한기 꽉 들어찹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라는 거는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깊은 곳에 한기를 없애주는 거 이거는 우토밖에 없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0: 저는 저기 그런 뭔가 그 토스빵 먹고서 예.
1: 네.
0: 허리가 불편해서 벌벌 개랭기는데
1: 예.
0: 지금 저럴 수도 있고 보내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예.
0: 그러니까 얼마나 떴습니까?
1: 네.
0: 그리고 예, 저기 그런 머리가 항상 흐릿흐근하게 정치해 나던 게 그것도 지금 그런 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묵습니다.
1: 혈압이 안정되죠. 예?
0: 네, 혈압이 안정돼요.
1: 네.
0: 그러면 심장도 예, 그렇게 와도 떨리던 게 지금 많이 나아서 지금 조금씩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렇게 다니고 좋으니까 소화 그렇게 해야 되던 게 밥도 지금 잘 먹습니다.
1: 소화도 잘 되고. 예.
0: 네. 세우고 눈도 항상

0: 비밀스를 급격하게 방패보지 못했게 됐는데 그것도 좀 많이 나서서 그렇게까지 눈물이 나고 그러던 게 많이 났으니
1: 예.
0: 그래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이 풍수방이 아주 저희들 신체에는 알맞는 약이라고 봅니다.
1: 풍수방이가 간 동아순약제 16가지 들어가 있을까나요? 예, 간이 좋아지면 눈이 좋아집니다. 예.
0: 제가 간도 그렇게 와서 간단히 지금 저기 옆구리를 지우고 있었는데
1: 네.
0: 모두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1: 어, 좋아졌죠. 예.
0: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저한테 많으니까 앞으로도 나이 풍수방 계속 먹겠습니다.
1: 계속 쓰면 좋습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간선 퀴슈하게 되면 예, 벌써 이 근골이가 퇴행성 개변을 이루어지면서 예,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이제 환자분이 전화한 것처럼 어째가 허리가 다 꼬부라드는가. 허리 거김에도 척추 마디가 많습니다. 예. 경추가 7개 마디, 흉추가 12개 마디, 요추가 5개 마디, 또 뒤줄이 있고 그게 몽땅 일직선으로 붙어있는 게 뭐인가. 힘줄이 당겨주기 때문에 그 붙어있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풍수방 복용하는 환자입니다.
1: 네.
3: 풍수방하고 혈액관 같이 쓴다. 건심보고 세 가지 씁니다.
1: 네.
3: 예,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네.
3: 그냥 쓰기 전에 내 후리기 때문에 와서 치료도 많이 하고, 친구도 해보고, 돈도 떴습니다.
1: 네.
3: 예, 바로 걸지 못하고, 예, 너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썼습니다.
1: 네.
3: 그래, 내 방송 주고, 풍습방,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는, 풍습방 먹으면서는 이 선생님이 신을 괴롭게 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걷습니다.
1: 예.
3: 이제는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1: 그렇지,
3: 예. 예, 선생님이 친구가 효과를 내가 빨리 봤습니다.
1: 진단이 정확한 빠릅니다, 효과.
3: 예, 이 약쓰니까, 견중염하고 손가락 마디마다 불어난 게 다 들어오고, 소화 안 되는 게 소화도 너무 잘 된다.
1: 네.
3: 그리고 머리도 심하던 것도 지금 조심합니다.
1: 네.
3: 그냥 효과 좋아서 약이 거의 떨어져서 오늘이 배달받겠습니다.
1: 네. 예, 예.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풍습방 한 세트 또 더 드립니다.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죠.
3: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숙지 들어갑니다. 이 숙지는 우리 쥔여에 속하는 겁니다. 쥔천조시 이건 많이 들어봤죠. 예, 주도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滋阴补血 음을 자양하면서 피를 보충해주고 이징天水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골수, 척수의 이 안에 그 수액을 많이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정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예, 정액이라는 건 갖기 싫어하는 영양가입니다. 네, 우리 뼈가 든든하자면 속이 든든해야 되죠. 예, 우리 썩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충해준 게 제일 물질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울룩청룩하고 인양호 이 두 가지 약재는 원부肾양한 작용이 있습니다. 곰팥의 양기를 도와주면서 양중치우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보충해주는 동시에 음을 따라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진구, 힘줄하고 뼈가 따뜻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거지하고 구수부 이 두 가지 약재가 간 콤파치를 보충해 줌으로써 예, 장여시, 그러니까 허리하고 무릎관절 이걸 든든하게 해주고 거김에 주위에 있는 이런 근골 이것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 관절 이런 데 직접 이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거지하고 구수입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구수입은 말 그대로 이름부터 알기지 않습니까? 중이는 항상 어디를 보충한다 하게 되면 예, 거기에 따라서 이름 짓는 겁니다. 구, 뼈란 말이죠. 수이, 부서졌다 이 뜻이죠. 이 부서진 뼈를 보충해준다 이런 게죠. 거지라는 건 뭔가 모양새가 딱 그 강아지 그 깨끗한 척추 뼈처럼 생겼다 해서 거지란 말이 있습니다. 이 식물이죠. 사실은 뭐 딱 뭐 강아지 뭐 척추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모양새를 통해 가지고서 이름 징계죠. 예. 그리고 여전자하고 우술 이 두 가지 약자는 예, 무슨 작용하는가? 간선 예기매를 도와주면서 인쇄 샤싱한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뼈가 나쁜 사람들 보게 되면 상热下寒한 이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아래 다 차갑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꾸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압약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째서 그런 근본 원인은 아래 몽땅 차갑다랄까나 차갑게 되면 모든 건 졸아듭니다. 혈관도 다 졸아듭니다. 깨면 거기 왜 혈액순환이 안 가고 다 졸아들고 가게 되면 모든 혈이 울 올림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는 열이 팍팍 나면서 혈압이 막 올라가는 게죠. 어떤 사람들은 밥만 먹어도 막 혈압이 올라가는 이 적이용 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집 놓으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전자하고 우스리가 꼭 들어가가지고서 인쇄샤싱 피를 이끌어가지고서 아래를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것도 간권파치를 도와주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허리, 다리를 맥이나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호수의 통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휘통하고 우술 합작해가지고서 경락을 열어줘서 아픈 걸 해결해준다. 거기에 또 모여하고 루샹이가 또 붓긴 걸 내려오면서 아픈 걸 해결해주는 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면 제일 중점이 가면인가 초라이후즈입니다. 초라이후즈는 소화계통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많이 부호하는 데다 CR 그러니까 운화작용을 통해서 소화계통을 통해서 이 잘 흡수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1935년 3월 16일 홍군은 모태진에 이르렀다. 여기서 세 번째로 척수를 건너려는 것이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루백성은 대례를 끼어 행군하고 있었다. 오위병들은 말을 끌고 뒤를 따랐다. 전사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산등상이를 넘어왔다. 아래로 적수하가 보이었다. 지난번에는 이랑탄과 태평나루터에서 동쪽으로 강을 건넜다. 이 두 곳은 절벽이 많아 강 양결의 마을이 모두 낭떠러지에 매달린 듯 붙어 있었다. 하지만 산세는 무척 부드러웠다. 그 산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은 모태진이 보인다. 이제는 봄인지라 햇살이 환하고 따뜻하였다. 적수하에는 푸른 물이 정겹게 넘쳐 흘렀다. 강 건너에 있는 푸른 대나무 숲도 싱싱하게 물이 올라 강물 우로 검푸른 그림자를 들이왔다. 비바람에 시달려 희뿌옇게 색이 바랜 조갓집 수백 채가 강가에 빼곡히 들어차 그지없이 고풍스러웠다. 모태똥 일행이 강가 이르러 막 다리에 올라서려는데 곁으로 한 청년이 달려오더니 경례를 붙이었다. 군사위원회 공병연장 정의였다.
1: 정의 동지, 다리를 참 빨리 놓았군요.
0: 모태똥은 정의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다.
1: 여기 쇠밧줄에 묶여있던 다리

우리는 적기의 폭격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홍군의 다리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소금배 몇 척을 보내왔습니다. 다 그 덕분입니다. 종이가 악업의 나무에 매달린 죄밧줄을 가리키며 설명을 하였다. 백성들이

주덕이 기뻐하며 말을 했다. 다리를 절반쯤 건넜을 때 모태똥이 입을 열었다. 백성들한테 백값은 잘 치렀겠지? 당연하죠. 지난번처럼 배 한 척에 은전 선인입씩 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배가 폭격에 부서지거나 떠내려가지 않으면 배는 도로 선주 차지가 되지요. 선주들한테야 뭐 더없이 좋은 조건이니까 다들 잔뜩 들떴습니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 적수와 서쪽 기슭으로 올라갔다. 조울래가 정의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탁을 했다. 다리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로는 안 될 겁니다. 폭격이 끊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아니, 안 그래도 주사보와 관음사 두 군데 다리를 더 놓기로 했습니다. 비탈을 따라 가파른 기슭에 이르자 멀지 않은 곳에 악읍의 나무가 한 그루 자라나고 있었다. 사주패에 있던 농나무만큼이나 우람한 녀석이었다. 아래로는 풀밭이 제법 푸르렀다. 둘레도 아주 조용하였다. 모태똥이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회의를 합시다. 적기가 뜨면 집에서 나오느라고 법석을 떨 필요도 없고요. 좋습니다. 비밀이 새나갈 걱정도 없겠네요.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다. 모두 악읍의 나무 아래로 가서 푹신한 풀밭에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묘백성은 호위병한테 땅에 비옷을 피우라고 하더니 지도 가방에서 군용 지도를 꺼내어 비옷 위에 펼쳐놓았다. 왕동제, 저쪽에 가서 보초를 서주세요. 가상동지 고민은 곧장 이리로 데려오고요. 다른 사람들은 급한 일이 아니면 못 오게 하세요. 호위병들은 컵과 물통을 지휘관들 앞에 놓고는 말을 끌고 가까운 숲속에 몸을 숨기었다. 장정을 하는 동안에 회의가 잦았다. 함께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이 서두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회의는 여느 때와 달랐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 류백승의 얼굴이 보기 드물게 엄숙하고 무거워 보이었다. 네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고 지도를 뚫어지게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이내 골똘히 생각에 잠기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끝났다. 보초를 서던 참모 왕준은 멀리 나무 아래서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어려운 문제가 풀렸거나 한 고비를 넘겼나 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곧 류백승이 나무 아래에서 걸어왔다. 왕주동지, 공병위원장을 좀 불러주세요. 정유가 곧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지도자들의 낯빛이 아침하고는 완연 달랐다.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날카롭던 얼굴이 많이 풀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들 밝고 만족스러운 얼굴들이었다. 모태돈 저고리 앞서풀 헤치고 있었는데 발밑에는 담배 공초가 수북하게 널려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문을 뗐다. 정희,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앉아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요백성을 보았다. 백성이, 당신이 이야기하지. 요백성은 안경 너머로 정희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난번 적수를 건널 때 태평 나루토와 이랑탄에 부교를 놓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두 곳에 부교가 다 있을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누백승은 모태똥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확실합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누백승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했다. 들은 얘기로는 안 됩니다. 얼른 사람을 보내 살펴보라고 하세요. 말을 타고 가되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다리가 있다면 사람을 보내 지키도록 하세요. 적기가 다리를 폭파해버릴까봐 걱정이십니까? 정인은 절벽 아래로 보이는 다리를 가리켰다. 괜찮을 겁니다. 저기 주사보와 관음사에 놓고 있는 다리 두 개도 이제 끝나갑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류백승이 아리송하게 말했다. 어서 사람을 보내서요.

이젠 다리도 넉넉한데 태평나루토와 이랑 다니는 다리는 왜 알아보라고 할까? 궁금하지만은 더 캐물을 수도 없었다. 정일은 서둘러 경례를 붙이고는 산 아래로 달려갔다. 정희가 보낸 사람이 점심때쯤 돌아왔다. 두 곳에 있는 다리가 모두 멀쩡하다고 하였다. 정희가 싱글벙글 아가베 나무 아래로 달려와서 보고했다. 모두들 기뻐하고 있는데 심호위병과 홍국이 큰 대나무통을 메고 모태진 쪽에서 걸어왔다. 그건 뭐지? 모태통이 물었다. 모태조를 좀 샀습니다. 심꼬마가 대답했다. 발 닦는 데 쓰려고? 흥국이 해벌쭉해 웃으며 거들었다. 발을 닦다니 이렇게 좋은 술을 발 닦는 데만 써야 되겠습니까?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너무 아깝군. 자, 우리 맛이나 좀 봅시다. 호위병들은 얼른 마개를 열고는 사람들이 꺼내든 그릇에 술을 조금씩 달았다. 우리 공병위원장한테도 좀 따라줘야지. 모태똥이 말했다. 흥국이 밥그릇을 꺼내 정유에게 건네더니 술을 달아주었다. 동진의 연에서 먼저 왔으니 동진은 여기 경비사령이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술을 마시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에? 모태똥이 정유를 보고 물었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유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오자마자 지휘관들이 지시를 술집 문 앞에 대문짝만하게 써붙였거든요. 주석 동지와 총사령 이름이 떡하니 쓰였는데 누가 감히 돈을 안 내겠습니까? 목이 날아가려고요. 익살스럽게 목을 베는 신흥을 하는 정의를 보며 모두들 한참 웃었다. 주닥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아무렴 그래야지. 아까 술집 주인이 하는 말이 홍군은 제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니 참 좋다고 하던데요. 전에 귀주 군대나 사천 군대 주한군 놈들은 술값을 낸 적이 없답니다. 홍국이 끼어들었다. 모태똥이 정의를 보면서 술잔을 들었다. 우리 건배합시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잘 해내느라 정말 수고들 많았어요. 주덕과 주울래도 술잔을 높이 축혀들었다. 공병연을 만들 때 내가 공병을 하찮게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국에는 천년 전에도 공병이 있었어요. 주덕이 한마디 하며 잔을 들어 술을 들이켰다. 모두들 술맛이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태똥이 눈을 감고 진지하게 맛을 보더니 잠시 뜸을 들이었다. 훌륭한 술이에요. 과연 소문이 맞군. 모태똥은 술을 한 모금 쭉 들이키고는 소동파의 글을 읊조리하다. 손님 들었는데 술이 없더니 술이 있으니 안주가 없구나. 달 밝고 바람 잦은 밤 이 안이 좋으랴. 들었지요. 모두석이 술안주가 없다는군요. 하지만 제 도시락에는 고추밖에 없는걸요. 심꼬마가 난처해하며 웃었다. 아, 저한테 땅콩이 좀 있습니다. 흥국이 대답을 했다. 호위병들이 막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우르릉거리는 적기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기 두 대가 나루토 위에 나타났다. 모태똥은 대연하게 적기를 바라보며 낡은 컵에 담긴 모태조의 향긋한 맛을 즐기었다. 집에 간 동지들 몸을 숨기지 않을까요? 몸을 숨기기는 여기만큼 좋은 곳도 드물 겁니다. 모태똥은 고개를 쳐들고 우산처럼 펼쳐진 아급의 나무 가지를 보며 땅콩을 맛있게 먹었다. 지금 장교성은 비행기만 믿고 정찰을 보내는데 비행사가 아무것도 못 보고 간다면 뭐라고 보고하겠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리었다.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머리 위로 씽 지나갔다. 아주 낮게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비행기에 새긴 국민당 휘장이 똑똑히 보이였다. 그들은 나루토의 폭탄 두 개를 떨어뜨렸다. 검은 연기가 두 가닥 치솟았지만은 다리를 끊지는 못하였다. 못했던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정에게 말하였다. 나루토를 지키는 연예 비행기를 갈겨 겁을 좀 주라고 하지. 우리 근거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정유가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아요.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어디 있는 줄 모르면 장계석의 잠을 못 잘 게 아닙니까? 에? 정유가 나루토로 달려갔다. 조금 지나자 나루토 가까이에 있는 진지에서 따다다다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적기는 싸울 마음이 없는지 도망치고 말았다. 주기는 보위 토벌 작전을 펴면서 숱한 사상자를 냈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쥐사병이 밥을 가져오자 사람들은 악업의 나무 아래에 둘려앉아 밥을 먹었다. 일군단의 선두부대가 도착을 했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백승의 모태똥을 보고 물었다. 그래야지. 환장을 불러오세요. 곧고 덩치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 나무 아래로 걸어왔다. 산강을 건넌 뒤 들것에 누워 박고와 다투던 그 환장이었다. 조울래가 알아보고는 사람에게 소개를 했다. 한동정 동지입니다. 오강을 돌파한 부대 환장이지요. 동지는 전에 안원에서 광부로 있었다면서요. 자, 여기 모태주가 있는데 한 모금 마시지, 응? 어? 모태똥이 웃으며 그릇을 건넸다. 한동전 가무스름한 얼굴을 붉히며 손을 저었다. 술을 잘 못합니다. 못한다. 내가 알기로 술을 못하는 광부는 없는데. 주는 자는 받아야지. 주덕도 거들었다. 한동전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비웠다. 그러더니 두 눈을 반짝이며 입을 쓱 닦았다. 지배관 동지, 어서 임무를 주십시오. 모태똥은 유백승에게 눈치를 했다. 유백승은 한동정 쪽으로 다가앉으며 지도를 가리키더니 곧장 강을 건너 고린과 서영으로 전진하라고 말했다. 고린은 다른 부대가 치고 한동정 내 탄은 서영을 포위하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서 점령해야 했다. 그곳은 많지 않은 사천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나마 병력이 약했다. 점령할 수 있으면 점령을 하고 그러기 힘들면 억지로 공격하지 말고 포위만 하세요. 점령한 다음에는 어쩝니까? 한동정이 물었다. 점령한 다음에는...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군중대회를 열고 우리는 기어코 장강을 건너갈 거라고 얘기하세요. 점령하지 못하면 성 밖에서라도 군중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한동전 말뜻을 되새기다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지금 출발합니까? 그래요. 류백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낮인데 지금 출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동정은 깍듯이 격려를 하고는 물러갔다. 이때 왕주가 왕가상에 왔다고 보고했다. 어서 데려오지. 어? 모태똥이 반갑게 말했다. 곧 들것이 올라왔다. 조울래는 들것을 그늘에 놓으라고 말하였다. 왕가상은 얼굴이 해쓱했고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괴로운 듯 억지로 웃고는 말이 없었다. 의사는 아까 비행기가 지나갈 때 들것을 들고 뛰다가 고무관이 빠지는 바람에 무척 고통스러웠을 거라며 걱정을 했다. 조울래가 모태똥을 바라보며 말했다. 먼저 약을 바꾸게 하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왕가상에게 물을 좀 마시라고 하고는 약가방을 열고 이불을 벗긴 다음 약을 바꿔주었다. 왕가상은 몸에 박힌 파편을 아직도 꺼내지 못해 상처에서 가끔 고름이 흘러나왔다. 그 고름을 15cm쯤 되는 고무관으로 빼내고 있었다. 오늘 고무관이 또 빠져서 의사가 한참 시

장편 소설 대장정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니용민이었습니다.

매수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 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

갈비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회사는 기업의 곤란 해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취업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해 전조 취업 토대를 굳건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전 양성이 결속됐습니다.
2: 주현시 련동 가정용 전기제품 자동차 새 제품 구매 활동이 일전 도나에서 가동됐습니다. 금평 총석에는 취업은 가장 큰 민생, 민심, 기초공정으로 반드시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시장 주체 발전의 애로사항과 취업 민생의 난제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곤란 해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취업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했습니다. 선도 기업의 인재 집결과 일자리 안정, 정책 자금의 정밀한 지원, 정부와 기업의 연동을 통한 역량 강화와 효율 증대 등 다원화 조치를 통해 기업의 원가 절감과 부담 경감, 질과 효율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전조 취업 토대를 굳건했습니다. 기업은 취업 안정의 핵심 단체이고 인재는 기업 고품질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조 의약산업의 선두기업인 길림오동약업 집단은 인재 전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인재 유치, 육성, 정착, 활용체계를 구축해 전조 일자리 안정과 취업 확대, 산업인재 집결의 본보기 기업으로 됐습니다. 기업에서는 노령모범, 장인, 대학생 등 전문화 인재 대우를 구축해 여러 부류의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성장 공간이 있으며 발전 전망이 있도록 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야급 주식위원회사 신입사원 류연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쌍방향 선택 플랫폼을 통해 마음에 드는 기업을 선택했고 성공적으로 길림오동 대가정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검축 중심에서 종략제 현미 감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업에서도 큰 발전을 가져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 야급 주식위원회사 인력자원부 총경리 왕금봉입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에서는 기업의 곤란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면서 여러 인재유치 플랫폼을 마련했고 기업들을 조직해 온 오프라인 초빙회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기업에서 본기 졸업생과 지난기 졸업생 90여 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지금 이 90여 명의 대학생들은 이미 관련 일터들에 배치돼 기업의

0: 전문 기술 인재 부족을 메웠습니다. 빠른 성장기에 들어섰지만 기술 인재 부족에 직면한 현역 산업 군집을 겨냥해 도나스에서는 혁신적인 인력 채용 보장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조직 건설을 뿌리로 기업 봉사를 맥락으로 삼고 기업의 인력 수요를 산업 발전의 중점 사항으로 간주했으며 자체 역할을 봉사자로 정했습니다. 인재 수송과 안정적 육성을 둘러싸고 정책, 봉사, 보장 세 가지 차원에서 협동적으로 힘을 발휘해 근본을 튼튼히 하는 인력 채용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 부국장 장염입니다. 의약기업의 봉사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약에서 기여를 보충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근본을 튼튼히 하는 사료를 참고해 의약기업의 인력 채용 난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혜택으로 기업의 기여를 보충하고 정보의 경락을 소통시키며 의약기업들을 조직해 성내 대학교를 찾아 전문기술 인재를 직접 초빙함으로써 인재를 안정시키고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중점 대상과 기업의 인력 수요에 초점을 맞춰 두 가지 지원, 두 가지 송달, 취업 보장 난관 공략 행동을 전개하고 103명의 취업 봉사 전담원 대우를 구성했습니다. 루게로 기업 841개를 방문하고 169개 기업이 719명 인재를 초빙하도록 도왔습니다. 총 소령세 기업을 안정시키는 것은 취업의 가장 큰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연배 나리랑 포장기관 책임회사는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설계, 생산, 판매, 봉사를 일체화한 현대화 포장상자 생산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2024년 이래 연교시 취업봉사국의 정밀한 지도 아래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대학 졸업생, 도시 등록 실업자 및 장애인 등 중점 인원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업은 선으로 두 차례 길림성 창업담보 리자 보조 대출을 비준받았는데 총액이 800만 원입니다. 연변나리랑 포장기관 책임회사 영업총감독 뢰천호입니다. 취업봉사국의 세밀하고 전면적인 정책 선전과 전반 과정에 걸친 신청 지도 덕분에 이 정책 자금은 기업이 기술 개조와 생산 능력 승격 과정에서 겪은 유동 자금 부족을 정확히 메워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영 압력기를 안정적으로 넘기도록 효과적으로 도왔고 생산 흐름선에 이 해민 정책을 계속 향수할 수 있는데 세 차례까지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자금 난제를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취업 안정과 창업 촉진에도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에서는 7개 중소령세 기업에 약 2천만 원의 창업 담보 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주급, 귀향, 입향 창업 기지 3개를 건설해 277명 인원의 창업과 취업을 이끌어 연도 계획 지표의 100%를 완수했고 현급 귀향 입향 창업 기지 11개를 건설해 345명의 창업과 취업을 이끌어 취업 안정과 창업 촉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전 양성이 10일 결속됐습니다. 새로 모집된 626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양성 과정을 마치고 앞으로 변경 기층 일선으로 파견돼 1년 내지 3년의 자원봉사를 펼치게 됩니다. 8일 주당위 부서기이며 혼촌시당위 서기인 림서림이 개강식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림서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광범한 자원봉사자들은 리상신념을 굳건히 하고 가곡정렬을 두텁게 다지며 가치 추구의 방향을 바로잡아 개인의 리상을 민족 부흥에 녹여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정년의 자세로 시대적 책임을 실천하고 연변의 도약 추월 발전 로정에서 자신을 단련하기를 바랍니다. 전주각급 각 부문에서는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게 봉사를 제공하며 사상인솔, 일상관리와 긍정적 경제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실제 어려움을 제때 해결해주어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변이 청년들의 성장 옥토이자 공을 세우는 무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개강식에서 2025급 자원봉사자 대표가 변강에서의 성장 과정을 공유했고 2026급 새로 모집된 자원봉사자 대표가 위국 수변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번 양성은 변경 사업 실제에 입각해 위국 수변 수업, 동북항일연군 홍색 역사,

0: 음악 당 수업, 심리 상담, 응급 처리, 인터넷 영업 실습 등 다양한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양성은 전문가 수업, 현장 수업, 팀 실습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양성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실무 능력을 키우게 했습니다. 2026년 길림성 서부계획 미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조영입니다. 곧 서부계획 봉사 지점으로 떠날 자원봉사자로서 지난 며칠간 정책 해독과 선배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기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교과서 속의 리상적인 상상이 아니라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실천에 매진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에서 더욱 충실하게 직책을 다해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착실하게 대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2026년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류자원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위대한 민족 정신에 대해 더 깊은 체득을 얻었고 자강분투하며 대국을 품는 책임의 본질을 깨달았으며 길림성에서 위국수변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신념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위국수변 선배들을 본보기로 삼아 일선에 뿌리 내리고 변강 대중 곁으로 다가가 기층 일터에서 실천 능력을 단련하며 자원봉사의 초심을 지켜 변강을 흥성시키고 안정시키는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조 상무국에서 연결 씨와 도나 씨를 통괄해 주최한 조현실연동 가정용 전기제품 자동차 새 제품 구매 활동이 일전 도나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디지털 제품, 화상 판매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기름 소비에서도 입금 할인과 단계별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할인 활동을 동시에 선보였고 각 상가에서는 추첨, 선물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소비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도나시 상통 자동차 보수봉사위원회에서 판매 경리 장춘봉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다중보조정책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우리 기업에서도 정비, 장식 선물 꾸레미를 추가로 증정하는데 정책이 다양해 차구매 할인폭이 매우 큽니다. 도나 구화 쇼핑중심 가정용 전기제품 매장 경리 장수입니다. 활동 기간 저희는 가정용 전기제품 보상 판매 보조 정책을 전력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낡은 가정용 전기제품 회수, 새 제품 배달 설치, 일괄식 봉사를 제공합니다. 다중 보조 할인이 겹치면서 가정용 전기제품 구매 비용이 크게 절감돼 주민들의 참여 의욕과 적극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정부 기업 연동 소비 촉진 활동은 주 현 시 량급 정책 혜택을 정확히 방출해 소비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상업 무역 시장 활기를 진작시켜 도나시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더했습니다. 활동은 8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향후 도나시에서는 소비 전경을 1층 풍부해 시장 소비 열기를 계속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도나시 상무국 부국장 진붕입니다. 이번 새 제품 구매 활동은 우리 시의 소비 안정, 내수 확대, 민생 혜택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 기업 연동 혜택 중첩을 통해 최대한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대중 소비와 품질 소비 승격을 효과적으로 견인합니다. 다음 단계 도시와 농촌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시장 신심을 진작시켜 도나시 소비 시장의 빠른 회복을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0: 연변주 물련지 1953-2023 신간 도서 발표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정책연구실, 주당위 당사연구실, 주당위 당학교, 주 당안관, 연변 작가협회 등 관련 단위 책임자들과 주 소속 각 예술가협회 주석, 비서장, 각 현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주 문학예술계연합회의 70주년 선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이어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물련지 편찬 과정에 큰 지지를 준 단위와 개인들에게 감사패를 발급하고 관련 단위들의 연변주 물련지 1953-2023을 기증했습니다. 주문학예술계연합회는 1953년 7월에 설립됐는데 전국에서 비교적 일찍 설립된 시주 문학예술계연합회 중 하나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조 광범한 문예 사업 일꾼들은 당을 따라 나아가면서 당의 문예 방침에 지도하에 일련의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했으며 붉은의 변강 비춘회 등 고전 작품들은 지금

0: 끝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내외의 영향력이 있는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용서 숨쳐 나왔습니다. 발전 역정을 전면적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2022년 4월 정식으로 지서 편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서를 편찬해온 4년간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1953년 설립 이래의 조직 연역, 문예 창작, 중대 활동, 대어 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연변 문예 분야에 전문 지사가 없던 공백을 메웠습니다. 물련지는 올 7월에 정식 출판 발행됐습니다.
1: 관할구역 부분적 아동들의 여름방학 기간 돌봄난, 학습지도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사회구역과 대중단체 자원을 통괄하고 공익 여름방학 돌봄 봉사를 동시에 시작해 따뜻한 돌봄으로 어린이들의 다채로운 여름방학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도현 구령가도 진학사회구역의 꼬마철새 교실은 이미 4년 연속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관할구역의 외지 취업가정, 결손가정아동,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숙제 지도와 문제풀이 지도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구령가도 진학사회구역 꼬마철새 교실 학원 왕명택입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 지식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매우 인내성 있게 우리를 가르쳐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청단 안도현위, 안도현 장흥가도 중심 사회구역, 안도현 애심호조협회에서 공동 전개하는 동반자 계획, 여름방학, 공익 돌봄반도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 수업은 25일간 진행되는데 주로 매지 취업 가정과 곤란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원들은 오전에는 여름방학 숙제를 완수하도록 지도하고 오후에는 서예, 회화, 수공예 등 다양한 특색 수업을 개설해 어린이들의 학업을 돌보는 동시에 취미도 양성해주고 있습니다. 공청단 동반자 교육 교원 주은비입니다. 우리는 수공예, 종이 오리기, 회화, 서예 등 다양한 수업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방학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0: 9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8라운드 심수 청년 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 팀은 0-1로 졌습니다. 경기 시작 후 두 팀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9분경 연변팀은 어렵사리 상대 박스 안에서 슛을 때렸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29분경 김태현이 박스 안에서 반칙을 했습니다. 연변팀 선수와 감독진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주심은 견결히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심수 청년인팀은 가볍게 성사시키며 한 골 앞서갔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김태현이 아크 부근에서 때린 중거리 슛이 높이 떴습니다. 후반 들어 47분경 리세빈이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73분경 진극강이 악한에서 때린 강슛이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75분경 심수팀은 우리 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슛했지만 빗나갔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동점골은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15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대련 곤성팀과 19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1: 육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창구 8월 14일 24시까지 4일이 남았습니다. 현재 원유 변화율이 이미 -9.57%에 달해 한 톤당 395원의 유가 인하가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인하 폭에 따르면 휘발유,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30전에서 36전 정도 하락할 전망입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짓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큰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러인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0: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알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알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알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알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알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세신 1호,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지금 한 가게 498원인데요. 12가게 15가게를 드리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때 498원으로부터 한 가게 가격을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합니다. 천이 박사는 중국 광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늘 하는 이야기니까 그저 그렇거니 지나가지 마시고 중국 광원의 원사라면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날 겁니다. 곧날 때도 중국 광원의 원사 선생님이 전반 우리 그 전염병 그 과정을 저 14억 인구가 이겨내게 한 그것도 역시 중국 광원의 원사분이 나와서 이끌고 우리를 병마에서 너무 큰 그 위태롭게 지나가지 않고 해탈되게 한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천이 박사가 바로 중국 과거의 원사의 처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12가게 15가게를 드립니다. 지금 한 가게 498원인데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이 10가게 따라가는데요. 눈에 붙이는 고약이 너무 좋은 고약에 속하는데요.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가격이 698원인데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은 35일 복용합니다. 그러면서 10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 딱 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27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뭐 하루에 드는 양은 그 액도로 놓고 말하게 되면 6, 7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본으로서 눈병은 눈병 여러 가지 증상과 몇 가지 눈병에 대해서는 피해가기 어려울 정도로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 알아줍니다. 598원 하는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한 각의 가격은 290원 가격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특히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놀랄 정도로서 지금 전반 사회적으로 뭐 모두 백세 시대 하게 되었지만 해도 천이 박사 CAMP란 특수한 이슬이 여기에 투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로 인해 가지고 국제상에서 두 번의 노벨상까지 받았다는 제품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인류가 150까지 갈 수 있는 충족한 생리적, 의료적 이런 근거가 충족한 그 제품을 세상에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0: 배터리 드셔보시게 되며 5대에 불편하게 되며 세포의 신호를 세포내 전달해주면서 불편한 부분을 쫓아가서 해결해주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요. 특히 심장과 뇌혈관은 우리 전반 생애에서 지구를 두 바퀴 반한 반을 감을 만한 혈관이 우리 생존을 뭐 연장했다 줄여들었다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될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예, 제 최신이라서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오늘 한 개가 석 달 조금 넘어 먹었습니다.
0: 이거, 아, 그래요?
2: 이거, 예. 예, 이거 먹은 원인은 제 어떤 것이 나이 들으니까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서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약을 진짜 다 했거든. 약들이 걔도 이만큼 비치고 사는 것 같으라 한데.
0: 아, 예.
2: 예. 근데 특이하게 제 이 감기 증상이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감기 하루 건일로 감기약을 먹습니다.
0: 아, 예, 예.
2: 안 먹으면 감기약을 먹을 때는 이러분데 아예 먹으면 또 감기 증상이
0: 그렇죠.
2: 크게 기침도 없고
0: 기침사죠. 벌써 예, 감기 기운이 드는 감 느끼죠. 예.
2: 예, 열도 없고 기침도 안 나고 하는데 감기 증상처럼 계속 머리 아프고 으시시 떨리고
0: 그렇죠.
2: 뒷장도리 떨리고 예. 계속 이래서 그 하루 건일로 약을 먹은 감기약 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 병원에 가 배워보면 이 자꾸 면역이 약해 그렇다. 그래서 감기를 이기지 못한다 나
0: 예.
2: 말입니다. 나를
0: 예.
2: 계속 면역에 대한 건 많이 먹습니다. 진짜
0: 없이 예.
2: 없이 그래서 무슨게 좋다 무슨게 다 먹고 이랬는데도 이것만은 해결 알게 되라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이 내 견담에 이 콩팥이 양이하는 건 내 좀 이렇게 그런 감촉은 느껴서 봄에는 이사들이 감기 이게 면역이 약해 돼서 지난 봄에라면도 그 콩팥의 양이 이렇게
0: 양이 돋아서는 양 예.
2: 예. 그 약이랑 먹었는데도 예. 크게 아예 알겠더라.
0: 예.
2: 그러니까 또 중이들이 그래 또 배워가지고 이사 배우면 또 예. 내 콩팥이 좀 약하지 않나.
0: 공기부족.
2: 예, 괜찮은데 이랬단 말이지.
0: 예.
2: 근데 소변도 보는 것도 이렇고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를
0: 감기
2: 말입니다.
0: 예. 감기 기운이 계속 희치사지요. 예.
2: 예, 찬 음식은 못 먹고 모든 장소로 못 가고 예. 여름에도 그냥 마스크 걸고 다니고 예 그랬다 말입니다. 그랬던 차에 내 이 아 내 이 최신이라 어쨌든 이 내 감촉이 내 어쨌든 콩팥이 좀 이렇게 좀 허한기는 허한 같다 하는 감촉을
0: 선시합니다. 선시 예예예
2: 예. 예, 하도 그 방송에서 그 최신 1호가 좋다는 얘기 듣고 그 예, 어쨌든 그 록혈전 그 록대 그걸로 많이 만들었다니까
0: 그렇죠.
2: 또 이렇게 가공해서 만들었다지 하니까 이거는 혈압에도 크게 관계 없겠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내 이것 좀 해먹었는데 먹어서 벌써 한 열흘 좀 되니까 별로 기분이 이상하게 좀 기분이 감각이 좋더라 말입니다.
0: 감각이 좋죠.
2: 예, 예. 그러면 감기약을 안 먹어도 이 감기 증상 같은 게 아예 나타났고 자꾸 몸이 흐끈흐끈하고 이 발이 특히 영 시려봐 했단 말입니다. 발이.
0: 아,
2: 예, 예. 발이 시려봐서 그래도 신발도 사이즈도 큰 거 싸서
0: 아, 순한

0: 이게 내 몸에 영 이게 좋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 뭐 발동 뭐 항어 이렇게 방송 들으려니까 오라지엄 또 가격이 또 오른다지 해가지고
1: 그렇죠.
0: 그래서 좀 얘도 예. 배달 받아서 이거 계속 약에서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배달 받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이미 선택이 잘 됐으니까 제일 근본을 치료해주는 데는 세신이랍니다. 이제처럼 늘 감기 기운이 있는 건 희치사고 불편한 감을 느끼게 되었고 순환장애로 인해서 깨고 선시하게 되었으니까 손끝 발끝이 시리고 저래나 이런 거 해결해주는 데는 빠를 겁니다. 이 세신이로 쓰겠다면 예 선택이 잘 됐을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전 박사로는 한 반년 넘게 썼습니다.
1: 예.
3: 예, 원래 나는 이게, 내경색을 해서 예, 옛날에 진단 받은 후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예,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에 불꽃이 가랑 뛰고 그랬습니다.
1: 예.
3: 이 전 박사 쓰면서는 지금 완전히 없습니다. 반년 쓸까나, 예, 이런 증서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이 손가락 끝이 암에 발가락 끝이 어떤데 속속 찢었네, 예.
1: 신경말초염입니다. 예, 예. 순환장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
3: 저제도 나고, 그리고 장단지 암에 어떤데, 발에 암에 뭐 자꾸만 마모기도 하고 있죠.
1: 예.
3: 예, 이런 증서도 있었고, 그리고 심장을 했었는데, 심장을 해도 10mm 됩니다. 제가 하면 숨이 차서 꼼짝 못 합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밤잠이 맨 못 자네, 예. 그래도 밤에 자기는 꿈이 그래도 힘끄럽지 없다, 조금 자도. 예, 아, 그러니까 뭐, 자도 원래
1: 잠깐. 깊은 잠 못 자네. 대뇌가 휴식 못 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예, 원래 그런데가 조금 다르게 되면 정시에 나고 휑하게 낮에는 그래도 완전히 그래도 그냥 누워 있고 그랬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러던 게 이거 지금 내 세심이를 반년 쓴 바람에 꾸준히 쓴 게 완전히 이런 증서가 다 없어지고 영 편안합니다, 지금.
1: 예.
3: 하고 뭐 꿈도 아예 오고 그리고 손발이 하면 저리고 예 손가락 끝에 하면 바늘 같은 청소치도 이런 증서도 없습니다.
1: 이런 처방이 드뭅니다. 예 세신이와 예. 같은 처방이 예 녹혈정하고 전녹근하고 32가지 중약제가 얼마나 우수한 중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예.
3: 야 내 그래 이런 좋은 약을 내 이때까지 많이 써봤는데 이 나이에서도 약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효과도 없고 효과 빠진 약은 특감처럼 봅니다.
1: 그럴 겁니다. 예, 예. 예.
3: 선생님, 이렇게, 요번에 활동 좋고, 또, 이거, 약값이란 게 또 이제 올라간다지. 이래기 전에, 오늘 저래 또 배달 받기시다, 선생님.
1: 그렇게 해서 200원 인상된다고 하였으니까, 오늘 빨리 선택하는 게 아주 계기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전이발사신호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0: 반년 넘었었습니다.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녹음체 부조진해 심하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 머리가 아프다 하면 바로 머리에서 소리 난 다음에 나무 소리가 싸 소리 나고, 예. 그리고 오림지 난 다음에 앉아도 뭐 있고,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심각합니다.
0: 예, 그저 향고를 못 썼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바로 아이 돼서 그냥 시그물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리고 손발이 막 아이 돼서, 예, 그저 발을 떼는 게 그래서 조금만 심리 한 번씩 떼고 막 집행일 짓는 것도 화장실 개구나 댕기고 이랬습니다. 그래던 차에 이 러벨살 두 번 받았는데 며칠 아이서서부터 예 효과 그저 깨끗한 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예, 소화가 아이 되던 게 그게 털임이 아이 그렇게 껄껄거리던 게 그것도 이렇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되던 게 예, 혈압 조절 맥압자 8, 90 되던 게 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예.
0: 그리고 밤잠 잘 자고 해놓고 얼마 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섭에나 낯섭에지네 그래서 이 세신 1호를 한 대 같이 쓰니까 효과도 더 빠르고 몸도 해갖고 예. 그저 영 그저 밤낮 그저 7번이라도 뻔뻔하고 나면 정말 잘 쇠도 50대다. 아침에 일어나면 딩딩 붓게 그러던 게 몸이 붓게 해서 꼼짝 못하던 게 영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1: 두 제품 배합이 잘 맞습니다. 너무 배합이 잘 맞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세신이라도 인상한다며요.
1: 예, 그렇죠. 가격 인상 예. 예, 200원 된다.
0: 올라래 한다는데, 예. 그래, 올라가기 전에 저리 두 가지를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쓰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쓸수록 예, 하나하나.

0: 소실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 감사합니다. 정약 알선에서.
1: 예, 건강기원합니다. 예,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희 박사 어머니 1년 7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잘 견제하셨습니다.
3: 오래 먹었습니다. 예. 먹은 지 오람 예. 약이 너무 좋으니까 나 이렇게 오래 먹었죠 선생님. 예, 그리고 이거 먹기 전에는 예, 그냥 이렇게 좀 밥맛이 좋고 맥이도 없고 예, 피부 자꾸 예, 갈아본 증세 자꾸 일어나는 데는 두드러기 다듬이 예, 선생님.
1: 예.
3: 그 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부병처럼 예. 목살 같은 게 자꾸 더 사색이 자꾸 갈았더라면
1: 예.
3: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지 걔 물어볼까요? 이 면역력이 떨어져 그렇다.
1: 피부병은 모두 예, 그렇게 말합니다. 예.
3: 예.
1: 서의적으로 격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3: 예. 근데 이 약을 먹은 게 선생님 그 바른 거라 바르면 임시부지 또 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3: 근데 이 약을 먹은 게 그게 발작하니까 피부에 용이 좋아서 이렇게 어떻게 발이 발목이 이런 데 막 더듬이 갈았단 말인데
1: 예.
3: 근데 그게 다 없어질까 예. 워낙 용 좋습니다. 갈아본 것도 헐채채구만 같아서.
1: 어, 그렇죠. 아, 그게 큰 문제입니다.
3: 갈아봐 진도 못하니까 예. 밤에도 갈아봐.
1: 2차, 3차로 감염받을 수도 있고 가려운 예. 자체가 모두 그 외계의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으로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난 자리를 이용해서 쉽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파고 들어갈 수 있죠. 혈액 가운데.
3: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게 깠다고 갈아본 게 그 뭐니까 독사처 도둑이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래도 그게 제대로 없어져야지 없어진 게 반발해가지고 다시 발작해야 한다 말이다 이렇게 여름에 적어도 아예 발작한다 야 어찌든 저는
1: 그렇죠.
3: 이거 먹으면 또 예, 어디를 나가 걸자니 점점 높은 산위에서 얼마이라도 더 걷기 쉽고 더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약 먹으면
1: 운동 에너지 보충제입니다 한 대쯤만 풀어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3: 그러니까 예. 어쨌든 전이 박사 딱인 다음 선생님이 예. 박사들이 그렇게
1: 연구에 성공할 때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예. 특수한 게 특수한 게지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3: 예. 예, 가슴 좀 답답한 것도 낫고 조금 이래 머리 조금 힘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사 없어질 때가 경하니까 예.
1: 그렇죠.
3: 예, 혈압도 조금 낮았더니 조금 올랐습니다.
1: 예.
3: 예, 그러면 혈압 낮을 때니 좀 맥이 없을 때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1: 혈압 조절 받죠. 예, 예.
3: 예, 그런데 예. 조금 혈압 올라갔다 말입니다.
1: 심장 공력이 정상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예, 그래, 이거 오래 할 때가 또, 이거 좀 싸서 없으면 계속 먹어도 이렇게.
1: 이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길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예, 뭐, 실을 놓고 복용하면 됩니다. 예,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천이 박사를 어선 5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4: 예,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노벨상 2번 받은 약이 돼 그러는지 흡수 잘 되고 다른 약보다 예, 효과도 특별히 납니다.
1: 예.
4: 나는 예, 혈압 조절이 잘 아이 되니까 예, 아침 일어나면 어지럼증도 나고 거리 이 한 개 좀 시야에 났습니다.
1: 예.
4: 근데 이 천이 박사 먹은 다음부터는 하시랍 조절이 잘 됩니다.
1: 예.
4: 135 초과할 때 없습니다.
1: 아, 이상적입니다.
4: 128, 26 이렇습니다.
1: 이상적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아침 일어나면 골이 정신하고 영 좋습니다. 결국 이 천이 박사 제일 좋은 게 기억력이 좋아지는 게 좋습니다.
1: 그렇죠.
4: 예, 나는 보통이 어째 기억이 좀 없어집니다. 나 먹으면서.
1: 그렇죠. 예, 예.
4: 아이 그렇던 게 기억이 없어져서 예, 아, 어제 창고랑 떡 갔는데 내 양촌가 질러갔는데 내 어째 여기를 왔던가 하고서 또 대비 나온다. 그 다음에 채소로 놓은 거 보면 아 양촌가 질러갔는데 모절처럼 또 대비 나왔다. 이래우서래 또 들어가 가져온다. 그런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이게 기억을 돕아주는 데는 최고입니다. 기억력이 그렇죠. 없었는데 네. 우선에 다시는 뭐 찾으러 갔다 때 해서 아 있습니다.
1: 그렇죠.
4: 그럴 때까 찾고 네.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로 내내는 이게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1: 그렇죠.
4: 치매 예방하려는 분들은 모두 다 이 천이 박사 쓰는 게 정말 좋습니다. 기억을 네. 돕아주는 데는 1등입니다.
1: 네.
4: 그리고
1: 그렇군요.
4: 이게 예 또 위도 좋아집니다. 밥이 네. 맛있으니까 예 또 이게 소화 잘 되고 그래 놓고 예, 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 맥이 오는 게 알기고 몸이 헷갑아집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이게 예, 감기도 아이 걸리고 오다 하다도 제대로 일 없어집니다.
1: 그렇죠.
4: 그러니까 이 천이 박사가 예, 심장도

0: 도와준다.
1: 그렇습니다. 심장 도와주는 게 기본입니다.
0: 얼긴 것처럼 예, 후두두 했댔는데 문어탕 닫아도 우들뜨려 놀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그거 지금은 교실에다가 딴산 띄워 먹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예. 일도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 예, 우리 활동할 때 아무래도 좀 오래 먹자고 예. 예, 좀 쓰자고 소리. 그래서 더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천희 박사도 가격 인상된다고 하게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귀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겐지에서 복용해 보신 분들은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 찾아서 해결해 주는 우수한 제품,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편하면 그거 쫓아가서 해결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겐지가 중요합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천희 박사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아, 그래요?
3: 네, 어째 그런가 하면, 예, 그런, 그, 노코위원회가 배운 게 노건 왔답니다.
1: 예.
3: 네, 그래서 예. 거기서 한두 주일 치료하고 나왔는데, 예, 좀 그렇게 그래지 낫지 않아서 선생님 이 강의 한 이 천희 박사 이후에 우리 진척도 쓰고 말하고 강의도 또 명심해 듣고 이랬는데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우선 이거 나도 오래 썼습니다.
1: 예.
3: 예, 그런 게 이거 쓰기 전에 이 뭔가 머리 정시하에 나오고서 행표 없음 자꾸만 이 뭔가 뭐 기억이 자꾸만 잊어먹고 예. 그 다음에 이 심자에 예, 막 답답하고 자꾸 심장이 아프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 천희 박사를 쓴다면 확실히 이 뭔가 뭐 심내혈관이 난 아주 좋습니다.
1: 두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난 이 천희 박사가 확실히 이 그런 이 머리 정신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좋고 좋아지고 이랬까 이번에 이 활동이 좋을까 또 사자고 그랍니다.
1: 그렇게 많이. 하셔. 우선 예. 우리가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장수하자게 되면 심장 내 혈관이 좋아야만이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이왕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39개 신노쇄관 회의에서 어려운 10년 동안 눈에 앉아다 있는 환자를 읽어준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예. 바랍니다.
3: 네,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겐지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가 장숙이다, 청춘미마의 발견이다, 그리고 뭐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최신 생명과학의 돌파성 제품이다 할 때는 돌파성 제품 가운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 혈관이 지금 제대로 잘 소통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도시가 발전하자면 교통길부터 패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 장수하자면 우선 심장과 뇌 혈관이 좋아야 되는 건데 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겠는가? 여기에 천희 박사가 연구에 투입해 나온 CAMP란 이 그 이술이 특수한 이술이 여기 투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라는 건 이 심장과 뇌혈관을 다스려주는 데는 첫점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누구든지 기억이 잘 되지 않는다 했죠. 기억이 잘 되지 않는 데는 매개의 기억은 기억세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개세포는 먹어야 그 기억세포가 자기 구실을 하고 기억하고 그걸 인류에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억세포가 제대로 순환이 미세순환이 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억세포가 엉뚱하게 변태를 가져옵니다. 그 많은 기억세포가 그게 어떤 말라깡이가 돼서 우리에게 그거 제대로 기억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주지 못합니다. 이런 걸 해결해 주는 데는 천희 박사가 특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놓은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어디에 불편하게 되면 어느 부분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장 치부치를 해야 된다는 분이

0: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1분에 40몇차밖에 42차, 43차 이때 기다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분이 네. 우리 방송에서 말씀한 거 들으셨겠지만 들으신 분, 들으시지 않은 분도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해도 이분의 지금 원래는 집어치려야 된다든가 여치 않고 해결한 분이 바로 이 전희 박사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중국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5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나오셨는데요. 오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대소고, 망우석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남로권으로 흘러드는 포사가 상류 서쪽에는 평평한 작은 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벌판 남쪽에는 큰 샘물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샘물의 깊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가물에도 마를 줄 모르고 추운 겨울철에도 얼어붙지 않는 샘물은 그 맛도 여가만 좋지 않았습니다. 이 샘물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었는가 하는데 대한 이런 설이 있습니다. 어느 해 산삼을 캐러 다니는 어떤 심마니가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산삼 몇 뿌리를 캐고 난 그 심마니가 목이 마른지라 샘물을 찾아 마시려는데 갑자기 발목이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파나는지라 발목을 살펴보니 웬 독사가 발목을 물어놓고 재빨리 달아나려 했습니다. 이 고약한 독사나마 어디에 죽어봐라. 심마니가 이렇게 중얼거리며 급히 막대기를 주워들었는데 독사는 어느새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배에 맞은 심마니는 독사의 독약을 빼려고 발목을 샘물에 잠그고 상처를 씻고 나서 샘물 몇 모금 마셨습니다. 맑은 샘물은 여느 샘물보다 달고도 시원했지만 독사한테 물린 자리도 아파나지 않고 아무로 갔습니다.
1: 네, 그 샘물이 약수인가요?
0: 예, 이 샘물은 맛도 좋고 뱀독도 치료할 수 있는 약샘이었습니다. 이에 묻은 기뻐한 심마니는 샘물털을 깨끗이 닦아놓아 여기로 오가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샘물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이 샘물을 약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부터서인지 이 약샘이 북쪽에는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 털을 잡으니 어느새 자그마한 동네로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성리 손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 먼저 이 약샘 기대다 큼직하게 집을 짓더니 약샘 그 물로 감주를 고았습니다. 과연 약샘으로 고운 감주는 또 별맛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맑지 않아도 약샘이 맛 좋기 때문에 청주와 감주가 자연히 맛이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손신의 감주가 맛이 좋다는 소문이 어느덧 인근 동네의 바다에 퍼져갔습니다. 이래하여 동네에 손신의 집으로 청주와 감주 사러 오는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손신의 청주와 감주를 만드는 일도 날따라 커갔습니다. 손신의 집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와 일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신은 이 젊은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상세히 묻지 않고 일꾼으로 받아두었는데 젊은이는 과연 부지런히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가 약수를 길러 샘터에 나아가니 웬일인지 그렇게 막던 샘물은 여느 때와 달리 마구 흐려져 있었습니다.
1: 네, 무슨 원인으로 물이 흐렸을까요?
0: 예, 젊은이는 별로 개의치 않고 바가지로 약수를 부지런히 그릇에 다 퍼담고 돌아온 후 가마에다가 쏟아놓고 끓였습니다. 근데 끓는 가마 안을 살펴보니 황두렁이 한 마리가 가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황두렁이가 언제 가마에 들어왔을까? 어째 내가 보지 못했을까? 젊은이는 바가지로 물을 퍼담은 때 황두렁이가 흐린 물 따라 바가지에 담긴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후 이렇게 궁리하던 끝에 죽은 황두렁이를 남몰래 약샘에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황두렁이는 천천히 물 밑으로 또 가라앉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튿날 뜻밖에 약샘 깊은 밑바닥에서 살고 있던 황두렁이 신이 버러딩딩해서 손씨한테 찾아와서 이 늑다리 송가야, 네 놈은 이 어르신님한테 외물도 바치지 않고 함부로 내가 튀운 샘물을 퍼다가 돈벌이를 하는 것도 큰 죄인데 하물며 나를 없인 여기고 나의 애까지 삶아 죽이다니 오늘 네 놈을 가만둘 수가 없으니 당장 내 앞에 나서라 라고 하면서 통방울을 불아렸습니다.
1: 네, 손 씨가 삶아 죽인 황두렁어가 두렁 어르신의 새끼였군요.
0: 네. 그래서 손씨는 어르신님 소문에 소인이 돈벌이가 잘 된다고 하지만 실상 그렇게 잘 되는 편이 못 되지요. 그무 잘 되면 꼭 어르신님께 공물을 바치도록 하지요. 그러나 어르신님이 아이는 누구도 삶아 죽인 적이 없지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놈아 내 놈은 뻔뻔스럽기도 하다. 그래 증거물을 내보여야 고분고분이 승인할 테네. 황두렁 그 신은 손실을 손가락질하면서 펄펄 뛰었습니다. 어르신님 놓여 마세요. 어느 누가 일부러 그런 짓을 했겠나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보고 물어보겠으니 오늘은 돌아가세요. 손실은 이렇게 얼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야 이 어르신님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러 가라고 안 된다. 아 나의 애를 죽인 원수를 꼭 갚을 테라. 황두렁이 씨는 한사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1: 네, 두렁어 신이 귀엽고 원수를 갚으려는 거죠.
0: 예, 이때 그 약샘을 깃던 젊은이가 앞에 나서려 하자 누군가 옆에서 젊은이를 몰래 막아 나섰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어느 누구도 감히 그 황두렁어 신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봄에 한 놈도 나선 놈이 없구나. 그럼 네 놈들 끝까지 버텨봐라. 황두렁어 신은 호통을 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모였던 사람들은 겨우 안도의성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손신의 집안에 그 어떤 재난이 들이닥칠까 봐 근심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별일이 없자 손신은 물길로 갔던 정문을 찾았습니다. 이임자는 한동안 어디에 가서 피신해 있겠나. 뒤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그 말에 주인님 그놈이 무섭다고 어찌 일을 그만둔단 말입니까. 우리는 계속 청주와 감주를 구해야 합니다. 정문이가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임자는 아직 모르네. 황두렁어 신놈이 약샘을 마구 흐려놓으니 감주 맛이 없네. 또한 듣자니 그놈은 자기한테 공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 못 살게 그럴 뿐더러 죽게까지 한다더군. 그러니 이번에 임자가 작은 두렁어를 삶아 죽였다고 임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네. 그러니 피하라는 것이 선신은 사연을 알려주었습니다.
1: 네, 젊은이가 과연 피할까요?
0: 네, 그러나 젊은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청청하던 하늘에 먹전구름이 마구 몰려나와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요란스럽게 울리더니 장사 같은 비가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황두렁어 신놈이 보복하면 얼마나 하려고 생각했는데 큰 비는 연속 사흘간 내렸습니다. 따라서 벌판에는 전혀 없던 큰 홍수가 지고 말았습니다. 큰 물은 불어나 어느덧 마을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피신하느라 바삐 돌아쳤습니다. 이에 바빠하는 손신은 재물을 차려놓고 하늘에 대고 빌었습니다. 하느님 맙시사, 의하여 그렇게도 무정하게 마을에다 재난을 마구 둘 수 옵니까? 제발 저희들을 구워보시고 비를 끊게 해주시사. 손씨가 무릎이 벗겨지도록 빌었지만 소용없이 큰 비는 그치지 않고 줄창 내렸습니다. 큰 홍수는 점점 불어나 마을을 몽땅 삼켜버리려고 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황두렁어 신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느냐고 보자고 일부러 그 작은 두렁어를 삶아 쓴 적, 인제 제가 나서 홍수를 말리겠으니 조금만 참...

0: 참아주세요. 젊은이가 손 씨한테 이렇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젊은이가 정신 나가지 않았나? 신통력이 굉장한 그놈이 어찌 젊은이가 그 말을 듣는다고 그러나? 절대 나가지 말게나. 부질 없이 목숨을 잃고 만다네. 손 씨와 여러 사람들이 극력 젊은이를 말렸습니다. 여러분들, 저 때문에 이렇게 큰 재난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마친 젊은이가 큰 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두렁아 놈아, 인젠 이만큼 광기를 부렸으니 됐다. 나서라. 내가 네 놈을 무서워할 위인이 아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호령을 했습니다.
1: 네. 젊은이가 용감하게 나섰군요.
0: 예. 그러자 세상에서 내하느라고 광기를 부르던 두렁어 신이 불쑥 무료에 솟아오더니 고추 젊은이를 손가락질하며 통쳤습니다. 어디에서 굴러온 놈인데 함부로 이 어르신과 감히 맞서는 거냐. 그 말에 내가 오늘 네 놈을 잡아채러 이렇게 왔다 하고 대놓은 젊은이도 위험한 기세를 돋구어 대방역에 보냈습니다. 이 어르신님을 건드리자고 이 어르신님은 너부터 시작하여 잡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 죄다 잡아먹을 것이다. 네 놈은 그런 줄 알아라. 두렁어 신은 한바탕 악다구니를 했습니다. 이에 원래 그 약천 밑바닥 위에서 응가하여 수백 년 동안 늙어서 신이 된 두렁어는 많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구미해왔던 것입니다.
1: 네, 황두렁어 신이 언영부터 엉뚱한 궁리를 하고 있었네요.
0: 예, 근데 이 약샘 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으니 그는 수십길이 되는 깊은 밑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약샘 곁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황두렁어 신은 손씨가 일부러 자기네 아이를 가마에 삶았다고 우겨대면 되며 사실을 진작부터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던 차라 손씨와 마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노한 김에 큰 비를 퍼부으며 기승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두렁어 신이 검은 신보를 알 리 없었습니다. 고약한 놈아, 나는 네 놈이 무관 마을 사람들을 몽땅 잡아먹으려는 그 신보를 안지 오래다.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을 앞에서 황두렁어 신이 나쁜 신보를 박아놓았습니다. 그러자 황두렁어 신이 큰 아가리를 쫙 벌리고 젊은이한테 덮쳐들었습니다. 젊은이가 가볍게 몸으로 솟구치더니 어느새 몸에다 감춰둔 시퍼런 검을 쑥 뽑아 두렁어 신이 오른쪽 눈을 콱 찔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두렁어 신이 비명소리를 울렸습니다.
1: 젊은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요.
0: 예, 젊은이는 번쩍번쩍 빛나는 검을 휘두르며 황두렁어 신을 손가락질하며 호령했습니다. 이 고약한 놈아, 네 놈은 살겠으면 물을 거두고 물러가라. 그렇지 않다간 사정없다. 평시 아무런 말이 없이 수걱수걱 일만 해오던 정직한 젊은이가 원래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무예가 출중하다고 젊은이를 칭찬했습니다. 너 이놈아, 이마 빼기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감히 이 어른인가 맞서다니 네 놈은 도대체 웬 놈이냐? 한쪽 눈을 싸진 두렁어 신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싶으면 알려주며 나는 네 놈을 없애치려고 일부러 여기에 찾아와 일하는 척 했다. 오늘 네가 이 물을 지우고 물러가면 네 놈을 가만두겠다. 그렇지 않고 그냥 광기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 나의 검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는 이렇게 호령을 내렸습니다. 젊은이가 과연 정하구나. 마을 사람들 환상을 올렸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 한이 들어도 네 놈을 기어이 한 입에 삼키고 마치다. 두렁어 신은 달아나려 하지 않고 또다시 젊은이를 한 입에 마구 삼키려고 달려들었습니다.
1: 네, 황두렁어 신도 만만치가 않네요.
0: 네, 이들이 생사 판가리 싸움은 아주 치열하였습니다. 땅에서 맞붙어 싸우다가도 하늘로 올라가 싸웠는데 밤낮 쉬지 않고 엉근 하루 동안 싸움판을 벌렸습니다. 싸움을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이 젊은이를 도와주려 했지만 도와줄 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뒤 젊은이와 두렁어 신이 싸움은 물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어떻게 되는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들 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 마을을 삼키던 그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마지막에는 약샘마저 말끔히 말라들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은 젊은이가 압록강 신이어서 두렁이 신을 일부러 죽이려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 고장 사람들은 다시는 젊은이와 두렁어 신을

복수가 없었고 또한 맛 좋은 감지를 마셔 복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내린 큰 비 전에 없던 홍수가 지어 벌판이 큰 골짜기가 생겨난 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대수구라 불러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0: 그개가 소를 기른 일을 아주 큰일로 여겨왔습니다. 한 것은 농사꾼으로서 소가 없으면 농사하기가 매우 바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감농꾼으로 불려온 재성이는 소를 사다고 빌던 끝에 끝내 먼 동네에서 보기 좋은 둥굴소 세 마리를 사왔습니다. 생각대로 나으린 둥굴소를 사온 재성이의 내연을 못내 기뻐했습니다. 재성이가 또다시 소를 사온 일을 마침내 온 동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동네 방네 사람들은 분분히 소를 구경하러 재석이네 집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재석이 사내는 과연 담도 있네 그래요. 이렇게 보기 좋은 소를 또다시 사놓았다니. 그래 마을에서 누구나 다 무서워하는 소 도둑이 겁나지 않나? 동네 농인들은 이렇게 재석이와 묵군 하였습니다. 겁나긴요. 시 쓰는 똥파리가 겁나다고 장을 못 보고 담그겠습니까? 이 재석이가 그 도둑을 꼭 잡아내고야 말겠습니다. 재석이는 입심 좋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울이 원님께서 선수 보낸 포들들도 못 잡아내는 소 도둑을 임자가 잡아내겠다니 그 소리가 소 딱구름이 터질 일이 아닌가. 흰 소를 당당 잘 치는군. 이웃들은 재석이를 이렇게 비웃군 했습니다. 임자들은 이 재석이를 우습게 보는군. 내가 어디 흰소를 치는 가 두고 보라니까 재석이도 코를 세웠습니다.
1: 네, 재석이가 소도적을 잡을까요?
0: 네, 사실 여러 사람들이 소도적 놈을 매우 겁나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에 좋은 소가 있으면 소도적 놈은 꼭 그 소를 끌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근방이 여러 동네에서도 늘 깜짝같이 소를 도둑 맞추곤 했습니다. 그래하여 이 근방 사람들은 거울의 원님한테 소 도둑놈을 잡아달라고 몇 번이나 상소서를 올렸습니다. 상소서를 여러 번 받고 난 원님은 부득불 여러 명 포졸들을 내려보내 소 도둑놈을 잡도록 했습니다. 소 도둑놈을 잡아내자고 칼을 찬 포졸들이 밤낮 애를 썼지만 그 끝내 유령 같은 그 소 도둑놈을 잡지 못한 채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석이네는 둥굴소 한 마리와 암소 한 마리를 길렀었는데 이들 내에는 두 마리 소를 아끼고 정성 다해 길렀습니다. 혹시 무서운 소 도둑놈이 집에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이렇게 근심도 해본 재석이는 외양간이 문도 단단하게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녘이 되자 재석이네 한 쌍이 소가 온데간데 없이 이뤄졌습니다. 재석이네 내는 그만 너무도 맹랑하여 절발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느님은 왜서 여지껏 고약한 소 도둑놈한테 생배를 지지 않는지. 아이고 아까워라. 세상에 어디에 이런 법도 있는가. 재석이 아내는 너무도 안타까워 그런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 네, 누가 소를 훔쳐갔을까요?
0: 네, 그 도둑 맞힌 그 뒤에 재석이 아내는 련 며칠간 밥을 먹네 하면서 상심해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소 이런 것은 그렇게 그렇고 지금까지 전폐하면 상심할 거 뭐요? 우리가 또 좋은 소를 사오면 되지 않소? 좋은 마음을 늦게 먹소. 재석이는 이렇게 아내를 위안했습니다. 소 도둑놈은 도대체 어떤 신비한 놈기에 아직도 잡히지 않고 그냥 살판질까? 이렇게 생각한 재석이는 동네 방네에 다니며 살펴봤고 또 타동네도 다니며 살펴봤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 도둑이 도대체 어떤 자일까?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재석이는 또다시 집 곁에 외양간을 붙여짓고 문도 든든한 나무로 만들어 달았습니다. 여보, 속담에 소를 도둑 맞추고 외양간을 고친다더니 외양간을 고쳐줘도 어쩔 수 있나요? 도둑놈을 잡지 못하고서야 헛노릇이지. 재석이의 아내는 외양간을 고쳐짓는 남편이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소를 사오면 헛노릇이 아닐까? 그 말이 아니. 남들이 소 도둑이 무서워서 감히 소를 기르지 못한데 또 소를 사다니. 그래, 또 도둑놈이 좋은 노릇을 하려고요? 하고 묻는 말에 여보, 남들이 도둑이 겁나 소를 기르지 않는다고 우리도 따라서 도둑을 겁나 하면 되오? 소가 없인 무엇으로 농사를 짓겠소? 근심어, 그 도둑놈이 아무리 신통력이 강하다 해도 언제든 꼭 잡히고야 말 것이오. 재석이는 아내를 설복했습니다. 이래하여 벼르던 끝에 재석이는 또다시 둥굴소 세 마리를 사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1: 네, 소를 기르려는 이 재석이의 결심이 아주 크네요.
0: 예, 재석이네 내연은 밭일 하려 갈 때 둥글소를 끌고 나가 밭머리에 매놓고 풀을 먹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소를 끌고 돌아와서 외양간 넣고 빗상을 단단히 질러놓고 냈습니다. 소들이 굶지 않을까, 시파리가 몰려들어 피를 빨지 않을까, 지성을 다하여 소에게 용우를 잘 주고 빗자루로 소 잔등도 깨끗이 쓸어주곤 하였는데 나으린 둥글소들은 서로 싸움질 하지 않고 잘도 커갔습니다. 재석이가 살펴보니 세 마리 둥글소들이 대가리에는 솟아난 불은 보기 좋게 앞으로 쑥 뻗어졌는데 싸움할 때 대방을 떠놓으면 공격하기 안성맞춤했습니다. 에라, 이놈이 보기 좋은 불끝을 깎아줘야지. 그래야 도둑놈이 와도 얼씬 못할 거고. 이렇게 생각한 재석이는 세 마리 둥글소의 불끝을 정성 들여서 깎아주는데 마치도 송곳처럼 뾰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마리 둥글소의 성질은 괴백하였습니다. 재석이는 내가 곁에 다가서면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낯선 사람이 곁에 가면 불로 떠놓으려 하기에 재석이는 내가는 그 저하고는 어느 누구도 감히 둥글소 곁에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1: 네, 재석이네 내외가 둥글소를 도적맞힐 근심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0: 네, 하지만 도적에 대한 방비는 한시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방네와 부근 마을에서 소를 도적맞힌 일이 종종 생겼지만 재석이네 둥글소들은 밑에 자랐으니 어느덧 덩치 큰 그 소로 되었습니다. 재석이 임산의 둥글소가 참 상등소거든.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나한테 팔지 않겠냐? 재석이 세 마리 둥글소를 좋은 값에 팔아버리면 인자는 인차 돈가루에 올라앉을 테니 팔지 않겠냐? 그냥 이대로 기르다간 여느 사람들처럼 도둑놈이 좋은 노릇 한다니까. 동네 사람들은 재석이네 둥글소가 너무 욕심나서 이렇게 흥정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지만 재석이는 웃으며 머리만 가려두었습니다. 재석이네 세 마리 둥글소가 상등소라 소문이 난 지도 퍽 오랜 시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1: 네, 혹시 소가 없어진 것이 아닐까요?
0: 네, 재석이가 그 뒷간에 가던 걸음에 외양간 문이 저절로 열려있는 것을 놀랍게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웬일일까? 속이 섬뜩해난 재석이 재빨리 외양간을 들여다보았을 때 과연 애지중지함에 길던 세 마리 동굴사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느님 합시다. 이게 대체 웬일이란 말인가? 재석이는 대뜸낯이 흑빛이 되어 그 자리에 폴싹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쩐담 소를 찾아들여 돌아봐야지. 차차 정신이 든 그 재석이는 이 마을 저 마을 인근 동네에 다니며 동굴소를 찾아봤지만 전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려은 며칠간 허탕을 친 재석이는 그 점장이를 찾아가 점을 채보았습니다. 이인단의 동굴소는 아직 살아있지만 찾기가 바쁜 해에 점장이는 정결을 복원한 그 점장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동굴소를 어디에 있는가요? 재석이가 물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정계만 보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동굴소들은 지금 도적이 손에 있는데 도적놈은 험악한 곳에 있군. 그곳은 여기서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지. 점쟁이 말 듣고는 재석이는 속으로 매우 어쩌놨습니다. 어디에 이런 점쟁이가 있는가? 재석이는 불쾌한 심정으로 두들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점을 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죠.
0: 예, 물론 그렇죠. 재석이가 밥 맛까지 잃고 매일 집에서 한숨만 쉬는데 뜻밖의 문 밖에서 동굴소 연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석이는 맨발로 문을 박차고 나오니 글쎄 도적 맞췄던 동굴소 세 마리가 온몸이 땀으로 촉촉이 젖은 데다가 흙까지 잔뜩 쓰고 서 있었습니다. 끝내 돌아왔구나. 말을 마친 재석이는 둥글소를 붙잡고 어린애 만에 엉엉하고 울었습니다. 몹시 기뻐한 재석이 아내는 인차 둥글소한테 용을 담아주니 소들을 만나게 먹어댔습니다. 한동안 배불리 먹이를 먹고 난 세 마리 둥글소는 외양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빠른 걸음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든 재석이는 둥글소를 뒤를 따라 부지런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높은 산을 넘어가니 깊숙한 골짜기가 하나 나졌습니다.
1: 네, 소들이 왜서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0: 네, 재석이가 산골짜기를 살펴보니 황소만큼 큰 늙은 호랑이 세 마리가 동굴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세 마리 그 호랑이가 그 세 마리 동굴소를 맞붙어 싸움을 벌였는데 그 기사

0: 저는 그야말로 대단히 굉장하였습니다. 집에서 아주 온순하던 세 마리 동굴소들은 호랑이와의 싸움에서 대단히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재석이는 집의 동굴소들이 호랑이한테 묶일까 우려되어 손에다 땀을 쥐었습니다. 늙은 호랑이와 동굴소들 한바탕 치열한 싸움판을 벌린 뒤 물러서더니 한동안 쉬는 것이었습니다. 재석이가 사회를 살펴보니 호랑이와 동굴소의 싸움은 오늘뿐만 아니라 싸움을 시작한 지 며칠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세 마리의 호랑이는 너무도 늙다 보니 사람처럼 여거져서 전문 한밤중인 마을에 내려 소를 도시라도 잡아먹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누구도 소도적인 늙은 호랑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1: 네, 소도적은 원래 호랑이였군요.
0: 예.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온 재석이는 새 동굴소의 불꽃을 깎아서 송곳처럼 뾰족하게 만든 후 동굴소 목에다 또 송곳처럼 뾰족한 철사까지 달린 쇠철을 감아주었습니다. 호랑이가 일단 동굴소의 목을 물려고 해도 송곳처럼 뾰족한 철사에 질려 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틀 후 세 마리 동굴소는 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늙은 호랑이도 동굴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동굴소와 맞서서 땅하고 대방한테 산속이 왕이라는 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동굴소도 웅글진 연각소를 내는데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그 대방한테 실력과 위세를 보이고 난 호랑이와 동굴소는 계속해서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을 싸우고 난 세 마리 호랑이는 끝내 세 마리 동굴소를 당해내지 못한 채 뾰족한 소뿔에 질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 네, 소들이 호랑이와 싸움에서 이겼네요.
0: 예, 재석이는 즉시 동네의 소식을 알려 사람들을 동원하여 죽은 호랑이를 끌어갔습니다. 재석이 임자는 과연 대단하구려. 소 도둑놈을 잡는다 하더니 과연 흔 소리가 아니었군. 동네를 위해 아무튼 큰일을 했네 그려.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뭐 소도둑놈은 내가 잡았다고 그래요? 도둑놈들이 우리네 외양간에 더 기어들었다가 되려 동굴소한테 죽은 거지요. 재석이는 이렇게 동굴소를 자랑했습니다. 재석이는 호랑이 고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몽땅 나눠준 뒤에 어제 호랑이 껍질만 쓰다고 연다방에다 펴놓고 말리웠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기다고 그러는지 마음 놓고 풀을 뜯어 먹으려 나갔던 세 마리 동굴소가 돌아오더니 펴놓은 호랑이 껍질을 산 호랑이로 잘못 보고 동시에 뿔로 들이박았습니다. 단단한 연자돌이 저만큼 뿌려 나갔지만 세 마리 동굴소도 너무 힘쓴 바람에 대가리가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1: 네, 동굴소들이 잘못되었군요.
0: 네, 재석이가 달려왔을 때는 세 마리 동굴소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아이고, 이것을 어쩌나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구나. 아이고, 아까워라. 나의 동굴소야. 재석이는 이미 죽은 동굴소를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연후에 재석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도적 호랑이를 잡아낸 세 마리 동굴소를 압록강에 즐겨 묻어놓았습니다. 그 후 세 마리 동굴소가 묻힌 곳에는 세 개의 괴석이 솟아오르는데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개의 괴석을 망우석이라 부르면서 여기에 깃든 이야기를 지금까지 후세에 전했다고 합니다.

0: 네, 동굴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45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로인절 맞이 우려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 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 아이스 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예,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이죠. 예,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제조한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 시원하고 차갑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예, 찜질 매트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성해 드리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3곽을 더 증성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본약의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17곽을 사는 분들한테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인데 푸른팔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시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0: 지 않아서 아, 묵직함과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 이 동시에 쾌적함하고 쾌적감을 아, 그 극대화시켜 주는 이런 좋은 제품이죠. 예. 에, 넓이가 1m 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예. 세탁기 사용이 다 되는 이런 이불입니다. 예. 에,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예.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아, 장약 10내방 본약 3곽을 또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아, 그런 해삼인데 이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예, 로인절도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예, 본인이 드셔도 아주 좋겠지만 선물용으로도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장약 10내방을 먹고 예,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2: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저희 남과 20여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2: 그런데 예, 방송을 듣고서 예, 이 장약 10내방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저희 남과 이 약을 먹고 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먹었댔습니다. 그리고 예. 선생님이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예, 알려줬댔는데 예, 그것까지 예, 쓰니까 나의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0: 하하, 예, 잘 예, 되죠.
2: 예, 예, 이 장약 10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저는 예, 원래 또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숨이 많이 차고 예, 경색이 와서 머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예, 거기다가 또 맨풍까지 와가지고서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예, 이렇게 당기우면서 예, 눈이 붙들붙들 떼서 예, 고생했는데 예, 앞달 사오 먹으면서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0: 좋아집니다. 원래 그 정도.
2: 예. 또 결국 예,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식후물이 예, 자꾸 올라오고 위가 쓰려가지고 아팠는데 예, 지금 그것도 예,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예, 전체의 모든 저기나 뭔가 몸이가 예, 영 좋아졌단 말입니다.
0: 예.
2: 예, 이 약은 예, 서당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예, 다른 야생약재들로 예, 제조한 약을 써서 그렇는지 예, 다른 약보다 예, 일반 다른 약보다 예, 다릅니다.
0: 예.
2: 우리 부부는 예, 이 장약 10내방만 먹고서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0: 좋죠, 예.
2: 예, 우리는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배달 받아왔습니다.
0: 나는. 예.
2: 예, 그런데 예, 우리 사촌언니 예, 한국에서 예, 손녀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0: 예.
2: 그런데 그 언니는 예, 주자루 두 개나 했고 또 예, 머리에 여러 군데 맥혔고 허리가 또 형색이 아프고 다리도 예, 아파서 예, 쫄룩쫄룩 이랬단 말입니다.
0: 아, 예.
2: 예, 근데 예, 내 소개해서 이 약을 쓰고 있는데 예, 야, 그 사촌언니가 하는 말이 예, 심장이 너무 좋아진다면서 예, 좋아지는 게 알리고 머리도 예, 어지럽증 이렇게 나서 그 영 고생했는데 그것도 나사지고 허리 다리도 아프던 게 예, 그렇게 좋아진다면서 예, 이번에 예, 효과가 이렇게 좋을 때 예, 자기적이나 이번에 예, 소리의 수각을 예, 배달받아 붙여달랍니다.
0: 아, 예, 이번에 우리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우리 활동이
2: 예.
0: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아, 부채수는 예. 아주 경제적이죠.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예.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남이 장약 10내방 먹고 있습니다.
0: 예, 알고 있습니다. 예.
3: 아, 내가, 글쎄, 잠도 잘못 잤지만 해도 잠은 어떤 형 잘 자고,
0: 예.
3: 이, 골가에도 영 좋고, 비상도 영 좋습니다. 근데, 뜻밖에, 내가 심장이가, 예. 심장이가 있는데, 옷이 아무래도 아마 이제 흔들흔들 한다.
0: 아.

0: 순자 시스템이 예. 없어서 같이 뚫렸으니까. 근데 이러니까 영, 영 기분 상납니다.
1: 그렇죠. 당연하지.
0: 예. 이게 어째 이렇나. 그래서 예, 그래야 신다. 걔네 다른 사람도 안 가도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는 이 신자에 진짜 옷이 이만 흔들흔들 하나까? 아니, 그렇다는 거야.
1: 그게 무슨 상식이 아, 사람 왜 그렇게 했어?
0: 예. 그래가지고 좀 기분 상하죠. 그 다음에는 이 약을 먹었는데, 아무리 이 약을 먹은 관리를 했죠. 지금 얘 뜻밖에 둘이, 그다 알랑말랑한다.
1: 예. 이 지금 삽쓴 지 얼마에 되지, 구모입니까? 우리 이 약을 예. 드신 지.
0: 그래.
1: 예.
0: 네, 이제 약 먹은 지 그다 한 석 달나 된다.
1: 석 달이 채 아예 됩니다.
0: 뜻밖에 예. 생각도 아예 했는데, 아이 여기가니 이렇게 자주로 보니까 옷도 아이 흔들리고 얘 그냥 참 잘 봐야 옷이 저도 약간씩 흔들흔들. 그러니까 기분 좀 좋습니다.
1: 이제 천천히 더 일 없어집니다. 나사집니다. 예. 완전히.
0: 예. 아무래 그래서 나는 아무래 이 당뇨 심리방에 열심히 복용하겠습니다.
1: 이 환자분을 보면은 그 이 잠이 너무 아이와가지고 약을 많이 이전에 썼잼까. 그런데 이게까나 네. 우리 이 약을 쓰고서리 지금 토이후의 수라면 안딩이라면 아이삽스 쓰고서리 지금 그 이 약만 드시면서리 그저 잘 네, 쉬고 네, 있제 구모임까 네. 지금.
0: 예.
1: 네. 예, 사실 석 달이 아직 아예 됐습니다. 삽순지.
0: 아.
1: 그리고 예, 결국 그렇게 심자 이렇게 완전히 이게까. 이래 세기 뛰면서리 옷이 완으로 흔들흔들 거린다고 그 정상적인 사람 원래 아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걔가나 예. 지금 걔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주의잼까. 예.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집니다. 연세가 좀 있으니까나 어쨌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은 걔도 어느 땐가는 지금 좋아지는 게 이제 많이 알릴게입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지잼까.
0: 예.
1: 예. 그렇게
0: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약을 아무래도 열심히 복용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네. 하십시오. 그거 예. 복용하느라면 예. 이제 예. 괜찮아집니다.
0: 수고하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당연히 예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저는 이게 혈압 조절이 안 돼서 예, 한 20년 동안 혈압약을 먹이며 살다가 선생님이 당뇨신 예방 강의를 듣고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예, 야 영어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3: 예, 예. 몇 달 후는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지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여섯 달 만에 지금 당뇨신 예방만 먹고 있는데도 지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잘, 원래 그렇게 잘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다발성대견 세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 흉함이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경력이 없었는데 이 약 먹으면서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바싹나니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 그런 효과를 또 봐야죠. 예.
3: 예. 그리고 또 이 난 관절이 나빠서 예. 다리 그냥 시리고 저리고 통쇠 나서 예. 얼마 못 걸었는데 지금 예. 관절이 좋아져서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다리 아픈 줄 모릅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리고 위가 소화 안 되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 밥이 맛있고 방광염에 여도염이 있어 저변 볼 때 저리고 아프고 했는데 지금 이 약 먹으면 이 증상이 없어지고 또 잠을 자지 못해 고생했는데 지금 잠을 영 잘 잡니다.
1: 예, 원래 예,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 놓은 사람이 맥이 나고 예. 예. 특히 이 약 보면 예, 해발 4,500m고 홍경천은 5,400m, 5,000m고 예, 서당에서 이런 황금으로 된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갔지.
1: 예.
3: 정말 예 다른 약에 비해 효과가 빠르고 예 우수한 게 좀 확실히 알립니다. 지금.
1: 약재가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1: 효과 약재가 다.
3: 예 약재가 좋은가 효과가 더 좋지요. 예.
1: 좋은 효과를 원래 보잼까 그게 좋은 약재가 또.
3: 예. 그럼 또 하루에 세 번씩 딱딱 먹으니까 예 바짝 치러야 되니까. 주는 약이 돼 그런지 야 정말 예, 효과가 정말 다른 약에 비해 효과가 빠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이전에는 단약이 좋다는 말을 들어봐도 예, 이전에 써보지 못하는가 몰랐는데 이번에 써보니까 확실히 예, 단약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1: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 어떤 소문만 들어서는 모른다. 자기가 직접 써봐야 아, 이 약이 정말 좋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3: 맞습니다. 예. 먹어본 사람 이거 알잼가 약이 예 좋고 나쁘고 그래 우리 남편도 당뇨병 들로 예, 눈이 뿌옇고 발다리 그냥 저리고 아이 그래 고생했니 야 지금 이 악몸이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당뇨병 합병증에도 아주 좋습니다.
3: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악몸 건강 챙기려고 예 이번에도 배달 받아왔는데 우리 시누이도 지금 내 소개를 이 약속인데 우리 시누이는 이게 심장이 나빠서 예 그냥 그저 숨이 차지 심장이 쏙쏙 뛰는 것 같고 앞뒤 가슴이 그것도 그냥 통째나서 병원에 가 검사한 게 병원에서 예 주제를 하라며 70%를 너무 맥혔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예.
3: 그래서 예 내가 선생님과 문의하고 이 약 지금 몇 달 먹은 게 야 가서 검사한 게 지금 야, 그 70% 맞힌 게 많이 되게 좋아졌다면서 주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랍니다.
1: 아, 예. 그게 야. 선고입니다. 그거는 완전.
3: 예, 그래지네. 좋아서 이 약이 이렇게 효과 좋은 거 정말 모르고 썼는데 정말 진짜 효과 이게 좋다는 걸 자기 먹어보니까 이게 정말 증명한다면서 그래고 또 그냥 어지럼증이 나고 여실금도 있고 변비도 있고 했는데 이면에서도 또 그렇게 좋아졌다.
1: 예, 좋아집니다. 원래. 예.
3: 네. 그래, 이제 좋아질 때, 예, 뿌리를 이번에 그저 다 뽑겠다며, 오늘 지금 재료였을 거 배달 받겠다며,
1: 예,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예, 예.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너희 혈압 조절이 안 돼. 30여 년 서약이. 해를 내고 고장스러워 살았습니다.
1: 예.
4: 네. 그러다 이 선생님 당뇨신이반 강의를 듣고 당뇨신이반 먹기 때문에 해를 도저히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해를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 조절이 아, 너무 잘 되니까 난 야두 달 만에 단약 10년도만 먹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지금.
1: 예, 잘 되시죠. 네. 원래.
4: 그리고도 전에 경도면 어느 쪽 방콰에서 항상 근심하다가 예, 아 병원에 가 검사를 하는데 이 늑대밥 먹고 가서 검사를 한 결과에 방콰에서 녹아 나갔습니다.
1: 그렇죠. 얼마 빨리 좋 그렇게.
4: 네, 그래서 야 정말 기분이 좀 영상적 좋습니다. 지고 그리고도 예, 심장이 아주 항상 숨이 차 가슴 답답함이 이 집이나 들어오고도 문은 열어놔야 겨울에도 예, 숨이 나온 것 같고 좁은 공간에 상소 부족한 것들 숨이 탁탁 막히는데 이 먹은 다음부터 예, 이 증상 없어지면 예, 가슴에 답답한 숨 막히는 이 증상을 해줘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래 여러 방면에 효과 좋아하는 우리는 이번 학교에 또 예, 이거 이 약까지 건강을 챙기려 우리 부모랑 같이 먹길래 배달 받아 또 왔습니다. 배달을.
1: 네. 잘하셨습니다. 예.
4: 그래요. 집사람의 당뇨병 합병증에 혈압이도 높고 살이 또 저리고 어디는 쪘어 세게 나고
1: 아, 예.
4: 네, 항상 눈을 붉게 보이는 게 이 약 먹으면서부터 하나하나씩 영조함이 좋아지니까 예. 지금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약이 좋다면 영조와서
1: 좋죠.
5: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우리 아방이 혈압 조절이 너무 아이 돼가지고 소리에 한 20, 30년 혈압 약만 먹고 소리 있었댔습니다. 예. 혈압 약 먹으면 혈압 잘 되는가, 그래서 중풍이 아니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1: 예.
5: 근데 나, 저기, 나, 좀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 저기, 나, 얼마나 아이 되니까 나 중풍이 걸려가지고 고생했습니다.
1: 예.
5: 나 소리 전립소이 심하고 심장이 말아야, 잘 말아야 되고, 어떤 데는 숨이 올라요, 어떤 데는 막, 뛰다도 이래고 밤에 못 자고 소변이 잘고 이랬댔습니다. 발을 걸지 못하고 사지를 예, 흔들거리고 저리 꼬주이 이렇게 화채난 것으로 걸어서 개구나 병원에 가고 이랬댔습니다.
1: 예.
5: 예, 그래 나가서 오늘 때 선생님이 이거 방송 광고하는 것도 꼬소리에 이 약을 예, 쓰기로 했는데 우리 남편이 원래 혈압이 소설이 너무 아이 돼서 그래도 이제 이거 먹고 소리는 예, 혈압이 저기 나 운동되기 시작하던 게 야득다를 쓰니까 나의 혈압 약을 꾸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선생님이 방법을 좀 가르쳐 줄게다 어떻게 뭐 예. 하루에 먹어라 그다음에 건네서 사흘에 먹어라 닷새 먹어라 일주일 이래고 그다음에 거기 또 다른 방법을 이래서 딱 조절이 맞게 이렇게 아, 그 안무하니까 나 그거 따라서 썼던 게 이 혈압이 온종 잘 돼서 야득달만 혈압 약을 멀리 하고서 맨 작년만 먹어도 온종이 이렇게 잘 되니까
1: 예.
5: 내가 조절 혈압이 서서히 살리까나 이 몸이 왜 저기나 회복되면서 건강해질 때다. 예, 밥도 안 드시고 잠도 잘 자고 예, 그래야 되는지.

0: 그리고 어떤 애들이 이제 바깥에 나갔다 놀다 오고 오해도 상이 날아가고 이랬는데 막 특별하게 또 밤 못 자던 게 밤 잘 자지. 서빈이 그 병기들이 가면 온역하지 TS를 그려놓고 신경이 나게 굳은 게 지금은 아무리 어째서 한라쯤에 한 번밖에 안 해봅니다.
1: 서빈이. 저 얼마나
0: 예, 서빈이 또 10월 잘 나간단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단다. 좋단다. 예. 어떤 일 진정된다. 나 신장이. 예. 예. 그래, 나도 더 신장이 나빠서 그래야 된 게, 아니, 남이 너무나 신경질이 많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아름이슬이 또, 이 사람이 살다 가면서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아니 되면 안 달아나고, 이러면서
1: 신경질이 많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그렇습니다, 원래.
0: 예, 어우, 신경질이 많아서 어떤 데는 저절로도 안타깝습니다. 좀, 아이, 그래서 하다도 아이 됩니다. 신경 써야 좀 누운해지지. 예. 이래서, 예, 밤잠 못 자고, 맥이 없고, 신경질 한참 쓰고 나면 맥이 없고, 그 다음에, 예,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예, 머리 얼빤하고 이래서, 저절로도 용 고맹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치료하겠는가 하네. 약도 들어먹었는데 잘 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라고 예, 저 심리상 예방만 먹었는데 예, 이거 쓰니까 차차 좋아지는 게 지금은 일 없습니다. 그게 어디 갔다 어디 가는지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예, 이게. 그 선생님이 시켜준 방법대로 이렇게 딱딱 절차만 했으니까 나 예, 치료도 잘 됩니다. 맹목적으로 이래가지 약 먹으니까 나 치료도 못하고 더구나 더 한 갖고 어떤 데는 막 그거 불안하고 예, 돈 쓴 게 아깝고 이랬습니다.
1: 약이 예, 안고 쓰면서 급해해서는 아이 됩니다. 너무 급하면이 그게 인차 그게 그런 부담 중에서리 그게 치료의 그런 효과를 못 본단 말입니다.
0: 예, 아이 됩니다. 예, 예. 어깨든지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딱딱 조절 맞게 이렇게 예, 차근차근 하니까 나 예, 정말 좋습니다. 나도 지금 많이 좋아서 예, 우리 활동장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1: 좋았습니다.
0: 그래, 우리는. 예,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너무 어찌고 쩔쩔하고, 빠른 감이 이뻐졌다고, 쓰리. 그래, 위에 몸도 아이 나고, 그렇게, 가케나다고, 이러면서, 좋다. 어, 이 약만 먹어라. 이 약만 먹으면 제대로 된다고. 내 길에서 많이 선전했습니다. 예. 계속.
1: 아, 예, 많이 선전했지니까 원래.
0: 예, 많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 우선,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싸서, 저기나 먹는데, 이 약, 아이 떨고, 우린 요것만 딱 먹습니다. 예, 다른 건 먹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지는 게, 예. 그래서, 특히는 우리 중풍 환자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친구에, 내 소개를 해서, 예, 드셨는데, 중풍이 왔는데, 예, 영, 누워서 일어나기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 부축받아야 일어나고, 뭐, 안고, 이러 화장실을 바로 못 당기고, 이래서, 예, 얼빠에 무슨 그래, 이래 있었던 게, 전부원이 어느 때, 예,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친 대로 약 쓰고, 이럴까, 예. 지금 많이 좋아졌답니다. 지금 살짝 이게 화장실을 다니고 바깥에 출입할 수 있답니다. 어지간한데, 예. 이러면서 좋아졌다. 오, 저 말이 니 말이 맞다. 하면서 이러면, 오, 이야기.
1: 그렇게 그런 효과를 딱 낸다 말입니다, 또 원래.
0: 예, 그래, 이상했습니다. 오, 이 약 무슨 별난 약이라고 이랬지다. 예, 무슨 별난 기능 좋은 약이지, 그 약 같은데 하면서 우리 약 먹고 이렇게 팔팔해졌는데 이랬다고. 빨리빨리 많이 쓰라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니까, 오, 맞다, 맞다. 이번에 활동 좋습니다. 약간 어, 그럼 우리 빼내 치료해야 하지. 이 효과도 할 때, 오늘 이 바짝 쓰겠다 하면 서로 인수감 배달을 받겠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네, 2417979,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근 20년간 결합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약을 많이 먹고 오셨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수감약이 별로 호감이, 귀맛이 당기고 호감이 가더란 말인가, 치료사고 그 좋은 전리가 또 많고 하니까, 예.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한 여덟 달 쓰고는 선생님이 지도해서 그 약을 감량하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준 거 겸해서 같이, 지금까지 그 이 약만 조금 먹고 이제 혈압은 완전 다리 잡았습니다.
1: 예.
3: 온전 됐단 말입니다. 큰 시름 났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되게 크면 혈압이 제일 무섭지 않고,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맞으면 좋으니까 쓰고 있는데, 다발성 뇌경 색이 있으니까 항상 머리가 허리멍텅하고, 기억력이 없고, 윙하고, 어지럽고,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근데 예. 그 증상이 지금 거의 없어지다시피 됐지, 그니까.
1: 좋죠, 예.
3: 뭐, 아침 일어나면 고라니 말 수 없던 신한 느낌도 가 기분도 상쾌하고, 예. 아, 그리고 실금이 또 있으니까, 예. 어디 나가자, 뭐, 변수부터 잡고 걱정이, 그래서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1: 예.
3: 저 자수가 막, 저거, 많고 량이 적고 할까나 밤에도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요 실공 지금 완전히 거의 어떤 금지되다시피 밤주에 그거 한 번에는 두 번 일어나.

0: 나이까나에 잠잔잔다 말입니다.
1: 예.
0: 어, 그래서 효과를 이렇게 잘 보이까나 얼마졌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신다리부터 아래가 예, 항상 얼음땅으로 탔습니다. 아이고. 발가락도 시리고 발바닥이 항상 얼음땅 같았는데.
1: 어째 여기 그리 복잡한가?
0: 그리고 비행사에 갔다 와서.
1: 아, 비행기. 비행 소리.
0: 몇 불씩 주는지도 나 귀찮아 죽겠어.
1: 아, 글쎄, 그런 것
0: 같습니다. 문이 닫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우린 이번에 도우니까, 예, 약도, 약을 배달 받아왔습니다. 근데 내 예. 친구가, 남편이, 의자를 세계나 하고,
1: 예.
0: 또, 병이 있고, 변비 있고,
1: 예.
0: 혈압도 좀 높고 해서, 내 공고로 약을 쓰고 있는데, 용 효과를 본다. 그래서, 내 오늘 이번에 바르죠. 이게 얼마 좋는가 하고,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싸였으면 오늘 싸라고 할까나, 그러면 자기 오늘 배달 받겠단다. 소리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이번에 로인설 우리 할도의 아주 큰 우리 할도입니다. 예, 그 경제상에서 도움이 많이 되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지금 혈압이 높아서 아, 서약인 혈압약을 드시면서 아, 그 이 그런 혈압 공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무작정 서약인 혈압약에만 이거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예, 특히 혈압약에는 아, 혈관을 늘고서 원래 혈관이 약하던 것을 확장시켜가지고 실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내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혈압이 높던 분들 혈압이 내려가기 때문에 너무 좋다 하죠. 예, 그런데 약독이 다 나가면 어떻습니까? 예, 혈관이 또 줄어들면서 아, 이 약해집니다. 예. 이때면 또 혈압이 올라간다. 예. 예, 고무풍선과 마찬가지 도리죠. 예. 고무풍선이 공기를 넣었다 뺐다 여러 번 하면 어떻습니까? 예. 나중에 고무풍선이 또 터집니다. 예. 이렇게 혈관을 개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나중에는 혈관이 터지는 이런 효과를 초래하게 되죠. 예. 예, 그다음 리뇨제로 혈압을 내려주게 됩니다. 예. 혈관 안이 수분하고 체내의 수분을 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에, 수분이 적으면 압력이 작기 때문에 혈압이 내려갑니다. 예. 원래 내 몸이 소변을 보고 싶지 않는데도 리뇨젠 혈압약을 먹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소변을 보게 만듭니다. 예. 이렇게 장기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콩팥이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콩팥이가 점점 퇴화되겠죠. 예. 이렇게 혈관이 원래 매우 약한데 혈압약을 먹어 혈관을 확장시켜 혈관을 아 그렇게 실하게 만들고 소변을 보고 싶지 않는데도 혈압약을 드셔가지고 강제로 소변이 나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큰 피해가 있습니다. 예. 에, 우리나라에는 160가지 혈압약이 있습니다. 예. 내가 진정 어떤 혈압약이 맞겠는가를 몰라서 어떤 분들은 혈압을 재봐서 혈압이 높으면은 자기절로 약방에 가서 셔번 디핑을 사다가 드신 후 안 되면 카토프리로 바꾸고 그게 안 되면 로호시로 바꾸고 또 그게 또 안 되면 티미사탄으로 바꾸고 하면서 많은 혈압약을 선택해 보시게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예, 맞는 혈압약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예. 원래 본인이 몸에 사탈리 혈압약이 맞는 거였는데 몸에 맞지 않은 로호시를 그냥 드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부작용이 매우 크죠. 예. 예, 이 서약인 혈압약이 부작용은 크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딱 서약으로 혈압 공제를 하겠다. 아, 이런 분들 내 몸에 맞는 혈압약이 어떤 약이겠는가는 내 몸이 유전자가 압니다. 예. 내
2: 네, 몸이 알겠습니다. 지인이 알죠.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회사는 기업의 곤란 해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취업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해 선조 취업 토대를 굳건했습니다.
0: 2026년 연변조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 계획 미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전 양성이 결속됐습니다.
1: 수현시 련동 가정용 전기제품 자동차 새 제품 구매 활동이 일전 도나에서 가동됐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취업은 가장 큰 민생, 민심, 기초공정으로 반드시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시장 주체 발전의 애로사항과 취업 민생의 난제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곤란 해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취업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했습니다. 선도 기업의 인재 집결과 일자리 안정, 정책 자금의 정밀한 지원, 정부와 기업의 연동을 통한 역량 강화와 효율 증대 등 다원화 조치를 통해 기업의 원가 절감과 부담 경감, 질과 효율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선조 취업 토대를 굳건했습니다. 기업은 취업 안정의 핵심 담체이고 인재는 기업 고품질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조 의약산업의 선두기업인 길림오동약업 집단은 인재 전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인재 유치, 육성, 정착, 활용체계를 구축해 전조 일자리 안정과 취업 확대, 산업인재 집결의 본보기 기업으로 됐습니다. 기업에서는 노령모범, 장인, 대학생 등 전문화 인재 대우를 구축해 여러 부류의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성장 공간이 있으며 발전 전망이 있도록 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야급 주식위원회사 신입사원 류연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쌍방향 선택 플랫폼을 통해 마음에 드는 기업을 선택했고 성공적으로 길림오동 대가정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건축 중심에서 중약재 현미 감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업에서도 큰 발전을 가져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 야급 주식위원회사 인력자원부 총경리 왕금봉입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에서는 기업의 곤란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면서 여러 인재유치 플랫폼을 마련했고 기업들을 조직해 온 오프라인 초빙회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기업에서 본기 졸업생과 지난기 졸업생 90여 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지금 이 90여 명의 대학생들은 이미 관련 일터들에 배치돼 기업의 전문 기술 인재 부족을 메웠습니다. 빠른 성장기에 들어섰지만 기술 인재 부족에 직면한 현역 산업 군집을 겨냥해 도나스에서는 혁신적인 인력 채용 보장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조직 건설을 뿌리로 기업 봉사를 맥락으로 삼고 기업의 인력 수요를 산업 발전의 중점 사항으로 간주했으며 자체 역할을 봉사자로 정했습니다. 인재 수송과 안정적 육성을 둘러싸고 정책, 봉사, 보장 세 가지 차원에서 협동적으로 힘을 발휘해 근본을 튼튼히 하는 인력 채용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 부국장 장염입니다. 의약기업의 봉사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약에서 기혈을 보충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근본을 튼튼히 하는 사료를 참고해 의약기업의 인력 채용 난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혜택으로 기업의 기여를 보충하고 정보의 경락을 소통시키며 의약기업들을 조직해 성내 대학교를 찾아 전문 기술 인재를 직접 초빙함으로써 인재를 안정시키고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중점 대상과 기업의 인력 수요에 초점을 맞춰 두 가지 지원, 두 가지 송달, 취업 보장 난관 공략 행동을 전개하고 103명의 취업 봉사 전담원 대우를 구성했습니다. 루게로 기업 841개를 방문하고 169개 기업이 719명 인재를 초빙하도록 도왔습니다. 총 소령세 기업을 안정시키는 것은 취업의 가장 큰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기관 책임회사는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설계, 생산, 판매, 봉사를 일체화한 현대화 포장상자 생산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2024년 이래 연결시 취업봉사국의 정밀한 지도 아래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대학 졸업생, 도시 등

0: 녹실업자 및 장애인 등 중점 인원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업은 선으로 두 차례 길림성 창업담보 리자 보조대출을 비준받았는데 총액이 800만 원입니다. 연변아리랑 포장교환 책임회사 영업총감독 뢰천우입니다. 취업봉사국의 셈이라고 전면적인 정책 선전과 전반 과정에 걸친 신청 지도 덕분에 이 정책 자금은 기업이 기술 개조와 생산능력 승격 과정에서 겪은 유동 자금 부족을 정확히 메워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영 암력기를 안정적으로 넘기도록 효과적으로 도왔고 생산 흐름선의 안정적 운행과 일자리 안정, 취업을 보상했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록색 승격, 규모와 발전에 든든한 자금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올 들어 주 취업 봉사국에서는 국가와 성의 창업 담보 대출 정책을 적극 실시해 중소령세 기업의 곤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조건이 부합되는 중소령세 기업은 최고 400만 원, 기한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창업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부문에서 50%의 리자 보조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융자 원가를 실질적으로 낮춰줍니다. 주 취업봉사국 창업담보대출 판공실 주임 장리입니다. 대출 상환에 적극적이고 취업 견인 능력이 강하며 취업 흡수 능력이 좋은 령세 기업은 이 혜민 정책을 계속 향수할 수 있는데 세 차례까지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자금 난제를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취업 안정과 창업 촉진에도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에서는 7개 중소령세 기업에 약 2천만 원의 창업 담보 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주급 귀향 입향 창업 기지 3개를 건설해 277명 인원의 창업과 취업을 이끌어 연도 계획 지표의 100%를 완수했고 현급 귀향 입향 창업 기지 11개를 건설해 345명의 창업과 취업을 이끌어 취업 안정과 창업 촉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전 양성이 10일 결속됐습니다. 새로 모집된 626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양성 과정을 마치고 앞으로 변경 기층 일선으로 파견돼 1년 내지 3년의 자원봉사를 펼치게 됩니다. 8일 주당위 부석이며 훈천시 당위 석인 림서림이 개강식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림서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광범한 자원봉사자들은 리상신념을 굳건히 하고 가곡정례를 두텁게 다지며 가치추구의 방향을 바로잡아 개인의 리상을 민족부흥에 녹여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청년의 자세로 시대적 책임을 실천하고 연변의 도약 추월 발전 도정에서 자신을 단련하기를 바랍니다. 전주각급 각 부문에서는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게 봉사를 제공하며 사상인솔, 일상관리와 긍정적 경제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실제 어려움을 제때 해결해 주어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변이 청년들의 성장 옥토이자 공을 세우는 무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개강식에서 2025급 자원봉사자 대표가 변강에서의 성장 과정을 공유했고 2026급 새로 모집된 자원봉사자 대표가 위국 수변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번 양성은 변경 사업 실제에 입각해 위국 수변 수업, 동북항일연군 홍색 역사, 음악당 수업, 심리상담, 응급처리, 인터넷 영업실습 등 다양한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양성은 전문가 수업, 현장 수업, 팀 실습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양성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실무 능력을 키우게 했습니다. 2026년 길림성 서부계획 미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조영입니다. 곧 서부계획 봉사 지점으로 떠날 자원봉사자로서 지난 며칠간 정책 해독과 선배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기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교과서 속의 리상적인 상상이 아니라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실천에 매진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에서 더욱 충실하게 직책을 다해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착실하게 대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2026년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류자원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위대한 민족 정신에 대해 더 깊은 체득을 얻었고 자강분투하며 대국을 품

0: 책임의 본질을 깨달았으며 길림성에서 위국 수변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신념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위국 수변 선배들을 본보기로 삼아 일선에 뿌리 내리고 변강 대중 곁으로 다가가 기층 일터에서 실천 능력을 단련하며 자원봉사의 초심을 지켜 변강을 흥성시키고 안정시키는 데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조상무국에서 연결시와 도나시를 통괄해 주최한 조현시련동 가정용 전기제품 자동차 새 제품 구매 활동이 일전 도나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디지털 제품, 완제품, 기름 세 가지 소비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정부 보조, 기업 할인, 다중 혜택 조치를 내놓아 소비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민생에 혜택을 줬습니다. 활동 당일 각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완제품, 기름 전시 참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할인 정책을 전세는데 제품 종류가 풍부하고 구전했습니다. 그중 자동차 분야 할인폭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활동이 단계별 차량 구매 소비권을 마련해 차 한 대당 최고 8,000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폐차 갱신, 보상 판매 전문 보조까지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차 구매 비용을 크게 낮추고 대중 소비 승격을 효과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은 직접 할인을 제공했으며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할인 소비권과 국가 보상 판매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기름 소비에서도 입금 할인과 단계별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할인 활동을 동시에 선보였고 각 상가에서는 추첨, 선물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소비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도나시 상통 자동차 보수봉사위원회에서 판매 경리 장춘봉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다중보조정책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우리 기업에서도 정비, 장식 선물 꾸레미를 추가로 증정하는데 정책이 다양해 차 구매 할인폭이 매우 큽니다. 도나 구화 쇼핑중심 가정용 전기제품 매장 경리 장수입니다. 활동 기간 저희는 가정용 전기제품 보상 판매 보조 정책을 전력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낡은 가정용 전기제품 회수, 새 제품 배달 설치, 일괄식 봉사를 제공합니다. 다중 보조 할인이 겹치면서 가정용 전기제품 구매 비용이 크게 절감돼 주민들의 참여 의욕과 적극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정부 기업 연동 소비 촉진 활동은 주 현시 량급 정책 혜택을 정확히 방출해 소비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상업 무역 시장 활기를 진작시켜 도나시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더했습니다. 활동은 8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향후 도나시에서는 소비 전경을 1층 풍부해 시장 소비 열기를 계속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도나시 상무국 부국장 진붕입니다. 이번 새 제품 구매 활동은 우리 시의 소비 안정, 내수 확대, 민생 혜택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 기업 연동 혜택 중첩을 통해 최대한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대중 소비와 품질 소비 승격을 효과적으로 견인합니다. 다음 단계 도시와 농촌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시장 신심을 진작시켜 도나시 소비 시장의 빠른 회복을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0: 연변주 물련지 1953-2023 신간 도서 발표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정책연구실, 주당위 당사연구실, 주당위 당학교, 주당안관, 연변작가협회 등 관련 단위 책임자들과 주소속 각 예술가협회 주석, 비서장, 각 현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의 70주년 선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이어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물련지 편찬 과정에 큰 지지를 준 단위와 개인들에게 감사패를 발급하고 관련 단위들의 연변주 물련지 1953-2023을 기증했습니다. 주문학예술계연합회는 1953년 7월에 설립됐는데 전국에서 비교적 일찍 설립된 시주문학예술계연합회 중 하나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주 광범한 문예 사업 일꾼들은 당을 따라 나아가면서 당의 문예 방침에 지도하에 일련의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했으며 붉은의 변강 비춘회던 고전 작품들은 지금껏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내외의 영향력이 있는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용서 숨쳐 나왔습니다. 발전 역정을 전면적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2022년 4월 정식으로 지서 편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서를 편찬해온 4년간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 선한 1953년 설립 이래의 조직 연역, 문예 창작, 중대 활동, 대어 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연변 문예 분야에 전문 지사가 없던 공백을 메웠습니다. 물년지는 올 7월에 정식 출판 발행됐습니다.
1: 관할구역 부분적 아동들의 여름방학 기간 돌봄난, 학습지도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사회구역과 대중단체 자원을 통괄하고 공익 여름방학 돌봄 봉사를 동시에 시작해 따뜻한 돌봄으로 어린이들의 다채로운 여름방학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도현 구령가도 진학사회구역의 꼬마철새 교실은 이미 4년 연속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관할구역의 외지 취업가정, 결손가정아동,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숙제 지도와 문제풀이 지도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구령가도 진학사회구역 꼬마철새 교실 학원 왕명택입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 지식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매우 인내성 있게 우리를 가르쳐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청단 안도현위, 안도현 장흥가도 중심 사회구역 안도현 애심호조협회에서 공동 전개하는 동반자 계획, 여름방학, 공익 돌봄반도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 수업은 25일간 진행되는데 주로 매지 취업가정과 곤란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원들은 오전에는 여름방학 숙제를 완수하도록 지도하고 오후에는 서예, 회화, 수공예 등 다양한 특색 수업을 개설해 어린이들의 학업을 돌보는 동시에 취미도 양성해주고 있습니다. 공청단 동반자 교육 교원 주은비입니다. 우리는 수공예, 종이 오리기, 회화, 서예 등 다양한 수업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방학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0: 9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8라운드 심수 청년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0-1로 졌습니다. 경기 시작 후 두 팀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9분경 연변팀은 어렵사리 상대 박스 안에서 슛을 때렸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29분경 김태현이 박스 안에서 반칙을 했습니다. 연변팀 선수와 감독진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주심은 견결히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심수 청년인팀은 가볍게 성사시키며 한 골 앞서갔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김태현이 아크 부근에서 때린 중거리 슛이 높이 떴습니다. 후반 들어 47분경 리세빈이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73분경 진극강이 악한에서 때린 강슛이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75분경 심수팀은 우리 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슛했지만 빗나갔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동점골은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15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대련 곤성팀과 19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1: 육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창구 8월 14일 24시까지 4일이 남았습니다. 현재 원유 변화율이 이미 -9.57%에 달해 한 톤당 395원의 유가 인하가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인하 폭에 따르면 휘발유,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30전에서 36전 정도 하락할 전망입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구.

불어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짓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0: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허미란 작사 박광춘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을 들려드립니다.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처럼 어릴 적 뒤놀던 고향의 풍경이 멜로디에 실려옵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하나 작사 김기천 작곡의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연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힘차게 노래하는 곡입니다. 렴시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대학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내 품에 있습니다. 드넓은 조국이 품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선율에 담았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동진 작사 라스무스 작곡의 살기 전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풍요로운 들판, 정겨운 이웃, 살기 전 우리 고장, 연변이 생기 넘치는 모습이 발걸음 가볍게 만든 노래입니다. 지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은 나팔꽃처럼 소소하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는 고향의 정취를 노래합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문춘산 작사 서민월 작곡의 도망간 수양버들입니다. 도망간 기슭에 늘어진 수양버들 가지를 보며 그림을 달래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양민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조례화 작사 임근만 작곡의 연변의 어민을 준비했습니다. 연변을 찾는 모든 이에게 건네는 환영의 인사말 같은 곡입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외면들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준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3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화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 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화초 로인젤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 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곽을 드립니다.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 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상 잎살 한 포대, 남경동인당 비타민 B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1,000원 가격의 에너지 영양 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다섯 곽을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다섯 곽을 드립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바로 동충하초 균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바로 동충하초 균분 로인젤 우대 활동 선물에는 예, 우리 양생비계도 있고 이성진이라든가 그리고 하야단, 예, 그 외에도 오상 잎살 B족,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에너지 밥솥 이 활동에 많이 참가합니다. 예, 아홉 박스 사시는 분들에게는 열한 박스를 드리면서 1,000원 가격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요리도 할 수 있는 이런 현대식 다공능 영양 전기 밥솥 한 개를 드리면서 또 Q10도 다섯 곽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열야득과에는 23곽 드리면서 공기청정기하고 또 이 안탕연골소로 또 다섯 곽을 드립니다. 예, 때문에 이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은 283-0666번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이런 아주 신비한 약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만성질병하고 이난병 치료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그 이름 자체에 신비로운 생명활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동통화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나는 예, 이 당뇨도 오래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들어와서 예, 거기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소이 제일 먼저 나빠진다.
1: 네.
2: 그랬던 게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예, 지금 땀을 자꾸 흘리면서 그리고 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적세내던 게 또 이 힘다 예, 관심병도 들어오고 신근경색이 들어와서 야, 죽다 살았습니다. 뭐, 저, 반리산다, 보여도 이제, 치료 잘 아이디어, 예, 그러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압도,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하, 아이, 160, 200, 여기서 붙돌면 하루에 약 두 번씩 먹으면, 먹을 때 잠시 내려갔다도 또 이내 달아 올라가고 이러면, 머리 아프지, 어지럼증 하지, 그래서 예, 정말 예, 제일 힘든 게 그겠더라. 그래서 이 동충하초로 예, 선생님의 강의도 열심히 듣고 소리 지금 시장에서 쓰는데 야용 좋습니다.
1: 네.
2: 우선 예, 이 심장병이 좋아지니까 나의 혈압 조절이 잘 되고
1: 네.
2: 어지럼증에서 용 좋습니다.
1: 맞습니다. 네.
2: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래 하체 그도 차가도 소리 발이 시리고 저리고 마하고 하매 그래서 용이 애 났는데 이 동충하초를 몇 달 쓰니까 나의 그 발에 온기 가면서리 이 아랫배까지 따뜻해나면서리 소변이 그도 시원하게 나가지 않을까?
1: 네.
2: 그랬던 게 그도 그렇게 잤던 소변이 나사지고 허리도 아예 아프고 붓기도 빠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동통하토로 써보니까 나의 정말 최고약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써보니까 써봐야 알지 써 알고 그도 좋다는 얘기만 들어서는 모른단 말입니다. 예.
1: 네.
2: 써보니까 정말 좋은 약입니다. 어쨌든지 이 당뇨합병증에는 동통하토만의 좋은 약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혈당 조절도 용 잘 됩니다.
2: 예, 지금 혈당약이라 아이 먹습니다.
1: 네.
2: 약도 아이 먹고, 예. 그 약을 먹었다가 너무 중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래, 끊는 게 그래도 매일 재보면 매일 이 혈압도 130에서 떨고, 혈사이라면 그래도 딱 정살로 도는 게 용도 없습니다.
1: 네. 간이 그래. 같이 좋아진다. 간을 활성화시켜서 혈당 조절한다.
2: 울지 말입니다. 네. 왜 그렇게 속이 편안하지? 이전에 처음에 시작할 적엔 두 번 씻었습니다.
1: 네.
2: 예, 그래도 이전 지금 하루에 한 번만 먹을까 용 좋습니다. 편안하고 속이 편안해서 용 좋습니다.
1: 네.
2: 게다가 뭐 아마 운동해두면서 이 여름에 모두 감기라서 이 자꾸 뒤부치려 그랬는데 난 감기 다하고 용 잘 지냈습니다.
1: 네.
2: 예, 어쨌든 동통화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약은 있는데 이번에 또 우리 활도 이용 좋습니다.
1: 예, 활도 좋습니다.
2: 예, 전기밥 까마도 예, 밥이 그렇게 맛있더랍니다. 우리 친구 그랬는 게.
1: 예.
2: 예, 배달 받았는데, 밥감에 밥 이용 잘 되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면서. 그래서, 예, 나도 오늘이 아우, 야근에 있는데 아홉 가고 배달 받아. 밥감아도 받고, 그 다음에 키식도.
1: 맞습니다.
2: 이게 배달 받자, 그런다.
1: 예. 그 전기 지금 우리 현대식 이 다 다공동 에너지 영양 밥솥이라 합니다. 예, 이러니 조금 공동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교시부 드리고 예. 그래서 이 동충하초가 같이 쓰면은 심장도 좋아지고 영양 보충도 잘 되고 좋습니다. 이 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3: 동충하초 좀 쓰고 있습니다.
1: 네.
3: 대략도 조절하시고, 예, 폐렴 닦고 오고, 난 감기 사도 하고, 관심 뺏으면 늘상 심률도 고르지 않고,

0: 아메트기 저긴 다스가다. 또 그래도 특성이 있으면 소화량이 달아야 지금 이래서 내가 지금 썼는데 확실히 많이 나타지는 게 알긴다 지금.
1: 네.
0: 나 도서를 알게 된 것도 많이 나쁜걸 참 폐렴 와서 그랬더니 그게 지금 폐렴 떨어졌습니다 지금.
1: 네.
0: 이율도 고르지 같은 것도 좀 많이 나고 특히 저긴 다스가 밤이 붙은 게 다수가 두니까 잠도 제대로 자고 지금 정신도 많이 납니다 지금 이거 쓰니까나.
1: 네.
0: 지금 팔도 특별히 좀 좋으니까 좀 잠깐에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네. 오래 쓰신 분들은 먼저 폐하고 신장이 좋아지면서 심장, 간, 비장, 위 같이 좋아집니다. 예, 오래 쓸수록 이 오장이 다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활동에 참가하시면 좋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동충하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그 미래가 있었으니 소비 작고 시원하게 못 보고 그 봉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소비 작은 게 하게 되고 소비 시원하게 나가 그 봉이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위도 안 좋고 비장이 안 좋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설사 자꾸 해서 무슨 약 먹어도 먹을 때는 또 며칠 지나면 또 한 가지. 근데 이 동충하도 썼으니까 소화 자비 설사 나야 합니다.
1: 네.
3: 그리고 심도 있었습니다. 항상 숨이 차고 가슴 침침하고 쉽게 놀, 뭐 약간 누가 와도 그때도 놀라고. 근데 지금 심도 있어서 쉽게 놀라지 않고요. 혈압 조절도 잘 됐는데.
1: 네.
3: 혈압 온정되지 않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혈압 다 더 심했는데, 심했는데 혈압 온정된 머리가 아프지 않고요. 그리고 또 면이 내게 이런 나가서 그래서 조금 감기 와서 병원에가 땡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 면이 내게 높아서 감기 안 걸려 좋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불면증이 있어요. 쉽게 잠 줄 수 없었습니다. 잠, 네. 잠을 많이 와서. 근데 이것은 다 잠이 잘 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중풍한다고 이것을 동청하자 쓰는데, 약을 먹어도 깨끼고, 물을 많이도 깨끼는데, 지금 깨끼는 게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항상 그래, 비틀서 끝까지 모아서 자꾸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단 말인데,
1: 네.
3: 근데 지금 앉는 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보다.
1: 네.
3: 그리고 또 걸는 게 항상 맥이 없습니다. 한쪽을 자꾸 가야 되는데 맥이 한쪽 히터 했는데 지금 걸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래 이번에 다리 활동에 하니까 이거 우리 둘이 열라드 과학 쓰겠습니다.
1: 예, 열라드 과학에는 지금 숨을 세 과학을 들이면서 공기 청정기를 들이고 예, 안탕 연골 소로 또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예, 지금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중년 분들이 관심을 점점 더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역사적으로도 전통적으로도 우리 폐하고 신장이 강장제로 사용되어 왔고 또 호흡기 질환하고 피로해소 약한 체질을 개선시키는 데서는 예, 최고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은 좀, 갈 기운이 좀 있으면서 호흡기 질환이 감기라든가 또 기침, 재채기 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이 계절성 감기를 예방하는 데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이 우리 집이 아저씨는 동충하초를 쓴 지 어서는 좀 오랍니다. 예. 이선 뇌경 3개에 걸려가지고 서리, 예, 피가 순환도 안 되고, 심장부터 좋아지더라고, 이거에 잡습니까?
1: 예.
4: 예. 심장도 좋아지고, 지금 혈압도 정상이 됐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이렇게 심장이 나쁘면 서리, 수면장해야 많이, 예,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수면이 잘 자고 있습니다. 지금 수면장애가 많이 예, 없어지고 근본상에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이전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수면제를 받아주시고 저기 가서 또 수면제 받아주시고 이래도 잠을 잘 못 잤는데
1: 예.
4: 동충하초 바로 견본을 드시고 나서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예.
4: 다른 것보다도. 예. 그리고

0: 혈압도 정상이 되고 혈압도 정상이 되니까 위도 좋아졌습니다. 밥을 잘 잡습니다. 이전에는 밥은 못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에 자꾸 가래가 붙는다고 그러던데 가래 붙는 것도 저절로 어느 새 없어졌는지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폐하고 건파치부터 예, 좋아집니다.
0: 예예. 예. 그래 이 약이 정말 효과가 뚜렷하게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좋다는데 예 우리 저기 이전에는 우리 아저씨 한 분이 드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둘이 같이 먹자 그럽니다.
1: 예. 그러면 예. 그 열애한 뜻깍이 23과하고 드리는 활동에 참가하면 좋습니다.
0: 예.
1: 예. 그럼 공기청정기도 드리고 또 이 안탕연골소도 드립니다.
0: 예.
1: 예. 그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고맙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요.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예.
3: 예, 도통 전화가 바르게 먹나 한단다.
4: 네.
3: 어제 1년 넘어 먹었습니다.
4: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엄청 나이서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특히 제일 불편하다는 게 제 다음 모습 같습니다.
4: 네.
3: 가슴이 호두호두거리며 혈압도 잘라야 되고, 예. 그러니 밥도 못 먹고 이래서 여러 해를 고생했겠습니다. 그래다 약 저 약 쓰고서든지 그래 그런지 막 우울증 증상까지 막 오매 약이니까 걔가 병이 맞지 않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아, 진짜 약 얼마 먹은지 모른다. 진짜 약을 당분 나두면서 얼마 되겠는지. 그래다 내 우연히 이 동치마도 말에게 이에 대해서 내 좀 천천히 강의하는 거 들어봤다 말입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들을수록 영 신기하더라 말입니다. 예.
4: 네.
3: 4,500m 되는 해발 지역에서 자란다지,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여름에는 불로, 겨울에는 불리하니 자완 영 신기하더라 말입니다.
4: 네.
3: 거기다 마셔까지 했다지. 그래서 이거 접해 먹었는데 신기하게도 이걸로 예, 내 지금 잠을 대단히 잘 잡니다.
4: 네.
3: 예, 밥도 맛있고 가슴이 더부르고 한 것도 해결되고 예, 옛날에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4: 네.
3: 여러모로 나가 활동하기도 좋고 추위 세게 타는 게 추위도 지금 예, 괜찮습니다. 추위 술 탑니다.
4: 네.
3: 계속 여름에도 예, 막 이불 밑에서 막 양말 신고 잤댔습니다. 예.
4: 네.
3: 이 증상이 다 해결됐지.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이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 집에서 느낌 있는데 좀 계속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4: 예. 그 지금이 장기적으로 쓰면 효과도 더 좋습니다.

0: 활동이 좋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래 쓰다 보면 다른 약을 별로 안 쓰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1: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렇게 지금 우리 환자분들을 보면은, 예, 1년, 2년씩 쓰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지금 로인 분들인데서 대부분 나타나는 불면증이라든가 혹은 변비라든가 소변이 작거나 소화불량이 있거나 감기에 자주 하거나 이런 증상을 개선하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쓰시는 분들은 활동에 참가하시면은 또 경제적이면서도 또 건강도 또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 대한 인식이가 지금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발효 제조 기술하고 유효 성분이 왜서 이런 좋은 효과를 보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모두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대중적인 이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또 현대 과학이 결정적인 이런 계기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강에서 독보적인 지표 성분인 이 코디세피는 다양한 이런 효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네.
0: 예, 바로 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의 활성기가 11%나 증가하고 림프구의 증식기가 28%로 높아지는 이런 효능이가 인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선천성 면역 반응이 핵심 세포로서 그 활성도가 증가하면서 면역 체계 전반을 강화시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선생님, 나도 전 이거 한 4년? 제가 22년도부터 먹어서 요즘 산이지.
0: 네.
1: 예, 이렇게 오래 먹었습니다. 그래, 예, 좋으니까 또 싹이 내지랍니다.
0: 예, 지금 또
1: 예, 예.
0: 활동, 이런저런 우대 활동이 또 좋습니다.
1: 예, 예. 그, 그러니까 바깥에 주는 것도 그.
0: 예. 아홉곽이 열한, 아홉곽 사시면은 열한곽을 드리면서, 이 예, 현대식 전기밥솥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 예,
0: 심장에 좋은 이 Q10도 드리고 다섯 곽이나 예.
1: 예, 그래, 좋습니다. 그래,
0: 싸다꾸련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1: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하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이 면역세포 조절에서 또 좋은 작용을 하는 이 다당류라는 성분하고 코디세핀이 함께 예, 작용한다 할 때는 그 활성 성분이가 더 강화됩니다.
2: 네.
0: 예, 그러면서 단순한 면역력 증강을 넘어서 면역 조절이 중요한 역할까지 합니다.
2: 네.
0: 예, 즉 면역 결핍 상태라든가 너무 과도한 면역 반응 이 양쪽 모두에 작용해서 면역계의 이런 균형을 잡아서 조절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특정 면역세포 하나만 활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 전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을 높여 건강한 몸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불로장생이 명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인체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다면적인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하나는 예, 중풍 후유증이 있어서 썼는데 지금 중풍 후유증도 많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좀 잠이 안 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이런 증상까지 전면적으로 다 나사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면서 산소 유용률을 많이 높여서 심장 근육이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키면서 피로를 빠르게 해소시킵니다.
2: 네.
0: 예, 때문에 항상 나는 숨이 딸리는 것 같다, 가슴이 답답하고 나는 심장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은 예, 쓰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심장이 좋습니다.

0: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작용, 예, 힘이 항상 없으면서 나는 맥이 없다, 이 피로 자주 느끼거나, 이런 분들이 이 피로 회복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그리고 동충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를 하고 또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우리 무기성 염증이라 할 때에는 그것도 소염제나 진통제를 써서 임시 이 통제는 되지만 그 원인을 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재발합니다. 예, 근데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염증 인자를 몸에 염증 인자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관절염 치료에서도 효과가 또 특별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발효 과정을 걸친 동충하초 추출물은 항산화 효능이가 더 증대되면서 그 효능이가 더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예, 오래 쓰신 분들을 보면은 얼굴에 주름이라든가 또 목이 자주 마르고 눈이 마르고 또 몸이 예, 천근만근 무겁던 이런 분들도 많이 나사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 폐하고 신장에 유익한 이 동충하초는 현대 연구에서도 예, 여러 가지 만성호흡기 질환에도 효과 볼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 감소하고 심장 기능 개선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0: 예, 우리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섭다 하죠.
1: 네.
0: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심내혈관 질환이가 발생한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당의 혈당만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합병증 개선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신장 합병증뿐만 아니라 예, 우리 신경 손상으로 인한 이런 합병증이라든가 혹은 피부 손상이라든가 여기에서도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면서 이 암세포에 대한 이 저항 성분이라 할 때는 만니톨이라는 이 성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서 종양 억제 류리가 100분의 83%라는 이런 이 과학적인 인증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혈압을 낮춰주면서 특히 이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 지방을 감소시켜서 인슐린이 감수성을 증가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단순히 인슐린을 막거나 혹은 혈당을 내려는 이런 약보다도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이 조절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재개선하면서 또 혈당 수치도 또 조절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이 동충하초로 보면은 이런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우선 먼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라든가 고혈압 예, 등 여러 중풍 등 이런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또 예방도 하고 또 치료도 합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3-0666번, 283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연결라디오 조선호 모내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결라디오 조선호 모내생활방송은 연결지역사회와 동포사회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결라디오 조선호 모내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보폐 응답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답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복용하면 현운증 해결과 더불어 손발 마비가 오고 언어가 똑똑하지 못하며 생활 자립이 힘든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풍습골병 환자들이 복용하면 신장의 원기를 보충해 주면서 여러 가지 골과병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혈액 중 산소포화도를 높여 혈관세포가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세포의 탈락을 막아주며 충분한 기혈보충도 도와줍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

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배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면서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송보표 웅담분 로인절 우대 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보표 웅담분 한 곽이 가격은 128원이며 20곽을 사시면 20곽 더 드리고 아이 패치 3곽 드리며 40곽을 사시면 60곽을 더 드리고 아이 패치 10곽 더 드립니다. 네, 생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네, 박산실물 생방송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표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표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매일 이 시간대에 되면 여러분들이 웅담분에 대해서 보통 웅담분이 아니니까 이제 잘 들어보시고 제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인데요. 그 안에는 5병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 드시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그 전반 웅담분의 량은 100m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만 따지지 말고 이 안에 들어있는 미리그램 수가 충분하게 여러분들 하루 동안 캡슐에 엮거나 덤으로 이렇게 캡슐에 연 다음에 드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을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20각이게 되면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28원으로부터 64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40각에 60각을 드리는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선 우대활동입니다. 노인절 맞이 우대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한 각의 가격은 5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 20각에 20각은 눈에 붙이는 고약 3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을 이용하시게 되면 웅담분 자체는 보통 웅담분이 아니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우리 몸 건강에 많은 불량한 기운을 몰아내고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를 정상으로 인도해 주는 데는 우선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웅담분은 송, 보, 폐, 소나무 송에 보배란 보, 이래서 송보폐 웅담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약 비준 호모가 있는 OTC 중약으로 된 앞에 Z 문자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200 이런 그 아라비아 숫자가 붙은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순, 중, 초약으로 불리우는 송보폐 웅담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보건품이 아닙니다. 직접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실어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은 누가 연구에 발명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연구 방치 전문가, 그리고 이분은 그 4대 중리 그 가족의 전승인인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은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 이학연구 중심 주임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는 연변대학 농학원 그 흉예, 그러니까 고음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있는 황야진 주임이 연구단두의 주요한 주임으로 있으면서 연구해낸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0: 성부패 응답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한 병 안에 모두 100mg이 들어있는데 이런 게 모두 5병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한 병만 딱 드시면 되는데 전황에 이어서 따뜻한 물로 삼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웅담분을 해석하게 되면 보통 웅담분이 아니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웅담분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철담, 체담, 금담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철담은 전반 웅담분 가운데서 성분이 24.5%를 차지하고 체담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백분제 75%를 차지하게 되어 있고 금담은 0.5%밖에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법회 응담은 이런 주요한 그 명문 주임 선생이 여기에 황야진 주임 선생 연구단도의 주임으로서 참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리 추출한 게 금담을 분리 추출했습니다. 금담은 전반 그 응담분 가운데서 0.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일단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효과가 진실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전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1: 네.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이 웅담분 방송 이렇게 어제부터 들었는데 우리 동생이 이거 듣고서로 그런 지금 담남이 이렇게 그런 결석도 있고 이렇게 간도 안 좋단다.
0: 예.
2: 그래가지고 지방감도 있고 하는데 이런 데 써도 되겠는지.
0: 아,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방면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리단룽스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담낭에 좋고 그리고 담낭 결석을 용해해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에 황단이 오거나 피부에 황단이 오거나 이런 분들은 이 제품을 복용하면 황단이 쉽게 풀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결석이 빨리 용해하는 데는 기타 제품을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효과가 좋습니다.
2: 아, 예. 깨끗이 많은 이렇게 중약이랑 먹어도 잘 녹아 나가지 않아가지고 예. 고생한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이 눈이 충혈이 되는 것도 되지요? 예.
0: 눈이 충혈이 되는 것도 됩니다. 충혈이 되고 황단이 오고 눈이 노랗게 되거나 충혈이 되거나 이것도 해결받습니다. 예.
2: 아. 지방간에도 이렇게 많이
0: 그렇죠. 혈질을 조절해주고 지방간이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이런데도 혈당이 높거나 삼고가 있는 분들한테도 이 제품이 너무 우수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지금 곰 보통 시웅단이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에 시웅단은 똥맨하는 겨울에 자는 이런 웅담으로 되어 있기 곰이 그 담낭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무엇 때문에 보배급 상품이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일단 이걸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우리 그 곰은 백곰하고 흑곰이 있는데 흑곰은 동북에 있는 이 뚝맨하는 겨울에 자는 이런 곰이 그 담낭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그 효과성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기본으로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의에서는 그런 점에서도 혈질을 조절하고 혈압까지 조절합니다. 과분한 지방, 이 그 곰이 겨울에 자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잘 수 있는가? 자기 여름에 많이 먹었던 그 지방을 점차적으로서 자기 전로 그거 소화 흡수해서 지방이 떨어지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지가 높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이 무엇 때문에 좋다는가 이런 일리의 근거에서 이걸 드시게 되면 혈압 협지가 조절받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우리 동생 어제부터 방송 들어보고 언니 그것도 문의해달라면서 그러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0: 예.
2: 그럼 이게 지금 활동 20통 30통 준다 했습니까?
0: 예?
2: 20통 쌈, 20통 준다.
0: 그렇지. 20통 쌈이 20각 주고 40통 쌈은 60각 줍니다. 40통에 60각, 예, 40통에 60각이게 되면 50원 자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0각에 20각이게 되면 예, 64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달 전화번호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501-7766에 예, 전화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라도 이 저녁에도 됩니까?
0: 됩니다. 지금 빨리 전화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드뭅니다. 이거는 금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그 연변 농학원 시웅예 연구소 고급 연구원으로 불리는 황야진 선생이 조작한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보통 거기서 좀

0: 빼서 말려와서 건조식에서 병에 넣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1: 어, 그니까, 이게 금담이란 그니까, 노란색이란 말이지요.
0: 예. 금담이란 건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금 색깔이 난단 말입니다. 예, 예.
1: 예, 우리 동생도 이 방송 들을겠다. 그래, 그러면까 인사 배달받아 들을겠다.
0: 이 제품이 지금 아주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데, 지금 선택하게 되면 좋은 기회로 될 수 있어. 노인절 우대 활동 가운데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기회입니다. 5017766에 전화하세요.
1: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 이 제품 자체는 그 역할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저희들 공부하는 데 이야기 되면 완전히 금담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배 중의 보배로 불리우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이 방송하기 전에 우리 친구가 예, 저 선생님 댁 가서 이거 싸다가서 두 달 먹었을 겐다.
0: 아, 예.
3: 예, 이거 예.
0: 저 전에 며칠 하다가 다른 예. 그 빈도가 없어서 말았는데, 예, 그래.
3: 먹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째 먹었는가 하면 그 우리 친구가 내가 물어봐서 저기 이 간이, 간에 뭐 있는가 물질이 있단 말인데.
0: 아,
3: 그러니까
0: 예.
3: 저 우리 그 친, 저 이 선생님 말한 게 이 간의 내용 좋다.
0: 간에는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3: 예. 그래서 두 달 가 먹었는데 그 물질이 사라지고 예.
0: 예.
3: 소화 잘 되고 예. 대배염 잘 나가더랍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그렇게 좋다면서 그래. 이 몸이 편안하더랍니다.
0: 예.
3: 좋다. 재니까.
0: 그렇죠.
3: 네, 이거 이제 방송 들으니까 나는 이거 예, 먼저 번에 우리 친구 쌌지만 해도 나도 여태까지 싸먹는데 이 몸이 편안하고 영 좋습니다. 친구 좋다게 나도 이거 지금 두 달 먹을까.
0: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뭅니다. 예. 예,
3: 이 가을 보면 우리 먹으면 좋다. 제품.
0: 그렇죠. 특히 동면하는 예. 흑곰이 그 담즙에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너무나 과분한 지방 때문에 지방간, 알코올간, 그리고 간에 문제가 있거나 담낭에 문제가 있거나 눈에 그 문제가 피가 이제 어느 분이 문의하신 거 피가 지거나 눈이 어두워지거나 이런데 눈도 밝아집니다.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예.
3: 지금 들어볼까? 20각 싸면 선생님 20각 준가?
0: 20각 싸면 20각 줍니다. 이번에 가격은 네. 특수한 가격을 합니다. 128원.
3: 그래. 우리 친구 같이 지금 오늘 20각 싸겠습니다.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네. 501-7766에 전화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담입니다. 그게 앞에 보통 그 국가 비준 호마가 있을 때 보게 되면 Z 문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OTC란 문자가 붙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순 중약에 속하면서 OTC 국약이지 보건품이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가 빨리 전달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그 흑곰이 담즙에서 직접 뽑아내서 건조식에서 우리 여기 유리병에서 그 포장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이 흑곰이 무엇 때문에 온 겨울은 먹지 않고 동면해도 그대로 생명을 유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흑곰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여름 내내 삼계절로 먹은 이게 지방에 다 저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노인 내내 들어서서 너무 빼빼 마르면 장수에 영향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흑검하고 다르지만 해도 일정한 도리가 통한다면 이 지방을 흑검이 삼계절 가운데서 저축한 그 지방을 겨울에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서 그 지방을 꺼내서 소화하고 흡수하고 이래서 모든 대사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써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곰 역시 동물에 속하면서 모든 그 대사는 동물성이던 대사를 다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완성하는 그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그 곰이 담즙에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이 흑곰이 담즙을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그 흑곰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 동물 보호 거기에서도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흑검이 그 생존하는 그 3계절 그간에 뽑아내겠다면 흑검은 모자라는 걸 빨리 저축하는 이런 그 능력이 있게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거기서 뽑아낸 것이 간에 좋고 눈에 좋고 삼고의 고혈당 고혈압 혈당 네. 조절도 됩니다.
2: 알겠습니다. 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훈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또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연속되는 무대 속에서 주부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생활 정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집안 살림과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여성들의 집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비결, 그리고 여름철 음식, 응급 대처 및 일상 습관 등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집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에어컨만 믿고 계시지만은 사실 에어컨 바람만으로는 습기와 열기를 완벽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주부님들께서는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내 온도 관리가 건강과 직결이 되거든요. 먼저 햇볕 차단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요 서향이나 남향 창문에 커튼을 꼭 닫아주십시오. 이때 은색 반사 코팅이 된 단열 커튼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실내 온도를 무려 3도에서 5도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커튼이 없으시다면요 알루미늄 호일을 큰 종이에 붙여 으림시로 창문에 부착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단 햇빛이 강할 때는요 유리창에 열이 모여 깨질 위험이 있으니 호일은 창문 바닥 쪽보다는 안쪽에 살짝 띄워서 붙이는 게 아주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통풍입니다. 낮에는 문을 닫고 해가 지면은요 서로 마주하는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때 선풍기를 창문 방향으로 향하게 하게 되면요 실내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구 배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소파나 장롱을 벽에서 5cm 정도 떼어놓기만 해도 공기가 순환하는 공간이 생겨서 쾌적함이 훨씬 오래갑니다. 네, 그리고 정말 간단한 팁입니다. 얼음과 선풍기 좋아한다요. 큰 볼에 얼음을 가득 담아 선풍기 앞에 두게 되면요 시원한 바람이 퍼져나가기도 하죠. 여기에 소금을 한 줌 넣다 보게 되면요 얼음이 더 오래가고 더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라면요 습기가 많이 올라가니 책이나 전자기기 근처에는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 물걸레입니다. 뜨거운 한낮에 물걸레를 하게 되면요 물이 증발하면서 열기를 빗앗아가서 실내 온도가 내려갑니다. 걸레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요 살균 효과도 있고 청량한 냄새가 나서 기분까지 아주 상쾌해진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바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무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을 오래 틀게 되면요 냉방병에 걸릴까봐 걱정도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요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사용해가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컨은요 26도에서 28도로 맞춤하게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실내외 온도 차이가 8도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해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에어컨 온도를 1도에서 2도 높여도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전기료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해서 하향 바람이나 천정 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이 2시간마다 5분씩 환기를 해주는 것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져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네,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꼭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필터가 막히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전기세만 올라가게 되죠.
조부님들 오늘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 집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무더위에 대비한 반찬 메뉴와 식재료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위가 계속되다 보게 되면요, 식욕이 뚝 떨어지게 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가족 건강을 챙겨야 하는 주부님들은요, 반찬 걱정에 잠 못 이기도 하죠. 오늘은 영양은 놓치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름 메뉴와 식재료 보관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분 보충이 가장 중요한데요.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1시간에 한 컵씩 35도에서 40도 가량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속에 부담이 없습니다. 차가운 물만 찾다 보면은요, 위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셨다면은 이온 음료나 소금 한 꼬집을 넣은 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요, 시중에 파는 음료수는요, 당분이 많으니 집에서 직접 만든 오이수박즙이나 도마다 주스가 훨씬 좋습니다. 이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오이 냉국은 빼놓을 수가 없는 여름철 음식 메뉴겠죠. 잘게 쓴 오이에 다진 마늘도 참기름, 식초, 설탕 그리고 약간의 고춧가루를 넣어주고요. 찬물에 말아주면 시원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국물이 완성이 됩니다.

말아 드셔도 좋고 면발을 넣어 냉면처럼 드셔도 좋답니다. 다음은 비지찌개를 시원하게 해먹

두부와 야채를 넣고 또 끓인 뒤 식혀서 냉장고에 차게 하게 되면 고소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과일 샐러드에 요구르트나 꿀을 얹어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수박, 참외, 복숭아 등 수분이 많은 과일은요,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해주고요. 특히 수박에 들어있는 리코핀은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라면요, 더위에 음식이 쉽게 상한다는 점. 장을 보실 때는요,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양만큼 사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고기나 생선은 바로 조리하지 않을 경우라면요, 냉동실에 소분해서 얼려두고 해동할 때는 실온이 아닌 냉장실에서 천천히 녹이는 게 위생적이랍니다. 그리고 또 밥을 많이 지었다면요, 식은 후에 바로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실온에 두면은 세균이 번식하기 쉽죠.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간단한 여름 요리 하나씩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금 무더위에 대비한 반찬 메뉴와 식재료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여름철 건강관리와 응급대처법 및 일상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집안 환경을 쾌적하게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네, 요즘 일교차가 크지 않지만은요,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냉방병,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일사병이라 열사병이 우려가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요, 생리기간이나 또 임신 중에는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지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여름철 건강관리와 응급대처 및 일상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수분과 염분 균형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요, 나트륨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렇다고 너무 짜게 먹게 되면요,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된장국이나 국수, 국물을 평소보다 약간 싱겁게 한다거나 또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바나나, 감자, 토마토와 같은 칼륨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근육 경련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냉방병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컨 바람을 오래 쐬다 보면 두통, 관절통, 수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죠. 외출후에 땀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실내에 들어오지 마시고요, 마른 수건으로 땀을 닦아낸 뒤 얇은 긴팔을 입어서 몸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특히 어깨와 목덜미를 따뜻하게 해주는 목도리나 쇼를 준비해두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자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수분을 보충한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미스껍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워진다면 이런 열사병의 초기 증상이라 하겠습니다. 즉시 그늘진 곳으로 이동을 해서 옷을 풀고 또 젖은 수건으로 팔과 다리를 식혀줘야 합니다. 이 시기 흐릿하다면 즉시 병원에 가봐야 하고요. 주부님들께서는 가족 구성원 중에 어르신이나 아이들의 상태를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주방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주방 안전입니다. 더운 날씨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주방 온도가 급상승하게 되죠. 가능하다면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늦게 조리하는 게 좋고요. 밥솥이나 또 전자레인지를 활용을 해서 열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또 가스 호스가 열과 습기로 인해서 노화되기 쉬우니 요리를 마친 후에는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정기적으로 호스 교체의 시기를 점검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냉장고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말고 음식을 너무 빽빽하게 넣지 말아야 합니다. 공기순환이 원활해야 냉각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냉동실에 얼음을 많이 만들어 두면 정전 시에도 아주 유용하고 시원한 음료를 마실 때도 좋으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장보기 팁입니다. 뭐 시장이나 마트는요 오전 8시 이전에 가는 게 가장 시원하고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소는 물기를 털고 키친타월로 싸서 비닐 팩에 넣어 냉장 보관하게 되면요 수분이 적당히 유지되어 더 오래 갈 수가 있죠. 고기나 생선은요 바로 조리할 분량만 빼고 나머지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주부님들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휴식이죠. 이 더위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게 되면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뭐 집안에서 보게 되면은요, 가산일과 육아 그리고 또 뭐 직장까지 병행하는 여성분들을 뭐 꽤 많습니다. 일도 그렇고 뭐 덥기도 하고 하다 보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자연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남편도 잘 맞춰줘야죠. 집안에서 혼자 말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같이 해주고요. 같이 좋은 여름, 네, 그래요. 여름이 덥다고 하지만 같이 맞들면은 시원한 여름, 따뜻한 여름, 행복한 여름을 또 보낼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잠시라도 오후에 낮잠을 20분간 잔다거나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는 것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해가면서 낮과는 달리 뭐 다른 뭐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산책을 해가면서 저녁바람, 요즘에는 입추가 지나서 산들산들 좀 더 저녁바람이 몸에 와닿으면서 시원함을 더 느끼곤 하죠. 낮 시간에 땡볕이 많이 내리쬐곤 합니다만은, 네, 오늘은요, 무더위 속에서 주부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생활 정보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요,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시원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

0: 15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사무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박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한 가게 398원인데요. 이 제품이 이번에 로인절 맞이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00% 무료로 주면 많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5각을 더 얹어 드리게 되어 있으면서 또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평균 가격은 한 각에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한 각은 29일 동안 드시고 외용약이 따라가는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으로는 거의 첫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인정하는데요. 12각을 싸면 3각을 더 얹어서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눈에 붙이는 고약 또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신다면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외용에서는 약까지 합해서 1대1로 외용약은 무료로 드리게 되는데요. 20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관절통을 해결함에 있어서 투골태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믿고 쓰시겠다며 여러분들한테는 기본 관절통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인데 우대활동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2각에 15각 이 때문에 한 각에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관절통 때문에 힘든 건 참고 견디는 병이 딸로 있지 이 관절통은 견디기 힘들어질 겁니다. 동통을 해서 이런 제품은 만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로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백자방 구박액의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이 나오자마자 견제해서 보게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에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이 되어 있으면서 그 공예가 특수한 공예로 진행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이 투골태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쓰는가 하면 이 자월성의 통이 너무 심해서 함에다 꽂고 안고 함에다 꽂고 이래 쓴다. 통 중에 아주 심하고 계속 허리 다리 아프고 영 고통이 심했는데 이거에 지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본상 이 통증이 다 사라지고 이롭습니다. 그래 왜 마트나 어디나 아이 가는 데 없이 다 갑니다. 완전 이롭습니다. 그래 왜 이 약이가 특수하게 위를 자극하지 않고 소화 잘 됩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2: 예, 그래 소화 잘 되니까 먹어도 안심된다 말입니다. 다른 약을 먹으면 소화 위를 자극해 놓고 먹지 못했는데 이 약은 먹어 먹을수록 위가 좋아집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2: 그리고 이 마음이 편안하고 이 몸이 아주 편안한 감이 납니다. 약은 내용 다 선택했습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언니 한국에 너무 일하고 어부 몸이 다 아프면서 이 간절히 영심했는데 우리 언니는 어제는 석 달 썼습니다. 석 달 쓰는데 기본상 많이 좋아지는 게 알긴답니다. 그래 오늘 들으려고 활동이 영 좋게 우리 두 분이 같이 대답했다고 그래 전화드린다.
1: 그렇게 하세요.

0: 해입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은 일단 리용하시게 되면 가격적으로서 특수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501-775번에서 전화가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1: 예, 백다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1: 아, 이 백다방 쓰니까 예용 좋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면 머리도 토해 없어지고 어지럼증이 안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1: 예, 그리고 예, 식사 잘하니까 맥이나 소리 정신하는 게 용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예, 그리고 예, 이 어떤 때는 심사에 자꾸 어디 떨균도 저래 두근두근 거렸대는데 지금 그런 증세도 없어지고 예, 이 다리 호소도 하던 것도 지금 이러고 예. 어쨌든지 용 이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예, 속이 편안한 게 용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예, 다이 아프고 어쨌든 혈압 조절이 용 잘 되니까 예. 그것만이 좋은 게 없습니다. 하루에 두 번 먹어도 예, 약간 내려가네 하단 또 대부치에 올라가고 이래던 게 지금 그런 증세 없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예, 선생님, 네, 예. 우리 집 아빠에 예, 자꾸만 이 허리 요추 한번 탈출이라고 진단받은지 저는 한 5, 6년 된다. 그런 거고도 예, 별로 약 다 쓰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리에 자꾸 줄이 댕긴다, 제가. 이 예, 조금 일어나 걸쭉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고 줄이 쫙쫙 당기면 그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하고 걷기도 영 힘들다며 이래서 두월 테라냐 그 대접식이면 어떻게 하는가에 자문합니다.
0: 예, 잘 모르셨는데요. 그게 요추간판 탈출인데 다리에 줄이 쭉쭉 생기면서 걷기 힘들어진다. 통통이 절단되는 예. 걸 알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요추에 문제가 생기면 내리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되고 발끝이 저래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요추의 그 신경관이라는 게 그게 요추간판 탈출한 그게 빼져나가면서 요추 그 간판이 빼져나가면서 신경관에 압박하게 돼 있으니까 그 우리 동물이 척추사복이다 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이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서 이 투골테란 이 제품이 특수합니다. 드시고 발라주고 하면 통통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점차점차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게 원자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허리를 펴고 다니면 구부릴수록 그게 점점 더 빼져나갑니다. 펴고 다니게 되면 그 원자리로 점차점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투골테란 이 제품 자체가 바르고 드시고 하게 되면 기본으로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1: 예예 그러면 예. 이, 내 지금 방송 양 듣는데, 아바이 하루에 전도편을 일구 야다를 잡수는단 말인다.
0: 큰일 납니다. 언제 그게 큰 뇌출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예.
1: 그래서, 예, 이 우대할 때 좋을 때겸 이 두월 때를 배달받아 대접시키겠습니다.
0: 아, 그래라 하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건 되게, 저, 후충으로 해. 항상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온산도 하는, 손발 저리고 해. 이래, 고장하다. 내가 백자방 구경하고, 뭐, 후부터 해. 이 혈압이 온산되니까, 어지럽지, 아이, 남자, 지금.
0: 아, 그렇죠. 이 제품 예. 자체가 상초, 중초, 하초 가운데 상초를 다스려주는 능력이 바로 심장과 폐를 다스려주고 머리 혈관을 개조해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황정이라는 성분이 상초를 다스려줍니다. 결국 간과 콩팥을 다스려주니까 완전히 혈액을 정제하고 머리 혈액, 심장 혈액을 이거 개조해주는 데는 귀합니다.
3: 예, 그리고 예, 난 전혀 아, 소변을 합주는 대여섯 번이 화장실 되는데, 소변이 한 번만 소변을 잡습니다.
0: 그게 큰일이죠. 예.
2: 여보세요?
3: 예. 그래, 백다방 구만 먹어도 한 번만 소변을 많아지면서 소변 자수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자꾸.
0: 그럼요. 콩팥이 든든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아, 그러니까 참 제가를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을 막, 막아진다, 이런 그래놓으니.
0: 그렇죠.
3: 예. 근데 이 두골테, 우리 집사람 이전에 좀 사고나 다 됐는데, 아, 이걸 내들어서 허리 잡고 해도 아프다지, 무릎 관절도 아프다지, 어쨌든 자차하게 불쌍 하도 턱 어쨌든 물 안 씁니다.
0: 어, 그렇죠. 예, 예. 예.
3: 그래, 이게 두골테 지금 합법이었는데, 이거 좀 써보자는데 어떻습니까?
0: 그게 뭐 때문에 가다가 퍼뜩 물 안게 되는가 하면, 관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받쳐주는 근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다가 다리가 펄떡 안을 넣어서 이렇게 정말 물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일단 너무 마치게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어떤 약으로도 원래대로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쓰는 제품이 바로 토골테 이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이 잘 소통되어야 되는 건데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에 부인님께서는 토골테 선생님께서는 백자방 연속 쓰는 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3: 예, 두 가지 하루에 바다 좀 계속 좀 쓰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두고캐 좀 담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감치 한 군데 중에 그 활수에다가 전열선 비대해가지고 지금 소변도 바로 먹는 이런데 이 두고캐 좀 어떻게 하는가 담으라고
0: 특히 이제 들어보니까 구구토활수라면 고관절 괴사가 큰 배입니다, 이게.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게 고관절의 그러니까 그 큰 마디가 지금 괴사를 가져온다 하게 되면 완전히 그 동통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서 지금 이제 시청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빨리 이 제품 쓰세요. 그거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히 그 괴사된 다음에는 피가 거기 고여서 나오지 못하면 움직여야 피가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순환이 제대로 되겠는데 지금 이걸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서 여기 이번에 펜트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고관절 괴사를 포함해서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데 좋은 제품에 속하니까 투골테를 빨리 선택하는 게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4: 아, 그럼 이번에 활도 좋을 때 좀 배달받아 쓰라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12각에 15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드리게 돼. 이 눈에 붙이는 고약도 나이가 드신다면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눈에 붙이면 기본 소염되고, 그리고 안구 건조증 해결받고, 순환장애를 풀어주고, 좋은 제품이니까 이번에 우대활동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제 지금 투골테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차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수습차가 탁 부딪혔는데 이 요새만 탈출이 됐습니다.
0: 아.
5: 그리고 그 후에는 이게 좌골신경통으로 인해서 자꾸 이 다리 내리저리다 말입니다.
0: 그렇죠.
5: 숨에다 가다니 또 이거 다리를 두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뭐 조금 괜찮고 이랬습니다. 용 고산하에 했습니다.
0: 그렇죠.
5: 그래서 뭐 좋다는 것도 뭐 이게 써보고 했는데 효과는 그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두골패로 우선은 두 달 넘었었습니다.
0: 예.
5: 근데 이게 정말 효과 좋습니다. 우선에 가다가 쉬는 법이 없이 잘 걸어 댕깁니다.
0: 어, 그렇죠.
5: 이게 다리 저리던 이 자골신경통도 다 없어졌습니다.
0: 어, 어, 그렇죠.
5: 그리고 이거 이 마사지에 바르는 게 효과도 좋습니다.
0: 그렇죠.
5: 통증 다 없이는 역할한단 말이에요. 예. 야, 그래서 이 두골폐에 이게 허리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이 관절에는 이하고 당할 게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값이도 아예 비싸고요.
0: 그렇죠.
5: 이게 위를 잡고가 있습니다.
0: 어,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5: 예전에 예. 먹었다는 또 위 대비 나빠져서 못 먹었는데 근본상 이게 위를 잡고가 있고 밥이 맛있습니다.
0: 그렇죠.
5: 그래서 예. 예, 영 좋습니다. 그래서 예, 내 지금 동생이 한국 갔다 이제 언제 미출이 해야 됩니다. 근데 예, 가도 주방에서 계속 조체다 하고 어쨌는데 허리 용식이 아파 보니까 요새만 탈출이 왔더랍니다.
0: 예.
5: 그리고 맥이 없고 피곤하고 무릎 관절도 아파. 그래 왔는데 내 서버에 이게 좋달까 가 쓰겠답니다. 지금 이거에
0: 그래 가서 예, 이분이 귀해입니다. 너 인절맞이 우대할 때니까
5: 예, 우대할 때 좋을 때 나도 배달받고 내 동생도 배달받고 그러다고 전화한 겁니다.
0: 어,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을 때는 많은 산자병원의 뭐 림상 경험을 총회해서 나온 제품 자체니까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5: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두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제가 대짜방 구복약을 먹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6: 예, 혈압과 심장이 지금 엄청 잘 되니까 어지럼증이 안 나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가슴이 영편이 안 한다.
0: 그렇죠.
6: 소화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맥이 나고 소변이 잦아서 연고시험 많이 했는데 지금 자동차가 줄어드니까 밤 자니까 아침에 남막 정신이 납니다.
0: 어, 그렇죠. 예, 콤파츠 도화쪽에 되어 있는 게 기버이니까 이 제품이. 예.
6: 이렇게 뭐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많이 나서 지금 잘 걸을 수 있고 예. 이 뒤에서 자꾸 소리 나서 너무 불편합니다.
0: 힘들죠. 예.
6: 예. 그러니까 예, 말소리도 잘 안 듣기도 말입니다.
0: 그렇죠.
6: 지금 그게 뒤에서 소리 나는 게 좀 없어집니다.
0: 예.
6: 말이 너무 잘 들립니다.
0: 그렇죠.
6: 결국 눈이 부염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지금 많이 막아졌습니다.
0: 예.
6: 예, 저 약 먹어볼까? 확실히 구박약이 돼서 흡수도 빠르고 먹기도 편안하고 효과가 아주 빠르고 좋습니다.
0: 예.
6: 그 약 효과 좋을 때 지금 계속 쓰려고 소리 좋냐고 배가가 딱 전화드렸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시장에 나오는데 많은 노인성 질병을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데는 이 제품이 아주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는 제품이 적은데 보통 뭐 상처면 상처, 중처면 중처 이렇게 갈라서 복용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노인성 질병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학기술 집단의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잘 됐으니까 아주 견지하시게 되면 효과성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6: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지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특수한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다스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바이처츠성이라 합니다. 백초 가운데 제일 신성한 성분에 속한다 그 말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그 기혈을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콤파츠 양을 돋아주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건비의 역할을 하면서 상처에서 주약에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호흡계통 문제 때문에 쩍하면 상호흡도 감염이라는 게 그게 바로 감기입니다. 상호흡도 감염으로 인해서 거기로부터 점차 폐렴까지 와서 마지막에는 점적주사 맞으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정도까지 진행되는 상처열을 제거해주는 차원에서 윤폐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초에서는 건비위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전달이 잘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특히 하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선 이징 해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팟을 도와주게 돼 있으면서 남성들은 여러모로서 정신

흔이 나지 않거나 혹은 그 정상적인 그 건파이 역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육공용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도 적당하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가면 여성들은 정신이 나고 마음이 맑아지고 이런 역할하는 황정이라 성분이 들어갔는가면 특히 여기에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부간선 해주는 제하소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간과 건파체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간은 주약에 우리가 영양 합성을 한 거, 그 과학기관의 교통경찰의 역할처럼 혈관을 따라서 과학기관에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간염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깐궁이 높아지던 게 보온 제품을 드시고 나니까 깐궁이 정상으로 그 접근하게끔 돌아왔다는 분들이 지금 병리적인 깐궁이 보통 40 좌우가 정상인데 어떤 분들은 그보다 썩 높아지거나 몇 배까지 가는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약을 많이 쓰는 분들 가운데서 약물약을 형성한 약물간을 형성하는 이런 폐단도 많이 있게 되어 있는데 본 제품 제하소라는 성분 자체가 간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비형간염, 시형간염, 지방간, 알코올간 그리고 여기에 아무튼 여러 가지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간을 도와서 모든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간에서 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공능은 뭐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간은 이렇게 중요한 장기에 속하는데 그리고 콤파츠도 도와주는 부간선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콤파츠 하는 일은 너무 많이 있죠. 콤파츠는 심장혈을 녹아내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 외에도 콤파츠 자체가 신주골, 신주술,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그리고 골격이 든든하게 하는데 콤파츠 큰 한몫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아물거리고 이러던 문제도 해결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근본 그 공능 주체에서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밑으로부터 검은 머리가 잔머리가 나는데 검은 머리가 송글송글 나오더라.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건파 공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집니다. 장진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종합적으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우수한 그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추위를 쉽게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속내복을 입고 다니지 않으며 혹은 또 잘 때도 뭐 가발을 신고 잔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순환 장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음양 조절이 중요해서 말하는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본 제품 인양호가 이런 걸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콤파츠 양을 돋아주게 되어 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쓰셨는데 눈이 아물거리고 눈이 희미하게 보이고 때때로는 이 눈이 희미하게 보여서 이게 눈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했는데 눈에 정신이 나고 눈이 밝게 보이더라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여기에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는데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미 상처를 받았던 이런 세포가 우리 상처를 받았다는 게 꼭 어디에 뭐 걸려서 뱉거나 이것만 상처인 것이 아닙니다. 대사 활동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는 그 어혈이 통하지 않으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열어주면서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 단삼이란 성분 자체는 어혈을 풀어줍니다.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노인성 질병이 따라서 젊어지는 감을 느끼게 되어있고 다른 간에나 위에나 혹은 콤파츠에 부담이 없이 좋은 해결을 가져오는 우수한 이런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개미는 흑개미는 아주 매개 근육 그리고 매개 다리 발동기 몇백 개의 몇천 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개미는 기본으로서
우리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성분

0: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70여 가지 영양활성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콤팥이 든든해지고 여기에서 특히 간을 도와준 차원에서 골격통을 해결해주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쓸만한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의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자연 구경을 좋아하나요? 우리 주변에는 예쁜 꽃, 푸른 나무, 귀여운 벌레들까지 정말 많은 자연 친구들이 살고 있답니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다 보면 평소에 몰랐던 신기한 이야기도 알게 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게 되는데요. 작은 풀잎 하나, 예쁜 꽃 한 송이에도 소중한 생명이 담겨 있으니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아껴줘야 합니다. 친구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자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푸른 바다에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동물이 살고 있는데요. 생김새가 새우와 비슷한 이 동물의 이름은 바로 바다곤쟁이랍니다. 8월 11일은 세계 바다곤쟁이의 날인데요. 오늘에는 바다곤쟁이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자요. 바다곤쟁이는 작은 새우와 아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곤쟁이는 새우가 아니랍니다. 연갑강에 속하는 무척주 동물이죠. 몸 길이가 1cm 내지 4cm에 달하며 새우보다 많이 작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바다곤쟁이의 몸이 투명하다는 건데요. 또한 숨을 쉬는 아가미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한눈에 바로 보인답니다. 이것도 새우와 다른 특징인데요. 바다곤쟁이의 가족은 정말 방대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발견한 바다곤쟁이 종류는 무려 80종을 넘는데요. 이 작은 동물들이 세계의 바다에 널리 분포돼 있습니다. 남극의 차가운 바다부터 열대의 따뜻한 바다까지 모두 바다곤쟁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바다곤쟁이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 남극 바다곤쟁이입니다. 몸무게가 약 2g이며 남극 해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밖에도 태평양 바다곤쟁이, 북방 바다곤쟁이 등 다양한 종류의 바다곤쟁이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해양 생태 계통에서 저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동요, 조약도를 듣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류의 바다곤쟁이가 서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도 바다 곤쟁이가 살고 있는데요. 바로 태평양 바다 곤쟁이입니다. 태평양 바다 곤쟁이는 수온이 섭씨 6도 내지 섭씨 23도인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온도가 섭씨 9도에서 섭씨 14도 사이인데요. 태평양 바다 곤쟁이는 살기 좋은 조건을 추구하는 동물이랍니다. 때문에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면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데요. 수온에 따라 바다의 표층, 중층, 저층에 모여 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사는 태평양 바다 곤쟁이도 계절과 해류에 따라 보금자리를 옮기며 가장 알맞은 환경을 찾아 생활하고 번식을 하는데요. 겨울과 봄에는 동해 북부에 모여 살기를 좋아하고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는 황해로 자리를 옮겨 생활합니다. 동요 구름의 집을 듣겠습니다.

친구들, 빛을 내는 동물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익숙한 건 반짝반짝 빛을 내는 반디벌레겠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바다곤쟁이도 발광하는 동물이랍니다. 주로 남녹색이나 황녹색의 빛을 내보내는데요. 그렇다면 바다곤쟁이가 무엇 때문에 발광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발광기라는 특별한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발광기는 주로 바다곤쟁이의 머리, 가슴, 그리고 배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황금빛을 띤 붉은색의 동그란 모양으로 그 안에는 발광체, 반사기, 그리고 신경이 들어있답니다. 바다곤쟁이는 밤낮으로 빛을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발광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을철에 주로 발광을 한답니다. 가끔은 깜짝 놀랐을 때 빛을 내기도 하죠. 네, 계속해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돼지의 꿈을 보내드립니다.

계속해 바다곤쟁이가 해양 생태 계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바다곤쟁이는 해양 먹이 사슬에서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부유 식물을 먹이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규소이끼를 매우 좋아한답니다. 규소이끼는 단세포 식물로 바다, 강, 호수는 물론이고 심지어 흙이나 축축한 물체 표면에서도 널리 분포되어 있답니다. 바다곤쟁이가 이렇게 부유식물을 적당히 먹어주면 부유식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일정한 양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동요 듣고 생태계통에서 바다곤쟁이의 다른 역할도 알아볼게요. 동요 외할머니 집을 보내드립니다.

바다 곤쟁이는 또한 고래, 펭귄 등 해양동물의 중요한 먹이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바다 곤쟁이를 직접 잡아먹지 않지만 바다 곤쟁이를 먹이로 하는 동물을 산행하면서 간접적으로 바다 곤쟁이의 혜택을 받는 해양동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상상해 볼까요? 만약 바다 곤쟁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곤쟁이를 먹고 살던 동물들은 굶주리게 되고 결국 해양 생태계통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작지만 생태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양동물인 바다 곤쟁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바다 곤쟁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요해하고 바다 곤쟁이를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기로 약속하자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목소리)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복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경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파란 날 빨간 날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토요일은 엽서장도 파란 날, 내 마음도 파란 날, 휴식하는 날. 지난주일 배운 지식 되돌아보면은 새파랗게 마음을 물들이는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일요일은 역서장도 빨간 날.

0: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1935년 3월 16일 홍군은 모태진에 이르렀다. 여기서 세 번째로 척수를 건너려는 것이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루백섬은 대례를 끼어 행군하고 있었다. 오위병들은 말을 끌고 뒤를 따랐다. 전사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산등상이를 넘어왔다. 아래로 적수하가 보이었다. 지난번에는 이랑탄과 태평나루터에서 동쪽으로 강을 건넜다. 이 두 곳은 절벽이 많아 강양계의 마을이 모두 낭떠러지에 매달린 듯 붙어있었다. 하지만 산세는 무척 부드러웠다. 그 산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은 모태진이 보인다. 이제는 봄인지라 햇살이 환하고 따뜻하였다. 적수하에는 푸른 물이 정겹게 넘쳐 흘렀다. 강 건너에 있는 푸른 대나무 숲도 싱싱하게 물이 올라 강물 위로 검푸른 그림자를 들이왔다. 비바람에 시달려 희뿌옇게 색이 바랜 조갓집 수백 채가 강가에 빼곡히 들어차 그지없이 고풍스러웠다. 모태똥 일행이 강가 이르러 막 다리에 올라서려는데 곁으로 한 청년이 달려오더니 경례를 부치었다. 군사위원회 공병연장 정의였다.
1: 정의 동지, 다리를 참 빨리 놓았군요.
0: 모태똥 정의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다.
1: 여기 쇠밧줄에 묶여있던 다리는 적기의 폭격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홍군의 다리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소금배 몇 척을 보내왔습니다. 다 그 덕분입니다.

정의가 악업의 나무에 매달린 죄밧줄을 가리키며 설명을 하였다. 백성들의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졸레가 물었다. 그럼요. 우리가 온다고 폭죽까지 터뜨린걸요. 우리 대신 운남 군대를 약올리자, 귀주 군대를 겁먹이자, 주왕군의 발목을 잡자라는 표를 써붙인 사람도 있습니다. 귀주에 처음 들어왔을 때랑 아주 딴판이로군. 주덕이 기뻐하며 말을 했다. 다리를 절반쯤 건넜을 때 모태똥이 입을 열었다. 백성들한테 백값은 잘 치렀겠지? 당연하죠. 지난번처럼 배 한 척에 은전 선인입씩 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배가 폭격에 부서지거나 떠내려가지 않으면 배는 도로 선주 차지가 되지요. 선주들한테야 뭐 더없이 좋은 조건이니까 다들 잔뜩 들떴습니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 적수와 서쪽 기슭으로 올라갔다. 졸레가 정의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탁을 했다. 다리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로는 안 될 겁니다. 폭격이 끊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아니, 안 그래도 주사보와 관음사 두 군데 다리를 더 놓기로 했습니다. 비탈을 따라 가파른 기슭에 이르자 멀지 않은 곳에 악업의 나무가 한 그루 자라나고 있었다. 사주패에 있던 농나무만큼이나 우람한 녀석이었다. 아래로는 풀밭이 제법 푸르렀다. 둘레도 아주 조용하였다. 모태똥이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회의를 합시다. 적기가 뜨면 집에서 나오느라고 법석을 떨 필요도 없고요. 좋습니다. 비밀이 새나갈 걱정도 없겠네요.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다. 모두 악업의 나무 아래로 가서 푹신한 풀밭에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료백성은 호위병한테 땅에 비옷을 피우라고 하더니 지도 가방에서 군용 지도를 꺼내어 비옷 위에 펼쳐놓았다. 왕동제, 저쪽에 가서 보초를 서주세요. 가상동지 고민은 곧장 이리로 데려오고요. 다른 사람들은 급한 일이 아니면 못 오게 하세요. 호위병들은 컵과 물통을 지휘관들 앞에 놓고는 말을 끌고 가까운 숲속에 몸을 숨기었다. 장정을 하는 동안에 회의가 잦았다. 함께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이 서두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회의는 여느 때와 달랐다. 모태똥, 주울레, 주덕, 류백승의 얼굴이 보기 드물게 엄숙하고 무거워 보이었다. 네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고 지도를 뚫어지게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이내 골똘히 생각에 잠기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끝났다. 보초를 서던 참모 왕주는 멀리 나무 아래서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어려운 문제가 풀렸거나 한 고비를 넘겼나 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곧 류백승이 나무 아래에서 걸어왔다. 왕주동지, 공병위원장을 좀 불러주세요. 정유가 곧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지도자들의 낯빛이 아침하고는 완연 달랐다.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날카롭던 얼굴이 많이 풀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들 밝고 만족스러운 얼굴들이었다. 모태똥은 저고리 앞섯을 헤치고 있었는데 발밑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눌려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문을 뗐다. 정의,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앉아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요백성을 보았다. 백성이, 당신이 이야기하지. 유백승은 안경 너머로 정위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난번 적수화를 건널 때 태평 나루토와 이랑탄에 부교를 놓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두 곳에 부교가 다 있을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백승은 모태똥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확실합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유백승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했다. 그런 얘기로는 안 됩니다. 얼른 사람을

보내 살펴보라고 하세요. 말을 타고 가되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다리가 있다면 사람을 보내 지키도록 하세요. 적기가 다리를 폭파해버릴까봐 걱정이십니까? 정인은 절벽 아래로 보이는 다리를 가리켰다. 괜찮을 겁니다. 저기 주사보와 관음사에 놓고 있는 다리 도개도 이제 끝나갑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노백성이 아리송하게 말했다. 어서 사람을 보내세요. 이젠 다리도 넉넉한데 태평나루토와 이랑 다니는 다리는 왜 알아보라고 할까? 궁금하지만은 더 캐물을 수도 없었다. 정일은 서둘러 경례를 붙이고는 산 아래로 달려간다. 정의가 보낸 사람이 점심때쯤 돌아왔다. 두 곳에 있는 다리가 모두 멀쩡하다고 하였다. 정의가 싱글벙글 아가베 나무 아래로 달려와서 보고했다. 모두들 기뻐하고 있는데 심호위병과 홍국이 큰 대나무통을 메고 모태진 쪽에서 걸어왔다. 그건 뭐지? 모태통이 물었다. 모태조를 좀 샀습니다. 심꼬마가 대답했다. 발 닦는 데 쓰려고? 흥국이 해벌쭉해 웃으며 거들었다. 발을 닦다니 이렇게 좋은 술을 발 닦는 데만 써야 되겠습니까? 모태통이 웃으면서 말했다. 너무 아깝군. 자, 우리 맛이나 좀 봅시다. 호위병들은 얼른 마개를 열고는 사람들이 꺼내든 그릇에 술을 조금씩 따랐다. 우리 공병위원장한테도 좀 따라줘야지. 오. 모태통이 말했다. 흥국이 밥그릇을 꺼내 정유에게 건네더니 술을 따라주었다. 동진의 연에서 먼저 왔으니 동진은 여기 경비사령이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술을 마시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모태동이 정유를 보고 물었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유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오자마자 지휘관들이 지시를 술집 문 앞에 대문짝만하게 써붙였거든요. 주석 동지와 총사령 이름이 떡하니 쓰였는데 누가 감히 돈을 안 내겠습니까? 목이 날아가려고요. 익살스럽게 목을 베는 신흥을 하는 정유를 보며 모두들 한참 웃었다. 주닥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아무렴 그래야지. 아까 술집 주인이 하는 말이 홍군은 제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니 참 좋다고 하던데요. 전에 귀주 군대나 사천 군대 주한군 놈들은 술값을 낸 적이 없답니다. 홍국이 끼어들었다. 모태똥이 정의를 보면서 술잔을 들었다. 우리 건배합시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잘 해내느라 정말 수고들 많았어요. 주덕과 주울래도 술자를 높이 축혀들었다. 공병련을 만들 때 내가 공병을 하찮게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국에는 천년 전에도 공병이 있었어요. 주덕이 한마디 하며 잔을 들어 술을 들이켰다. 모두들 술맛이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태똥이 눈을 감고 진지하게 맛을 보더니 잠시 뜸을 들이었다. 훌륭한 술이에요. 과연 소문이 맞군? 모태똥은 술을 한 모금 쭉 들이키고는 소동파의 글을 읊조리였다. 손님 들었는데 술이 없더니 술이 있으니 안주가 없구나. 달 밝고 바람 잦은 밤 이안이 좋으랴. 들었지요. 모두 저기 술 안주가 없다는군요. 하지만 제 도시락에는 고추밖에 없는걸요. 심꼬마가 난처해하며 웃었다. 아, 저한테 땅콩이 좀 있습니다. 흥국이 대답을 했다. 호위병들이 막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우르릉거리는 적기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기 두 대가 나루토 위에 나타났다. 모태똥은 대연하게 적기를 바라보며 낡은 컵에 담긴 모태조의 향긋한 맛을 즐기었다. 집에 간 동지들 몸을 숨기지 않을까요? 몸을 숨기기는 여기만큼 좋은 곳도 드물 겁니다.
못했던 고개를 쳐들고 우산

0: 처럼 펼쳐진 아그베 나무 가지를 보며 땅콩을 맛있게 먹었다.
1: 지금 장교상은 비행기만 믿고 정찰을 보내는데 비행사가 아무것도 못 보고 간다면 뭐라고 보고하겠어요?
0: 그 말에 사람들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리었다.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머리 위로 씽 지나갔다. 아주 낮게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비행기에 새긴 국민당 회장이 똑똑히 보이었다. 그들은 나루토의 폭탄 두 개를 떨어뜨렸다. 검은 연기가 두 가닥 치솟았지만은 다리를 끊지는 못하였다. 못해도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정우에게 말하였다.
1: 나루토를 지키는 연예에 비행기를 갈겨 겁을 좀 주라고 하지. 우리 근거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0: 정유가 걱정스레 물었다.
1: 괜찮아요.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1: 우리가 어디 있는 줄 모르면 장계석이 잠을 못 잘 게 아닙니까? 에?
0: 정유가 나루토로 달려갔다. 조금 지나자 나루토 가까이에 있는 진지에서 따다다다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적기는 싸울 마음이 없는지 도망치고 말았다. 하기는 보이 도불 작전을 펴면서 숱한 사상자를 냈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쥐사병이 밥을 가져오자 사람들은 아그베 나무 아래에 돌려앉아 밥을 먹었다.
1: 일군단의 선두부대가 도착을 했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0: 류백승이 모태똥을 보고 물었다.
1: 그래야지. 환장을 불러오세요.
0: 곧고 덩치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 나무 아래로 걸어왔다. 산강을 건넌 뒤 들것에 누워 박고와 다투던 그 환장이었다. 조울래가 알아보고는 사람에게 소개를 했다.
1: 한동정 동지입니다. 오강을 돌파한 부대 환장이지요. 동지는 전에 안원에서 광부로 있었다면서요. 자, 여기 모태주가 있는데 한 모금 마시지, 응? 어?
0: 모태똥이 웃으며 그릇을 건넸다. 한동전 거무스름한 얼굴을 붉히며 소원을 저었다.
1: 술을 잘 못합니다. 못한다. 내가 알기로 술을 못하는 광부는 없는데. 주는 자는 받아야지.
0: 주덕도 거들었다. 한동전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비웠다. 그러더니 두 눈을 반짝이며 입을 쓱 닦았다.
1: 지배관 동지, 어서 임무를 주십시오.
0: 모태똥은 유백승에게 눈치를 했다. 유백승은 한동정 쪽으로 다가앉으며 지도를 가리키더니 곧장 강을 건너 고린과 서영으로 전진하라고 말했다. 고린은 다른 부대가 치고 한동정 내 탄은 서영을 포위하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서 점령해야 했다. 그곳은 많지 않은 사천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나마 병력이 약했다.
1: 점령할 수 있으면 점령을 하고 그러기 힘들면 억지로 공격하지 말고 포위만 하세요. 점령한 다음에는 어쩝니까?
0: 한동정이 물었다.
1: 점령한 다음에는...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1: 군중대회를 열고 우리는 기어코 장강을 건너갈 거라고 얘기하세요. 점령하지 못하면 성 밖에서라도 군중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0: 한동정은 말뜻을 되새기다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1: 지금 출발합니까? 그래요.
0: 류백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1: 대낮인데 지금 출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0: 한동정은 깍듯이 격려를 하고는 물러갔다. 이때 왕주가 왕가상에 왔다고 보고했다.
1: 어서 데려오지. 어?
0: 모태똥이 반갑게 말했다. 곧 들것이 올라왔다. 조울래는 들것을 그늘에 놓으라고 말하였다. 왕가상은 얼굴이 해쓱했고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괴로운 듯 억지로 웃고는 말이 없었다. 의사는 아까 비행기가 지나갈 때 들것을 들고 뛰다가 고무관이 빠지는 바람에 무척 고통스러웠을 거라며 걱정을 했다. 조울래가 모태똥을 바라보며 말했다.
1: 먼저 약을 바꾸게 하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겠죠? 모 태동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의사는 왕가상에게 물을 좀 마시라고 하고는 약가방을 열고 이불을 벗긴 다음 약을 바꿔주었다. 왕가상은 몸에 박힌 파편을 아직도 꺼내지 못해 상처에서 가끔 고름이 흘러나왔다. 그 고름을 15cm쯤 되는 고무관으로 빼내고 있었다. 오늘 고무관이 또 빠져서 의사가 한참 씻은 다음에야 고무관을 꽂아 넣을 수가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민,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중국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5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나오셨는데요. 오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대소고, 망우석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남로권으로 흘러드는 포사가 상류 서쪽에는 평평한 작은 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벌판 남쪽에는 큰 샘물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샘물의 깊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강물에도 마를 줄을 모르고 추운 겨울철에도 얼어붙지 않는 샘물은 그 맛도 여감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샘물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었는가 하는지에 대한 이런 설이 있습니다. 어느 해 산삼을 캐러 다니는 어떤 신마니가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산삼 몇 뿌리를 캐고 난 그 신마니가 목이 마른지라 샘물을 찾아 마시려는데 갑자기 발목이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파나는지라 발목을 살펴보니 웬 독사가 발목을 물어놓고 재빨리 달아나려 했습니다. 이 고약한 독소나마 어디에 죽어봐라. 신마니가 이렇게 중얼거리며 급히 막대기를 주워들었는데 독사는 어느새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배에 맞은 신마는 독사의 독약을 빼려고 발목을 샘물에 잠그고 상처를 씻고 나서 샘물 몇 모금 마셨습니다. 맑은 샘물은 여느 샘물보다 달고도 시원했지만 독사한테 물린 자리도 아파나지 않고 아무로 갔습니다.
1: 네, 그 샘물이 약수인가요?
0: 예, 이 샘물은 맛도 좋고 뱀독도 치료할 수 있는 약샘이었습니다. 이에 묻은 기뻐한 시마는 샘물터를 깨끗이 닦아놓아 여기로 오가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샘물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이 샘물을 약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부터서인지 이 약샘이 북쪽에는

0: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 터를 잡으니 어느새 자그마한 동네로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성이 손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 먼저 이 약샘 밑에다 큼직하게 집을 짓더니 약샘 그 물로 감주를 고았습니다. 과연 약샘으로 고은 감주는 또 별맛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맞지 않아도 약샘이 맛 좋기 때문에 청주와 감주가 자연히 맛이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손순의 감주가 맛이 좋다는 소문이 어느덧 인근 동네의 바다에 퍼져갔습니다. 이래하여 동네에 손순의 집으로 청주와 감주 사러 오는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손순의 청주와 감주를 만드는 일도 날따라 커갔습니다. 손순의 집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와 일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순은 이 젊은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상세히 묻지 않고 일꾼으로 받아두었는데 젊은이는 과연 부지런히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가 약수를 길러 샘터에 나아가니 웬일인지 그렇게 막던 샘물은 여느 때와 달리 마구 흐려져 있었습니다.
1: 네, 무슨 원인으로 물이 흐렸을까요?
0: 예, 젊은이는 별로 개의치 않고 바가지로 약수를 부지런히 그릇에 다 퍼담고 돌아온 후 가마에다가 쏟아놓고 끓였습니다. 근데 끓는 가마 안을 살펴보니 황두렁이 한 마리가 가마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황두렁이가 언제 가마 안에 들어왔을까? 어째 내가 보지 못했을까? 젊은이는 바가지로 물을 퍼담은 때 황두렁이가 흐린 물 따라 바가지에 담긴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후 이렇게 궁리하던 끝에 죽은 황두렁이를 남몰래 약샘에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황두렁이는 천천히 물 밑으로 또 가라앉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튿날 뜻밖에 약샘 깊은 밑바닥에서 살고 있던 황두렁이 신이 퍼러딩딩해서 손씨한테 찾아와서 이 늑다리 송가야, 네 놈은 이 어르신님한테 예물도 바치지 않고 함부로 내가 튀운 샘물을 퍼다가 돈벌이를 하는 것도 큰 죄인데 하물며 나를 없인 여기고 나의 애까지 삶아 죽이다니 오늘 네 놈을 가만둘 수가 없으니 당장 내 앞에 나서라 라고 하면서 통방울을 불아렸습니다.
1: 네, 손 씨가 삶아 죽인 황두렁어가 두렁 어르신의 새끼였군요.
0: 네. 그래서 손씨는 어르신님 소문에 소인이 돈벌이가 잘 된다고 하지만 실상 그렇게 잘 되는 표현이 못 되지요. 그무 잘 되면 꼭 어르신님께 공물을 바치도록 하지요. 하나 어르신님의 아이는 누구도 삶아 죽인 적이 없지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놈아 내 놈은 뻔뻔스럽기도 하다. 그래 증거물을 내보여야 고분고분이 승인할 테네. 황두렁 그 신은 손실을 손가락질하면서 펄펄 뛰었습니다. 어르신님 놓여 마세요. 어느 누가 일부러 그런 짓을 했겠나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보고 물어보겠으니 오늘은 돌아가세요. 손실이 이렇게 얼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야 이 어르신님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라고 안 된다. 아 나의 애를 죽인 원수를 꼭 갚을 테야. 황두렁이 신은 한사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1: 네, 두렁어 신이 귀엽고 원수를 갚으려는 거죠.
0: 예, 이때 그 약샘을 깃던 젊은이가 앞에 나서려 하자 누군가 옆에서 젊은이를 몰래 막아 나섰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어느 누구도 감히 그 황두렁어 신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봄에 한 놈도 나서는 놈이 없구나. 그럼 네 놈들 끝까지 버텨봐라. 황두렁어 신은 호통을 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모였던 사람들은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손순의 집안에 그 어떤 재난이 들이닥칠까 봐 근심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별일이 없자 손순은 물길로 갔던 젊은을 찾았습니다. 이 인자는 한동안 어디에 가서 피신해 있겠나 뒤에는 내가 처리할 테니 그 말에 주인님 그놈이 무섭다고 어찌 일을 그만둔단 말입니까? 우리는 계속 청주와 감주를 구해야 합니다. 정원이가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인자는 아직 모르네. 황두렁어 신놈이 약샘을 마구 흐려놓으니 감주 맛이 없네. 또한 듣자니 그놈은 자기한테 공물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 못 살게 그럴 뿐더러 죽게까지 한다더군. 그러니 이번에 임자가 작은 두렁어를 삶아 죽였다고 임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네. 그러니 피하라는 것에 손씨는 사연을 알려주었습니다.
1: 네, 젊은이가 과연 피할까요?
0: 네, 그러나 젊은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0: 그날 저녁 청청하던 하늘에 먹전구름이 마구 몰려나와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요란스럽게 울리더니 장사 같은 비가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황두렁어 신놈이 보복하면 얼마나 하려고 생각했는데 큰 비는 연속 사흘간 내렸습니다. 따라서 벌판에는 전혀 없던 큰 홍수가 주고 말았습니다. 큰 물은 불어나 어느덧 마을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피신하느라 바삐 돌아쳤습니다. 이에 바빠하는 손씨는 재물을 차려놓고 하늘에 대고 빌었습니다. 하느님 맙시사, 의하여 그렇게도 무정하게 마을에다 재난을 마구 두시옵니까? 제발 저희들을 구워보시고 비를 끊게 해주시사. 손씨가 무릎이 벗겨지도록 빌었지만 소용없이 큰 비는 그치지 않고 줄창 내렸습니다. 큰 홍수는 점점 불어나 마을을 몽땅 그 삼켜버리려고 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황두렁어 신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느냐고 보자고 일부러 그 작은 두렁어를 삶아 쓴 적, 인제는 제가 나서 홍수를 말리게 하시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젊은이가 손씨한테 이렇게 실말을 했습니다. 아니, 젊은이가 정신 나가지 않았나? 신통력이 굉장한 그놈이 어찌 젊은이가 그 말을 듣는다고 그러나 절대 나가지 말게나. 부질없이 목숨을 잃고 만다니. 손씨와 여러 사람들이 극력 젊은이를 말렸습니다. 여러분들, 저 때문에 이렇게 큰 재난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마친 젊은이가 큰 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두렁아 놈아, 인젠 이만큼 광기를 부렸으니 됐다. 나서라. 내가 네 놈을 무서워할 위인이 아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호령을 했습니다.
1: 네. 젊은이가 용감하게 나섰군요.
0: 예. 그러자 세상에서 내하느라고 광기를 부르던 두렁어 신이 불쑥 무료에 솟아오더니 고추 젊은이를 손가락질하며 통쳤습니다. 어디에서 굴러온 놈인데 함부로 이 어르신과 감히 맞서는 거냐. 그 말에 내가 오늘 네 놈을 잡아치러 이렇게 왔다 하고 대놓은 젊은이도 위험한 기세를 돋구어 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이 어르신님을 건드리자고 이 어르신님은 너부터 시작하여 잡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 죄다 잡아먹을 것이다. 네 놈은 그런 줄 알아라. 두렁어 신은 한바탕 악다구니를 했습니다. 이에 원래 그 약천 밑바닥 위에서 응가하여 수백 년 동안 늙어서 신이 된 두렁어는 많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구미해왔던 것입니다.
1: 네, 황두렁어 신이 언영부터 엉뚱한 궁리를 하고 있었네요.
0: 예, 근데 이 약샘 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으니 그는 수십길이 되는 깊은 밑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약샘 곁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황두렁어 신은 손씨가 일부러 자기네 아이를 가마에 삶았다고 우겨대면 되며 사실을 진작부터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고시탐탐 노던 차라 손씨와 마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노한 김에 큰 비를 퍼부으며 기승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두렁어 신이 검은 신보를 알 리 없었습니다. 고약한 놈아, 나는 네 놈이 무관 마을 사람들을 몽땅 잡아먹으려는 그 신보를 안지 오래다.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을 앞에서 황두렁어 신이 나쁜 신보를 박아놓았습니다. 그러자 황두렁어 신이 큰 아가리를 쫙 벌리고 젊은이한테 덮쳐들었습니다. 젊은이가 가볍게 몸을 솟구치더니 어느새 몸에다 감춰둔 시퍼런 검을 쑥 뽑아 두렁어 신이 오른쪽 눈을 콱 찔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두렁어 신이 비명소리를 울렸습니다.
1: 젊은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요.
0: 예, 젊은이는 번쩍번쩍 빛나는 검을 휘두르며 황두렁어 신을 손가락질하며 호령했습니다. 이 고약한 놈아, 네 놈은 살겠으면 물을 거두고 물러가라. 그렇지 않다간 사정없다. 평시 아무런 말 없이 수걱수걱 일만 해오던 정직한 젊은이가 원래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무예가 출중하다고 젊은이를 칭찬했습니다. 너 이놈아, 이마 빼기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감히 이 어른인가 맞서다니 네 놈은 도대체 웬 놈이냐? 한쪽 눈을 싸진 두렁어 신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싶으면 알려주며 나는 네 놈을 없애치려고 일부러 여기에 찾아와 일하는 척 했다. 오늘 내가 이 물을 지우고 물러가면 네 놈을 가만두겠다. 그렇지 않고 그냥 광기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 나의 검은 너를 감

0: 두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는 이렇게 호령을 내렸습니다. 젊은이가 과연 장하구나. 마을 사람들 환상을 올렸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 한이 들어도 네 놈을 기어이 한 입에 삼키고 마쳐다. 도둑마시는 달아나려 하지 않고 또다시 젊은이를 한 입에 마구 삼키려고 달려들었습니다.
1: 네, 황두렁 어신도 만만치가 않네요.
0: 네, 이들이 생사 판가리 싸움은 아주 치열하였습니다. 땅에서 맞붙어 싸우다가도 하늘로 올라가 싸운 뒤 밤낮 쉬지 않고 엉근 하루 동안 싸움판을 벌렸습니다. 싸움을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이 젊은이를 도와주려 했지만 도와줄 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뒤 젊은이와 두렁어신이 싸움은 물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어떻게 되는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들 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 마을을 삼키던 그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마지막에는 약샘마저 말끔히 말라들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은 젊은이가 압록강 신이어서 두렁이 신을 일부러 죽이려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 고장 사람들은 다시는 젊은이와 두렁어 신을 볼 수가 없었고 또한 맛 좋은 감지를 마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내린 큰 비 전에 없던 공수가 지어 벌판이 큰 골짜기가 생겨난 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대수구라 불러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0: 사고로부터 농사 군들은 거개가 소를 기르는 일을 아주 큰일로 여겨왔습니다. 한 것은 농사꾼으로서 소가 없으면 농사하기가 매우 바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감농꾼으로 불려온 재석이는 소를 사자고 빌던 끝에 끝내 먼 동네에서 보기 좋은 둥굴소 세 마리를 사왔습니다. 생각대로 나으린 둥굴소를 사온 재석이네 내년에 못내 기뻐했습니다. 재석이가 또다시 소를 사온 일을 마침내 온 동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동네 방네 사람들은 분분히 소를 구경하러 재석이네 집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재석이 사내는 과연 담도 있네 그래요. 이렇게 보기 좋은 소를 또다시 사놓았다니. 그래 마을에서 누구나 다 무서워하는 소도둑이 겁나지 않나? 동네 농인들은 이렇게 재석이와 묻곤 하였습니다. 겁나긴요. 시스른 똥파리가 겁나다고 장을 못 보 담그겠습니까? 이 재석이가 그 도둑을 꼭 잡아내고야 말겠습니다. 재석이는 입심 좋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울이 원님께서 선수 보낸 포들들도 못 잡아내는 소 도둑을 임자가 잡아내겠다니 그 소리가 소 딱구렁이 터질 일이 아닌가. 흰 소를 당당 잘 치는군. 이웃들은 재석이를 이렇게 비웃군 했습니다. 임자들은 이 재석이를 우습게 보는군. 내가 어디 흰 소를 치는가 두고 보라니까 재석이도 코를 세웠습니다.
1: 네, 재석이가 소 도둑을 잡을까요?
0: 네, 사실 여러 사람들이 소도적 놈을 매우 겁나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에 좋은 소가 있으면 소도적 놈은 꼭 그 소를 끌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근방이 여러 동네에서도 늘 깜짝같이 소를 도둑맞추곤 했습니다. 그래하여 이 근방 사람들은 거울에 원님한테 소도적 놈을 잡아달라고 몇 번이나 상소서를 올렸습니다. 상소서를 여러 번 받거나 원님은 부득불 여러 명 포졸들을 내려보내 소도둑놈을 잡도록 했습니다. 소도둑놈을 잡아내자고 칼을 찬 포졸들이 밤낮 애를 썼지만 그 끝내 유령 같은 그 소도둑놈을 잡지 못한 채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석이네는 둥굴소 한 마리와 암소 한 마리를 길렀었는데 이들 내에는 두 마리 소를 아끼고 정성 다해 길렀습니다. 혹시 무서운 소도둑놈이 집에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이렇게 근심도 해본 재석이는 외양간이 문도 단단하게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녘이 되자 재석이네 한 쌍이 소가 온데간데 없이 이뤄졌습니다. 재석이네 내는 그만 너무도 맹랑하여 절발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느님은 왜서 여지껏 고약한 소도둑놈한테 생배를 지지 않는지 아이고 아까워라. 세상에 어디에 이런 법도 있는가. 재석이 아내는 너무도 안타까워 그런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 네, 누가 소를 훔쳐갔을까요?
0: 네, 그 도둑 맞힌 그 뒤에 재석이 아내는 연 며칠간 밥을 먹네 하면서 상심해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소 이런 것은 그렇게 그렇고 시금까지 전폐하면 상심할 거 뭐요. 우리가 또 좋은 소를 사오면 되지 않소? 좋은 마음을 늦게 먹소. 재석이는 이렇게 아내를 위안했습니다. 소 도둑놈은 도대체 어떤 신비한 놈이기에 아직도 잡히지 않고 그냥 살판질까? 이렇게 생각한 재석이는 동네 방네에 다니며 살펴봤고 또 타동네도 다니며 살펴봤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 도둑이 도대체 어떤 자일까?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재석이는 또다시 집 곁에 외양간을 붙여짓고 문도 든든한 나무로 만들어 달았습니다. 여보, 속담에 소를 도둑맞추고 외양간을 고친다더니 외양간을 고쳐지어도 어쩔 수 있나요? 도둑놈을 잡지 못하고서야 헛노릇이지. 재석이의 아내는 외양간을 고쳐짓는 남편이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소를 사오면 헛노릇이 아닐까? 그 말이 아니. 남들이 소 도둑이 무서워서 감히 소를 기르지 못하는데 또 소를 사다니. 그래 또 도둑놈이 좋은 노릇을 하려고요? 하고 묻는 말에 여보,

0: 남들이 도둑이 겁나 소를 지르지 않는다고 우리도 따라서 도둑을 겁나면 되오. 소가 없이 무엇으로 농사를 짓겠소. 근심어 그 도둑놈이 아무리 신통력이 강하다 해도 언제든 꼭 잡히고야 말 것이오. 재석이는 아내를 설복했습니다. 이래하여 벼르고 벼르던 끝에 재석이는 또다시 동굴소 세 마리를 사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1: 네, 소를 기르려는 이 재석이의 결심이 아주 크네요.
0: 예, 재석이네 내외는 밭일 하려 갈 때 동굴소를 끌고 나가 밭머리에 매놓고 풀을 먹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소를 끌고 돌아와서 외양간 놓고 빗장을 단단히 질러놓곤 했습니다. 소들이 굶지 않을까, 시파리가 몰려들어 피를 빨지 않을까, 지성을 다하여 소에게 용물을 잘 주고 빗자루로 소 잔등도 깨끗이 쓸어주곤 하였는데 나흘인 동굴소들은 서로 싸움질 하지 않고 잘도 커갔습니다. 재석이가 살펴보니 세 마리 동굴소들이 대가리에는 솟아난 불은 보기 좋게 앞으로 쑥 뻗어졌는데 싸움할 때 대방을 떠놓으면 공격하기 안성맞춤했습니다. 에라, 이놈이 보기 좋은 불끝을 깎아줘야지. 그래야 도둑놈이 와도 얼씬 못할 거고. 이렇게 생각한 재석이는 세 마리 동굴소의 불끝을 정성 들여서 깎아줬는데 마치도 송곳처럼 뾰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마리 동굴소의 성질은 괴백하였습니다. 재석이는 내가 곁에 다가서면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낯선 사람이 곁에 가면 불로 떠놓으려 하기에 재석이는 내외가는 그 저하고는 어느 누구도 감히 동굴소 곁에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1: 네, 재석이네 내외가 동굴소를 도둑맞힐 근심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0: 네, 하지만 도둑에 대한 방귀는 한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네 방네와 부근 마을에서 소를 도둑맞히는 일이 종종 생겼지만 재석이네 동굴소들은 밑에 자랐으니 어느덧 덩치 큰 그 소로 되었습니다. 재석이 임산의 동굴사가 참 들여다보았을 때 과연 애지중지함에 길던 세 마리 동굴사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느님 합시다. 이게 대체 웬 일이란 말인가. 재석이는 대뜸 낯이 흑빛이 되어 그 자리에 폴싹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쩐담 소를 찾아 들여 돌아봐야지. 차차 정신이 든 그 재석이는 이 마을 저 마을 인근 동네에 다니며 동굴사를 찾아봤지만 전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며칠간 허탕을 친 재석이는 그 점장이를 찾아가 점을 쳐보았습니다. 이인단의 동굴소는 아직 살아있지만 찾기가 바쁘네. 점장이는 정배를 복원한 그 점장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동굴소를 어디에 있는가요? 재석이가 물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정계만 보더니 점장이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동굴소들은 지금 도둑이 손에 있는데 도둑놈은 험악한 곳에 있군. 그곳은 여기서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지. 점쟁이 말 듣고 난 재석이는 속으로 매우 어쩌놨습니다. 어디에 이런 점쟁이가 있는가. 재석이는 불쾌한 심정으로 두들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점을 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죠.
0: 예, 물론 그렇죠. 재석이가 밥 엄마까지 잃고 매일 집에서 한숨만 쉬는데 뜻밖의 문밖에서 동굴소 연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석이는 맨발로 문을 박차고 나오니 글쎄 도둑 맞혔던 동굴소 세 마리가 온몸이 땀으로 촉촉이 젖은 데다가 흙까지 잔뜩 쓰고 서 있었습니다. 끝내 돌아왔구나. 말을 마친 재석이는 동굴소를 붙잡고 어린애 만에 엉엉하고 울었습니다. 몹시 기뻐한 재석이 아내는 인차 동굴소한테 용을 담아주니 소들을 만나게 먹어댔습니다. 한동안 배불리 먹이를 먹고 난 세 마리 동굴소는 외양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빠른 걸음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든 재석이는 동굴소를 뒤를 따라 부지런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높은 산을 넘어가니 깊숙한 골짜기가 하나 나졌습니다.
1: 네, 소들이 왜서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0: 네, 재석이가 산골짜기를 살펴보니 황소만큼 큰 늙은 호랑이 세 마리가 동굴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세 마리 그 호랑이가 그 세 마리 동굴소를 맞붙어 싸움을 벌였는데 그 기세는 그야말로 대단히 굉장하였습니다. 집에서 아주 온순하던 세 마리 동굴소들은 호랑이와의 싸움에서 대단히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재석이는 집에 동굴소들이 호랑이한테 먹힐까 우려되어 손에다 땀을 쥐었습니다. 늙은 호랑이와 동굴서들 한바탕 치열한 싸움판을 벌린 뒤 물러서더니 한동안 쉬는

0: 것이었습니다. 재석이가 사회를 살펴보니 호랑이와 동굴사의 싸움은 오늘뿐만 아니라 싸움을 시작한 지 며칠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세 마리의 호랑이는 너무도 늙다 보니 사람처럼 여거져서 전문 한밤중인 마을에 내려 소를 도둑질이라도 잡아먹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누구도 소도적인 늙은 호랑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1: 네, 소도적은 원래 호랑이였군요.
0: 예. 네.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온 재석이는 새 동굴소의 불끝을 깎아서 송곳처럼 뾰족하게 만든 후 동굴소 목에다 또 송곳처럼 뾰족한 철사까지 달린 쇠철을 감아주었습니다. 호랑이가 일단 동굴소의 목을 물려고 해도 송곳처럼 뾰족한 철사에 질려 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틀 후 세 마리 동굴소는 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늙은 호랑이도 동굴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동굴소와 맞서서 땅하고 대방한테 산속이 왕이라는 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동굴소도 웅굴진 연각소를 내는데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그 대방한테 실력과 위세를 보이고 난 호랑이와 동굴소는 계속해서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을 싸우고 난 세 마리 호랑이는 끝내 세 마리 동굴소를 당해내지 못한 채 뾰족한 소뿔에 질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 네, 소들이 호랑이와 싸움에서 이겼네요.
0: 예, 재석이는 즉시 동네의 소식을 알려 사람들을 동원하여 죽은 호랑이를 끌어갔습니다. 재석이 임자는 과연 대단하구려. 소도둑놈을 잡는다 하더니 과연 흔 소리가 아니었군. 동네를 위해 아무튼 큰일을 했네 그려.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뭐 소도둑놈은 내가 잡았다고 그래요. 도둑놈들이 우리네 외양간에 더 기어들었다가 되려 동굴소한테 죽은 거지요. 재석이는 이렇게 동굴소를 자랑했습니다. 재석이는 호랑이 고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몽땅 나눠준 뒤에 어제 호랑이 껍질만 쓰다고 연다방에다 펴놓고 말리웠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기다고 그러는지 마음 놓고 풀을 뜯어 먹으려 나갔던 세 마리 동굴소가 돌아오더니 펴놓은 호랑이 껍질을 산 호랑이로 잘못 보고 동시에 뿔로 들이박았습니다. 단단한 연자돌이 저만큼 뿌려 나갔지만 세 마리 동굴소도 너무 힘쓴 바람에 대가리가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1: 네, 동굴소들이 잘못되었군요.
0: 네, 재석이가 달려왔을 때는 세 마리 동굴소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아이고, 이것을 어쩌나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구나. 아이고, 아까워라. 나의 동굴소야. 재석이는 이미 죽은 동굴소를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연후에 재석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도적 호랑이를 잡아낸 세 마리 동굴소를 압록강에 즐겨 묻어놓았습니다. 그 후 세 마리 동굴소가 묻힌 곳에는 세 개의 괴석이 솟아오르는데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개의 괴석을 망우석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에 깃든 이야기를 지금까지 후세에 전했다고 합니다.

0: 네, 동굴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545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문화관광 융합은 전망이 광활하다며 문화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 기둥산업, 민생산업, 행복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년 창구인 훈춘시는 독특한 변경지역, 민속생태, 통상구 개방 우세에 립각해 산업단지, 부대 무료, 캠핑카, 야영지를 혁신적으로 건설하고 국내 자가운전 객거체험, 다국 쇼핑 소비, 통상구 대외 개방 등 다양한 경영 모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국내 관광객 집결, 국제 연결의 쌍방향 문화관광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갱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훈춘 동북아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캠핑카 야영지입니다.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자가운전 관광차들이 가지런히 주차돼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옆에는 쇼핑 중심을 찾아 쇼핑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은 캠핑카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명소 중 하나로 됐습니다. 우월한 민속 자원과 독특한 변경 풍경, 통상구 우세의 이탁해 훈춘 동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서는 전역 문화관광 발전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고 표준화 무료 캠핑카 야영지를 건설해 관광객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야영지에는 24시간 생활용수, 충전기, 공공화장실 등 편미시설이 갖춰져 있어 국내 관광객들의 주차 휴식과 여행 보급 수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쉬어가는 한편 산업단지 내 동북아 국제상품성에 둘러 다국 특색 상품을 일괄식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특색 야영지는 국내 문화관광시장을 개척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동시에 다국 상업무역을 연결하고 대외 개방에 힘을 부여하면서 변경 문화관광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산동 관광객 왕상서입니다. 훈춘은 해산물이 아주 좋습니다. 또 이곳에 캠핑카 야영지가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물도 보충할 수 있고 전기도 있으며 충전시설도 있습니다. 러시아 상품들도 아주 좋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 비교적 실속 있습니다. 우리는 331 국도를 따라왔는데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자가운전 야영은 국내 대중문화 관광 소비의 새로운 풍조로 됐으며 관광 모식도 전통적인 관광지 방문에서 몰입식 장거리 객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훈춘은 짙은 조선족 민속 풍정과 살기 좋은 변경 도시의 기후, 완선된 캠핑카 여행 부대 시설에 힘입어 국내 장거리 자가운전과 객거의 인기 목적지로 부상했습니다. 상해 관광객 관설봉입니다. 저는 자가운전으로 객가입니다. 상해에서 출발해 이곳에 온 지 이미 석 달이 넘었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살기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킹크랩 가격이 아주 저렴한데 금방 한 마리 샀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오면서 많은 쉼터를 지나는데 장소가 아주 넓었습니다. 우리 차가 비교적 큰데 이런 시설들이 많은 편리를 줍니다. 국내 국제 쌍순환 발전 구도에 립각해 훈춘시에서는 쌍방향으로 힘을 부여하는 문화관광 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캠핑카 야영지와 변경 풍경, 특색 민속 체험을 토대로 국내 관광객들을 집결시켜 현지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통상구 플랫폼과 다국 상업무역 우세에 의탁해 다국 쇼핑, 다국 자가운전, 국제 문화관광 교류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국내 문화관광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훈춘시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종로 쌍방향 사적 면제 정책의 혜택을 다잡아 국제 다국 문화관광 협력을 적극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9일 2026년 중도 국제자동차 다국자가운전 관광활동이 훈춘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러시아 비내 변강구 자가운전차 대호가 훈춘 통상구를 통해 순조롭게 입경하면서 종로 쌍방향 다국 자가운전 왕래가

0: 갈수록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가운전 관광단 단장 따냐입니다. 러시아 자가운전 애호가들을 조직해 함께 차를 몰고 중국에 왔는데 마음이 매우 설렙니다. 중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둘러보고 색다른 풍토인정도 느끼고 싶습니다. 이곳의 역사 이야기도 더 많이 요해하려 합니다. 훈춘시에서는 자체 변경 특색에 입각해 국내 문화관광 육성과 국제개방의 역량 부여를 통괄하고 국내 자가운전 개거 플러스 다국 쇼핑 소비 플러스 통상국 국제개방의 삼위일체 융합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훈춘 문화관광시장은 국내 관광객이 안정적으로 늘고 국제 다국 관광 활력이 분출하는 양호한 발전세를 보였으며 내외 련동, 쌍방향 역량 부여의 문화관광 발전 구도가 날로 성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춘시에서는 국내 국제 쌍순환 발전 좌표에 지속적으로 입각해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길을 쌍방향으로 깊이 개척하고 내외 련동을 통해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플러스 개방 융합의 새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면서 변경 문화관광 개방의 새 고지를 전력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주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이며 주임인 최홍성이 11일 조사연구조를 인솔해 전주 법원 사업 및 기층 종합치리 참여 사업 정황을 조사연구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먼저 주 및 연결 시 사회치안 종합치리 중심을 찾아 중심의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법원의 사회치안 종합치리 중심 사업 참여 기재와 모순 분쟁 해소 성과를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이어 조사연구조는 주 중급이민법원회가 소송봉사중심과 법원 역사관을 고찰하고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좌담회에서 조사연구조는 전주 법원사업 및 모순 분쟁 해소 정황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전주 법원이 평안 법치 건설, 민족 단결 진보, 기층사회 치리 등 면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법원은 목표, 문제, 결과 향도 통일을 견지하고 주요 직책, 종합치리 련동, 전단계 치리를 통괄적으로 틀어지어 재반사업의 질 제고와 효율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 인솔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시대 사법사업의 정확한 방향을 단단히 틀어지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사법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민족 분야 모순 분쟁을 타당하게 해소해 민족 단결 대국을 견결히 수호하고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공정 최저선을 엄수해야 합니다. 사건 사실, 증거, 절차, 법률 적용 관문을 엄격히 틀어지고 장기 미결 사건의 동태적 제로화와 대장 말소 기재를 건전히 하며 집행난 해결 난관 공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건의 실제 집행률을 높여야 합니다. 기층 치리를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법원과 사회치안 종합치리 중심의 련동 기재를 건전히 해 모순을 원천에서 예방하고 앞단계에서 해소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 관련 분쟁 신속 해소 기재를 최적화하고 섭외 상사 분쟁 해소 기재를 완선하며 동북아 지역 국제 상사 분쟁 해결 중심 건설을 다그쳐 사법 역량으로 기층 치리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사법 위민을 견지해야 합니다. 법원을 엄하게 다스리고 일괄식 소송 봉사 체계를 승격하며 순회 재판과 법률 보급 선전의 상시화를 추진해 대중의 소송 비용을 낮추고 여러 가지 민생 사건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관리하고 법원을 다스리는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정렴 사법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책임감 있는 신시대 변강법원 철군을 육성해야 합니다. 주 중급이민법원 당조석이며 원장인 주처봉이 조사 연구에 대행했습니다.
0: 근열례 연결시에서는 청년 인재들의 구직, 림시 거주, 정착 전주기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인재 아파트, 청년 쉼터, 인재 주택 등 다차원적인 주거 보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실속이는 주택 임대, 구매 보조 정책이 더해져 1년의 주거, 종합 조치로 청년들의 정착 비용을 낮추면서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길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한 석사연구생 하남은 7월 초 연길에 와서 취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인재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가전제품이 고전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 할인 혜택도 향수할 수 있습니다. 연길 만달광장 상업부동산관리위원회사 운영조리 하남입니다. 할인 전 임대료는

0: 1200여 원이고 할인 후에는 약 700원입니다. 저처럼 금방 취업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재주택은 연결시에서 2026년 6월 2일에 새롭게 내놓은 인재주거 보장조치입니다. 국유기업에서 량질주택을 사들여 장식을 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등 새 가정용 전기제품을 마련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전문대 인재들은 각기 임대료를 원 가격의 15%에서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는 인재주택이 총 1845채였는데 시내 15개 주거단지에 분포됐고 주요 상권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활에 더 많은 편리를 주기 위해 인재주택에서는 또 청소 예약, 주택 보수, 세탁 관리 등 봉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남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조치를 통해 정말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연결 연풍부동산 임대위원회사 총경리 리지군입니다. 각 부문과의 연계는 우리가 맡고 입주자들이 봉착한 문제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합니다. 인재주택을 토대로 연결시에서는 또 표준화 인재아파트와 전문가 인재아파트를 내놓아 재직 고차원 인재와 기업 기술 일꾼의 단기 거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재직 인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청년 학생들에게도 주거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청년 쉼터를 내와 만 35세 이하이고 전문대 이상 학력을 소지한 비연결 호적 구직 청년이면 모두 무료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데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향수할 수 있어 청년 인재들의 따뜻한 쉼터로 되고 있습니다.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사업일꾼 리여설입니다. 처음 연결에 왔을 때 청년 쉼터에 입주했습니다. 취업 수속을 마친 후 관련 정책을 알게 돼 이곳 인재주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 과정이 빈틈없이 이어져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연결시에서는 또 24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는 주택임대보조와 졸업 후 5년 이내 1차적 주택구매보조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인재는 최고로 매달 각기 2,500원, 1,500원, 1,000원의 주택임대보조를 향수할 수 있고 주택구매세는 각기 8만원, 5만원, 3만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결시에서는 누계로 연 5,721명 청년들에게 1,576만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결시 당위 조직부 부부장 왕괭업입니다.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따뜻한 인재주거체계를 구축해 청년 인재들의 구직, 临时거주, 정착의 봉사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결해 오고 연결에 뿌리 내리게 하겠습니다.
1: 왕청현 춘향진에는 이래 동안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달린 지게차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지게차들은 주민들을 태우고 위험지역을 벗어났고 홍수가 물러간 뒤에는 감탕제거 선봉이 됐으며 재건이 시작되자 돌을 나르고 제방을 보수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이 지게차들에는 춘향진의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7월 29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춘향진 중심거리로 밀려들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모든 차의 통행이 끊겼습니다. 위급한 순간 지게차가 진에서 유일한 교통도구로 됐습니다. 춘향진 주민 조경군, 왕뢰, 령흠, 추국명, 왕요 그리고 끝내 이름을 남기지 않은 몇몇 주민들과 고속도로 건설 작업 일꾼들이 지게차에 올라타 거센 물살 속으로 향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조경군입니다. 제 승용차도 저쪽에 세워져 있었지만 미처 가져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중합니다. 홍수가 들이닥친 날 조경군은 자발적으로 자기 집 지게차를 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춘향촌 촌민 당곡파입니다. 물이 세차게 흘렀고 귀버섯 주머니 같은 것들이 전부 떠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 지게차를 보내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흙탕물이 그렇게 세차게 흐르는 것을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게차에 올라앉는 순간부터 더는 당황하지 않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회구역에서는 지게차를 긴급 동원해 구조에 투입했습니다. 춘향 파출소 민경들은 지게차 운전수와 연계, 감탕에 막힌 통로를 뚫고 92세 고령 노인을 조심스럽게 지게차 적재함에 태운 뒤 안전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왕청현 공안국 춘향 파출소 소장 우멍입니다.

0: 조조的 과정中呢, 我们在
1: 수색구조 과정에서 우리는 춘광촌 촌삼소 뒤쪽에서 한 로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물은 이미 로인의 허리까지 찼는데 깊이가 대략 1m 정도 됐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은 급히 다가가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웠습니다. 로인은 등에 보따리를 메고 있었는데 이미 물에 젖어 아주 무거웠지만 자기 재산이라 끝까지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들도 곁에 없었고 당시 물살이 너무 세서 로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에 제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울타리도 이미 물에 떠밀려 넘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이 함께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워준 후에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로인이 안전지대에 도착한 후 파출소 정치지도원 류갱권이 로인을 업고 집중 대피소까지 갔고 의무일꾼과 정부 사업일꾼들이 돌봤습니다. 현재 로인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둔촌 당지부 서기 조청생은 간부와 대중들을 이끌고 밤새 424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조청생입니다. 길이 전부 끊겨 지게차만 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촌민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해 지게차를 몰고 나와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상둔촌 촌민 조청군입니다. 당시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어 걸을 수 없었습니다. 촌에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게차를 배치해 우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마음이 정말 격동됐습니다. 더는 무섭지 않았고 안전이 보장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수가 물러간 후에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감탕이 쌓여 가장 깊은 곳은 무릎을 넘었고 귀버섯 봉지 잔해가 온통 널려 있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감탕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추궁명입니다.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와 주민들 집에 감탕을 치우고 있습니다. 왕청현 림업구 260여 명 간부와 종업원들은 춘향진 일선에 내려가 지게차를 동원해 감탕을 제거했습니다. 이릉도로 점검보수회사에서는 적재기를 동원해 로면의 낙석을 치우고 암거를 소통시켰습니다. 지게차 엔진 소리는 춘향진이 다시 원기를 되찾는 심장 박동 소리로 됐습니다. 길이 통하고 물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게차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돌을 운반해 파손된 제방을 보강하고 훼손된 마을 도로를 보수하는 데 협력하면서 물자 운송과 주민 출행 통로를 열었습니다. 전력, 통신, 급수시설 긴급 복구에서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앞장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열었습니다. 추궁명입니다. 며칠 째인지 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7월 29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재해 주민 대피에서 감탕 제거, 복구 재건 작업에 이르기까지 지게차 운전수들의 활약상은 올여름 왕청 홍수대처 재해 구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부분을 수놓았습니다.
2: 육남의 재간추리 뉴스입니다. 그일 안도현 명월진 령천촌 전병공장에는 밤새 불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촌민들은 시간을 다투며 밤새 전병 375kg을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이 물자들은 가장 이른 항공편에 실려 2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중경시 팽수현 한가가도 산사태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운송됐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키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많이 있어도 땀이 흐르는 요즘과 같은 삼복절기에 땀띠가 나기 쉬운데요. 땀띠에 대한 의학 지식을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땀띠는 과도한 땀이나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에 생기는 붉은 발질을 말하는데 주로 땀구멍이 막혀 생기게 되죠. 고온 다습한 환경, 원활하지 않은 공기순환, 자외선에 의한 자극, 비누 과다 사용 등이 주 원인으로 되고 있죠. 날이 더우면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샘에서 땀이 만들어지고 피부 표면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때 땀구멍이 막히면 배출 통로인 땀관에 땀이 고여 빨갛게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어른보다 땀샘의 밀도가 높고 또 피부 표면 면적당 열 배출량이 많은 아이들이 땀띠가 더 잘 생기게 되죠. 땀띠는 가려워놔도 극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감염 위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렵고 따가운 느낌을 참지 못해 땀띠가 난 부위를 긁다 보게 되면요, 세균이 침투할 수가 있고 세균이 침범하면 농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지 못할 만큼 가려운 증상이 계속될 때에는요, 냉찜질을 하거나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땀띠 부위에 바르면 2차 감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땀띠는 대부분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가 됩니다. 땀띠 치료의 기본은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땀이 차지 않게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렸을 때 샤워를 자주 하여 환부의 땀과 루피물을 씻어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샤워를 할 때 지나친 비누 사용은 오히려 상처의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므로 여러 번 씻을 때는 가급적 물로만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 땀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을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제창하지 않습니다. 분속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고 땀구멍을 막아놓아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목에 땀띠가 생겼을 때 목에 난 땀을 흡수하기 위해 수건을 두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접히는 부위의 습도가 높아져 땀띠가 심해질 수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네, 삼복도에 땀띠로 고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많은 중시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노년기에 들어서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려면요, 각종 질환에 대한 예방지식을 잘 알아둬야 할 뿐만 아니라 적당히 운동도 하고 좋은 수면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0: 바로 영양 섭취입니다. 노인들이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영양 섭취는요, 노쇠를 연장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또 체질도 증강시켜주며 생활의 질도 높여줄 수가 있지요. 네, 이 노인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또 그에 따른 영양 상태나 영양 섭취의 수요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만성질환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은 영양 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선 후에 노인들은요,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해야 할까요? 오늘 연변대학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에 과학적으로 영양 섭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이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요, 노인들은 생리 기능이 퇴화될 뿐만 아니라 식사량이라든가 또 영양 흡수 등 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1: 네.
0: 그만큼 노인들은 영양 섭취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영양학적 측면에서 볼 때 노년기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1: 네, 이 노년기에는 우리 신체의 그 생리학적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우리 영양소의 소화, 흡수, 대사 방식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영양학적 관점에서 노년기에 나타나는 그 주요 변화를 우리 두 개 방면으로 이렇게 개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신체 생리적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그 노인기에 들어서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점차적으로 둔해지기 때문에 특히 단맛과 짠맛에 대한 이런 감각이 떨어지면서 노인들이 뭐 그 체를 하든가 뭐 이래도 소금을 넣었는데 이걸 아직도 좀 싱겁다 이래서 소금을 자꾸 넣는 이런 그런 그 편만 해요. 그리고 그 또 식욕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런 욕망이 점점 떨어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님들 보면 치아 손실이 많죠. 이가 뭐 몇 개 빠졌다 혹은 이가 아프다 이래서 치아 손실, 치아 질환, 그리고 잇몸 질환, 그리고 또 침 그 분비가 감소됩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입안이 자꾸 말라드는 이런 감 있죠. 그래서 음식을 씹고 침이 분비해야 이 음식을 꿀꺽 잘 넘기겠는데 음식을 꿀꺽 잘 넘기는 이런 기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면서 우리 고기나 채소 이런 섭취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위장 점막의 위축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위장점막이 점차적으로 위축되는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위장점막의 위축으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비타민 B12 그리고 칼슘 등 이런 영양소들의 흡수가 점점 낮아집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위산 분비가 있어야 비타민 B12가 흡수하는데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이 B12가 흡수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노인들이 그 장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서 변비가 쉽게 생깁니다. 이 변비는 노인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영양소 요구량의 변화입니다. 성인에 비해서 우리 18세에서 59세 이어가는 우리 성인이라는데 이 성인에 비해서 노년기의 에너지 요구는 낮아집니다. 우리가 그 체력 활동이 점점 적고 그리고 그 대사가 늦어지니까 에너지 요구량은 점점 낮아지는 그 반면에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이런 그 영양소들은 또 성인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단백질을 성인들은 0.8에서 매 킬로그램당 0.8에서 1g이면 충족한데 노인들은 이만큼 한 단백질 가지고는 우리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0: 들은 성인보다 단백질은 더 많이 섭취해야 되고 비타민 D는 또 성인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비타민 D가 노인들이 그 체내에서 합성하는 속도가 아주 늦고 잘 합성이 안 되고 뭐 아무리 볕조임 핸들을 해도 비타민 D가 모자랍니다. 합성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칼슘도 성인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골다공증이 쉽게 걸죠. 그래서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성인에 비해서 노년기에는 사실은 그 이 음식 섭취량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양 부족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1: 노년기 하게 되면 나이 먹는 것도 섭지만은 모든 것에 쇠퇴가 오면서 이 쇠퇴를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자체적으로 뭐 운동도 좋고 뭐 건강 관리 면에서 요즘에는 뭐 자체로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노인들의 영양 섭취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잘 안 돼요.
0: 네, 이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영양 섭취 상황은 노인들이 그 우리 전국의 중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상태 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는 노인들이 통곡물 섭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여기 보면 맨 입앞 하얀 입앞을 드시기 좋아하고 그래서 통곡물을 잘 섭취 안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1: 음식도 그렇고 뭐 만나는 것도 이렇게 뭐 그 전에 비해서는 다 드시지 않잖아요.
0: 아 예, 네.
1: 못 먹고 그래요. 안 먹는다 뭐 이러잖아요.
0: 네. 그리고 그 유제품 우유 섭취량도 노인들이 좀 적고 과일 채소 섭취량도 적고 해산물 섭취량도 좀 적습니다. 네.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과 소금 섭취량은 높습니다. 기름을 우리 중국 주민들의 그 기름 섭취량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 기름을 사는데 우리가 기름을 뭐 얼마씩 사요? 그 큰 그런 통에 담은 그런 기름통 하나 사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이 기름을 막 부어서 특히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이 튀기는 음식이 많잖아. 그래서 기름 섭취가 높고 그다음에 소금 섭취량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족들이 그 김치 뭐 이런 짠지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서 소금 섭취는 우리 권장량보다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가 일부 노인들이 그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합니다. 단백질 우리 고기 뭐 콩 물고기 이런 그 음식들을 적게 섭취하면 단백질을 당연히 부족하죠. 그리고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이라 하면 모두 8가지가 있는데 이 비타민 B가 대부분 섭취가 부족합니다. 이 섭취 부족률을 조사한 결과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모자라죠. 그리고 그 노인들이 95% 이상의 노인들이 칼슘이 부족합니다.
1: 네.
0: 우유를 안 드시고 하면 칼슘이 더구나 부족하고 채소를 적게 잡으면 칼슘도 또 부족하고 그래서 이 칼슘 그래서 이 노인들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비타민 B 이런 영양소들이 아주 모자랍니다.
1: 그래서 평소에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은 건강을 지키는데 이롭지만은 제대로 드시지 못할 경우에는요 면역력이 낮아져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고 또 영양 섭취가 부족할 경우라면은 노인들의 건강에 참 이러저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죠.
0: 네네네. 이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 첫째는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이것은 뭐 모든 사람 다 아는 것 같아요. 네네네.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감염성 질병이 많이 걸립니다. 막 가고 오고 하는 감기는 다 묻혀오고 감기가 쉽게 오고 또 어떤 노인들은 조금 더 심하면 폐렴도 걸리고 이래서 감염성 질환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가 단백질, 칼슘 이런 영양소들을 제대로 섭취 못하니까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쉽게 걸립니다. 사실 노인들이 다소 근감소증이 노인들이 다 있습니다. 연세가 높으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죠. 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뭐 비타민 D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해야 이런

0: 그 근감소증 혹은 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노인들 가서 검사하면 골다공증 기본상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가 경한가 이런 차이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보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인기에 들어서면서 만성질환이 기본상 다 있죠. 고혈압 있고 뭐 당뇨 있고 이런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만성질환이가 영양소가 영양 결핍되면 영양상태가 안 좋으면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그리고 그 이 질환이 회복하는 이런 속도가 아주 지연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뇌기능과 인지기능이 저하됩니다. 지금 이 뇌기능과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 연세가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특히 지금 고령사회에 들어서지 않나요? 뭐 80세, 90세, 100세 이런 계단에 지금 막 들어서는데 이 뇌기능과 인지기능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네. 치매 걸린 이런 노인들도 참 많죠.
1: 진짜 몹쓸병이죠.
0: 네네네. 한 분이 치매, 노인들이 치매 걸리면 온 가족이 같이 고생해야 되니까요.
1: 같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함과 몸에 병이 없던 것도 생길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0: 네.
1: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
0: 그래요.
1: 돌보는
0: 사람들이 아주 힘들죠.
1: 쓰러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0: 그래.
1: 중국영양학회에서도 발견한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에는요, 이 노인들의 식생활 지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이 노인 군체의 생리 특점과 영양 수요에 근거해서 보면은 일반 노인과 이 고령 노인을 나누어 식생활 지침을 제정을 했는데, 먼저 일반 노인의 식생활 지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0: 네, 일반 노인이라 하면 65세에서 79세의 노인을 우리 일반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노인들이 그 식사 지침은 일반 성인들이 균형 식사 지침 기초상에서 네 가지를 더 보충했습니다. 네, 첫째는 음식 종류가 다양하고 동물성 식품이 충분해야 하며 콩 제품을 자주 섭취합시다. 이게 그 동물성 식품, 그 고기도 노인들이 고기도 드셔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는 이런 것을 제창하고 좋은 음식을 좋은 식욕을 유지하며 그리고 음식의 맛을 즐깁시다. 그래서 혼자서 드시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우리 기분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죠. 세 번째는 그 실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근육 산실을 늦추면서 우리 적절한 체중을 유지합시다. 네 번째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서 영양상태를 측정하며 자기 영양결핍을 예방합시다. 여기에 그 건강검진은 뭐 반드시 뭐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CT를 찍다, 뭐 MRI를 뭐 찍는다. 이런 검진이 아니라 영양상태를 가서 검진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검진할 수 없으면 그래서 경상적으로 이렇게 측검해서 자기 영양 상태를 제때제때 파악해가지고 영양 보충을 제때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렇다면은요, 고령 노인의 식생활 지침 어떤가요?
0: 아니, 고령 노인이라면 80세 이상이죠. 예,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들은 종종 그 음식 섭취량이 적고 소화 흡수 능력이 약하며 그리고 영양소 섭취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 노인에 대해서는 음식을 뭐 얼마만큼 제한하라 이런 요구가 없어요.

0: 식으로 조리해서 이렇게 드시고, 두 번째는 질감이 부드럽고 에너지와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합시다. 너무 그렇게 주저한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좀 부드러운 이런 음식을 드시고, 영양소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고, 세 번째는 생선, 가금류, 그리고 계란, 우유, 콩 이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적당량의 야채와 과일을 섭취합시다. 네 번째가 체중 감량에 중시를 돌리고 정기적인 영양 검진과 평가를 하면서 우리 영양 실조를 예방합시다. 우리 80세 이상이며 체중이 떨어지는 것이 아주 그 무서운 일이죠. 네, 그래서 체중이 뭐 5kg 빠졌다 할 때는 즉시로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80세 이상 체중이 막 떨어지는 현상이 정말 안 좋은 현상입니다.
1: 그렇죠. 체중 근육이 빠지고 식사량이 줄고 하다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또 더불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0: 노인들한테
1: 면역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음식 영양은 면역력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역력과 영양 섭취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0: 이 면역력과 영양 섭취 혹은 영양 상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이 면역력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 하나 첫째는 영양 물질은 우리 면역 세포 그리고 항체 생성의 원료입니다. 전에 그 항체라는 것이 우리 면역 글로벌이라고 부르는데, 이 항체나 백혈구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 사이토카인 등 이런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물질은 모두 단백질과 그리고 그 아연셀렌 등 이런 미량 영양소들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 A, 비타민 C, D, E 이런 비타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우리 면역 세포의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관계를 보면, 영양 물질은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영양물질 모자라면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 건강하고 면역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인체 면역 세포의 70%가 우리 장 세포막에, 장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무너지면 인체 70%의 그 면역력이 무너지죠. 그래서 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아주 좋은 이런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음식을 드시면 그 발효식품,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드시는 청국장, 이런 그 쓱장, 이런 음식들이 좋고, 또 낫또도 좋고 요거트도 좋고, 이런 발효 음식들이 아주 장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잡곡을 많이 이렇게 섞어서, 입살에 잡곡을 섞어서 이렇게 밥을 지어서 드시는 것이 좋고, 채소를 충족하게 드시는 것이 장 건강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보면, 우리 비타민 C, E 그리고 베타카로틴 등 영양소들과, 그리고 우리 식물에 뭐 채소나 그리고 우리 차 있죠. 녹차, 뭐 홍차 이런 차에 들어있는 이런 식물성 그 화학물질, 우리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는데, 그 식물성 화학물질들이 우리 만성염증을 아주 억제하는 이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과 비타민 C, E, D 그리고 이 베타카로틴, 뭐 당근과 같은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식물성 화물질의 그 찬물을 경상적으로 뭐 녹차, 홍차 다 줬어요. 이런 찬물을 매일매일 섭취해서 이런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에 아주 도움이 큽니다.
1: 그렇네요. 뼈 건강이라든가 또 근력 유지 등면을 고려해서 보면은, 노년기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이 노년기에 그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

0: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우리 뼈 건강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죠. 뭐 어떤 분들은 아마 뼈 건강하면 칼슘과 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뼈 건강을 유지하려면 첫째가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1: 네, 맞아요.
0: 단백질을 기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을 이렇게 넣어서 그래야 이 뼈가 든든해지죠.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보면 살코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여기 살코기, 비계 쪽으로는 드시지 말고, 그 다음에 매일 달걀, 또 두부, 콩류, 여러 가지 콩류, 이런 그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그러면 칼슘을 보충하죠. 우유, 제일 좋은, 가장 좋은 음식이가 우유입니다. 우유, 우유를 못 드신 분들은 요구르트, 요구르트를 드시고, 요구르트는, 가급적이면 그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시는 것이 좋고, 거기다 당을 첨가하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맛이 나는 이런, 그 첨가한 이런 요구르트는, 선택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자빌로 집에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두부, 멸치, 뭐 이런 음식도 좋고, 멸치라 하면 뼈째로 먹는 이런 음식이잖아요. 그 뼈채를 먹으면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파리 채소, 이파리 많은 이런 채소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에서 고등어, 연어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 건강에도 긍정적인 이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들기름을 뭐 매일 아침 들기름을 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한 숟갈씩 이렇게 마신단. 뭐 마셔도 괜찮고 뭐 음식을 조리할 때 들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냉채를 버무려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들기름에도 오메가 3가 많습니다. 네 번째가 발효 유제품과 발효 콩 제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가 녹황색 채소와 과일들을 좀 많이 충족하게 드신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뭐 에베추 등 이런 식품들.
1: 고루고루.
0: 네, 여러 가지 식품.
1: 예. 이 노년기에 들어서서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0: 네.
1: 먹기 싫어도 또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0: 네네네. 뭐 먹기 좋은 것만 먹는
1: 그렇죠, 그렇죠. 이 고기는 안 먹고 저건 안 먹고 하는데
0: 네.
1: 고루고루 섭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노년기 평소 노인들의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 삼가해야 할 음식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첫째가 짠 음식입니다. 너무
1: 그렇죠,
0: 짠 음식을
1: 짜죠.
0: 많이 드시면 소금을 많이 드시게 되죠. 그러면 이 뼈에 그 칼슘도 빠지고 네, 고혈압도 철회하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드신 대로 뭐 가급적이면 비면하고 조금씩 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조금 너무 많이 드신 것이 안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이라 하면 햄 그리고 베이컨, 소시지 뭐 우리말한 그 쌍창, 순로 뭐 이런 음식들은 그 나트륨도 많고 소금도 많고 그리고 포화지방도 많고 방부제도 많이 포함됐고 이래서 이런 음식을 1년 가다 몇 번씩 드시는 것은 괜찮은데 경상적으로 드시는 것은 비면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우리 심혈관계에 아주 나쁜 이런 음식적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보면 모든 기름에 오래오래 튀긴 이런 음식들이 나쁩니다. 기름에 처음 튀긴 음식은 괜찮은데 우리 그 마트에나 뭐 어디에 가보면 기름을 한가마 넣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마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유튜 이런 것이 그 기름을 음식점에서 이 기름을 바꾸지 않고 기름이 모자라면 거기다 또
1: 첨가하죠. 기름 자체가 고여서 계속 끓으면은
0: 계속 끓으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죠.
1: 맞아요.
0: 예, 나쁜 물질 생기죠. 그 트랜스 지방이
1: 암을 초래한다요. 뭐
0: 네네네네. 기름이 모자라면 거기다 또 더 더 첨가하고 그렇죠, 이러면 원래 그 나쁜 기름이 버리지 않으니까.
1: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내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0: 끓이고
1: 끓여서
0: 네, 그 기름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아,

0: 쓰죠. 그러면
1: 정말 안 좋죠.
0: 네. 그래서 집에서 뭐 한 번 기름을 넣고 막 이렇게 튀기면 그다음에 그 기름 뭐 채소 할 때 써버리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렇게 사 먹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이 커피를 드실 때 그 이 봉다리 커피 그 믹스 커피를 많이 드시면 제가 전번에 어느 한 번 노인 한 번에 하루에 한 9개 드신대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2개씩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면 여기
1: 그 문제가 많이 들어가서 안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그런데 노인들이 단 음식을 즐기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를 이렇게 드시면 아마도 단맛이
1: 당도 많이 또 넣는 것 같고요.
0: 네네네네. 그래서 하루에 막 6개, 뭐 9개 이렇게 드신 분들은 이것도 좋지 않아요. 이게 부포 그 이런 트랜스 지방 함량도 많고.
1: 뭐라 적당량이 좋은데.
0: 네네네. 그리고 뭐 다 아다시피 과도한 알코올 섭취. 적절한 막 조금씩 드시는 술은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한 번에 뭐 방근 한근 이렇게 술을 마시면 신체 뭐 물론 해롭죠. 간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심혈관계에도 뭐 영향 가고.
1: 이 고령 노인이 많아지면서 기억력 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매우 큰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 장애 예방은 뭐 빠를수록 좋은데요. 예방이 빠를수록 좋은데. 그런데 뭐 자기 스스로 괜찮은데 그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억장애, 음식 섭취 그리고 우리 평소 또 주의해야 할 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이 기억장애 혹은 그 치매, 기억장애가 더 이어지면 치매 나중에 치매죠. 지금 치매 일단 치매에 걸리면 약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치료약이 뭐 좀 있다 하는데 효과가 좋지 않아요.
1: 치매 환자를 걸리고 싶어 걸린 거 아니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잖아요 이걸.
0: 네 그렇죠.
1: 내가 누군지. 예. 그때 사람도
0: 자식도 모르고. 예 예.
1: 그래서 밥 먹은 것도 모르니까.
0: 네 그래. 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1: 막말로 남의 정신에 사는 거죠.
0: 네 그래요.
1: 참 안타깝죠. 네. 치료도 안 되고.
0: 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정말 무서운
1: 정말
0: 병입니다.
1: 제일 무서운 질병이죠. 네.
0: 그래서 이 기억 장애가 기억이 잘 안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예방을 하는 것이 지금은 최고입니다.
1: 치료제가 없으니까. 두루두루 남녀노소들이 기억력보다도 뭐 이러저런 거 망각하면은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0: 네네.
1: 서로 죽어도 왜 어째 없지 하면 또 네네. 어디다 방금 놓고도 전화 받고도
0: 뭐 네 그런 현상이 50세 이상부터 그런 현상이 많죠, 많이 많죠. 나타납니다. 예. 60세 이상도 많고 치매도 60세 이상이면 치매 걸릴 확률이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장애를 예방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 음식으로 예방하는 것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인드 식단이라고 합니다.
1: 음식 맛있게 들고 네. 음식도 같이 절친들과 가족이 얘기를 자주 하면서 같이 대화 속에서 음식 들고 대화를 많이 하면 좋대요.
0: 네네네. 그래서 이거 예방하는 음식 섭취에서 예방하는 그런 각도로 하나는 그 식사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을 아무 때나 드시지 말고 식사하는 요 시간을 우리 8시간에서 9시간 요간에서 아마 아침 8시 반 9시에 식사를 했다면 저녁에 5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요 어간에서 식사하는 것이 우리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이런 연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뇌에 좋은 영양소 그리고 영양소와 그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권장 하는 그 식품들을 보면 첫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이런 음식입니다. 등푸른 생선 여기에서 뭐 연어 고등어 이런 음식들을 하루 건네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을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토시아닌 그리고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 복분자 딸기 그리고 그 녹차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세 번째가 비타민 E, 비타민 B군, 비타민 B 복합 비타민 B를 드신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비타민 D, 칼슘 이런 영양소

0: 것들은 비타민 E를 제외한 기타 B, D, 칼슘 이런 영양소들은 보충제로서 어들을 보충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음식으로 보충하기 좀 힘들죠. 그리고 고품질 단백질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두부, 콩류 그리고 달걀, 우유 그리고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음식 이런 그 영양소가 있는 이런 음식들을 통곡물, 과일, 뭐 채소, 발효제품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나왔습니다만은 수분 섭취 건강에 매우 좋고 찬물보다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건강에 그래도 많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경 물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0: 어제 물을 마시는데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마시라 뭐 이만큼 마시라 저만큼 먹으라
1: 맞아요.
0: 뭐 이러는데
1: 아침 저희가 두 시간 나눠서
0: 네네네네 그래서 예, 물을 마시는 것이 그 노인들이 이 물에 대한 이 감각이가 갈증이 나는 이런 감각이가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는 물 섭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마시면 좋은가? 사실 그 매일 음식 섭취에 뭐 약 8에서 10잔 이 정도를 마시면 좋다 이런데 사실 뭐 딱 이렇게 하지 말고 경상적으로 이렇게 네 규칙적으로 뭐 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물을 한 컵 이렇게
1: 잘 들지 않지 않아요 노인들이
0: 네네네.
1: 2리터 3리터 뭐 이렇게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이 드는데 노인들은 뭐 우리말로 뭐 두근이다 서근이다 이 정도도 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0: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이런 간격을 두고 뭐 한 컵씩 뭐 갈증이 안 나도 물을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가 우리 이른 아침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그 위험이 아주 가장 높은 이런 시기잖아요. 일반적으로 풍이 오면 사실 그 아침에 새벽에 오는 이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실 때 이런 그 현상을 피면하려면 첫째는 밤에 자기 30분 전에 혹은 한 40분 전에도 괜찮아요. 이때 그 물 한 잔, 물 한 컵, 뭐 100에서 150ml 뭐 이 정도로 마시면 다음날 아침에 그 혈액 농축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 온수를 한 컵 마시면, 이 밤새 그, 이렇게 농축한 혈, 이 피를 희석할 수도 있고.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앞에서도 뭐 여러모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이제 많이 해주셨습니다. 노인들의 영양 건강 음식 섭취 그리고 또 노인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뭐 변비 뭐 예방 차원에서 음식 섭취도 좋고 영양학 측면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에서도 여러모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바쁜 시간에 우리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노년기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 과학적으로 영양 섭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요 노인들은 신체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른 영양 상태나 영양 섭취 수요량도 달라집니다. 네, 게다가 만성질환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 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려야 하죠. 네, 노인들은 식사 지침에 근거해서 영양 섭취를 잘함으로써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2: 복경 시간으로 8시.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 올려놓은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밀한입니다.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노래 따라 부르기에 오늘 새로운 학생, 신입생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박수로 환영해야죠. 예. 자, 또 염수원 선생님 그 팬이라고 하세요.
1: 네.
0: 그래서
1: 예,
0: 또 이 스튜디오에까지 나오셔서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4: 네.
0: 네. 어머니 방아소리 홍길남 선생님 작사하시고 김봉무 선생님 작곡으로 된 노래 어머니의 방아소리를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는데요. 빨리 좀 배우신 것 같아요.
1: 그냥 봐야 알죠.
0: 봐야죠. 선생님은 자신감이 없어하시네요. 네. 저 어떻게 배우셨는지 여러분 뭐 지난 시간 한 시간 배우고 나서 복습을 하셨어요?
1: 글쎄요. 아니, 안 되겠다.
0: 글쎄요. 글쎄요.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1: 한 번. 네. 제가 원래는 한 번 불러드리겠는데. 네. 한번 해봅시다, 저를.
0: 불러봅시다. 그럼요.
2: 어느 키로 할까요? 어느 키로?
1: 전 분위기.
5: 시점에.

괜찮네요. 괜찮네요. 근데 어떤 좀 신심해서 가사 라이브인데 가사 두고 들리겠는데. 자, 저 졸주나 노래는 지금 다 선율이 괜찮습니다. 이제 저도 밑들었어요. 콩콩지 콩콩 콩콩지어라 방아야 앞대갈만 시작.

그지? 어째서 곡선음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게 쿵쿵 지어라 방. 그 방아가 쿵착 쿵쿵

하여튼 저 정수민 대건 지금 위치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공망한 이렇게 합니다. 콩콩 찌어라 방아에. 네, 위치를 여기다 올리시오. 연속유회에 쇼지 들고 콩콩 찌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디딜방 콩콩도

0: 소리를 딱 여기다 올려야 된다. 그러면 딱 여기 떨어지면 고옹 막 이렇게 되면 그다음 고음에 올라가서 한 선이 해야 된다면 잘하네요. 뭐 어떻게 하게 어떻게 할래요?
1: 그예
0: 그만 끝납시다. 자 이번에 2절 소리 갑시다. 네. 2절에 가서 두 번째 소리 가서 군대 갔던 마지막에 가서네 그 2절에 가서 아 1절 다 쿵덕 쿵덕 쿵 쿵덕 쿵 이 반복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가서 떡방아 소

0: 될 수 있죠. 한번 했죠. 네? 자, 한번 가봅시다. 어째서?
1: 쿵쿵 지어 지어라. 처음에는 지어라.
0: 자, 예, 잘한다고 칭찬하지 마야 돼. 쿵쿵 그 잔소리를 예 쿵쿵 내려오지 마세요. 그 음원은 그런데 감각상에서 찍어져 있겠더라.

0: 좋아요.
1: 2절까지.
0: 좋아요.
1: 다 갔네요. 가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2: 선율도
1: 암송하기가.
2: 선율도 네. 네, 부르기 좋게 썼기 때문에 네. 생활처럼 썼어요. 네, 여기다 정서로 흥겹

있게 정서적으로. 옛날에 부를 땐 그 옛 추억의 어머님들 생각하며 부르자면 조금 마음에 조금 짜릿한 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쿵쿵 찌어 사색에 좀 잠긴 감으로. 예? 쿵쿵 찌어라 방아야. 우리 이것도 노래죠. 하지만 쿵쿵 찌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어머니 들어갈지 뭐 좀 마음에 그 어머니를 생각해야 돼. 우리 어머니 디딜 방아야.

정서적으로 예. 그냥 닳기만 한다 지금 예. 그냥 좋기만 하다 말. 한 번만 한 절 더 해봅시다. 그래 오늘의 이 노래가 잘 되면 뭐 더 길게 뭐 뭐도 할 필요 없이 두 분.

여기 한 가지 꼭 체크해 놓으세요. 쿵덕 쿵덕 쿵쿵 이걸 같이 있지가 몸도 같이 몸 들어라 말했는데 그런 감각을 쿵덕 쿵덕 쿵쿵덕 쿵덕 쿵쿵덕 쿵쿵 허도가지고 쿵쿵덕 쿵덕 어머님의 방아소 어머님의 방아소리 예. 쿵덕 해보죠. 시작.

궁덕이 궁 앞에 궁덕이 쪘는데 너무 크제까? 쿵 쿵 이렇게 때리지 쿵닥 궁덕 그 방암 마사지야 지금. 그럼 그 그렇게 힘 있게 뒤지면 그 어머니가 애 아이를 얻고 너무 힘 세지니까. 쿵 매겹지만은 아들을 위해서 방아지 쿵덕 쿵덕 쿵 쿵덕 쿵덕 이러면 되겠습니다. 쿵덕 쿵덕 맞죠? 가사 내용이라는 게 형용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쿵 그 쿵덕도 다 이 노래에서 방아 소리가 이게 주제인데 그러니까 쿵덕 자리 달라만 듣자 시작 쿵덕 또 너무 또 그렇대서 그 보자 쿵 하는 게 아니라 쿵덕 쿵덕 쿵쿵덕 쿵덕 네 다시 한번 시작

0: 그렇지. 예. 이래야 터지, 너무 팍 터짐. 재미없죠, 그 노래가.
1: 방아를 뭐 쥐어봤잖아요.
0: 쥐어봤답니다.
2: 응. 네? 쥐어봤어요.
1: 쥐어봤어요?
2: 이전에. 샤샹이었어요.
1: 예. 아.
0: 방아.
2: 그때 네. 방아 질 때란 말입니다.
0: 그렇게.
2: 예. 뉴스 낸다.
0: 그럼 그때 힘이 있었겠습니다. 그 팡팡 디뎠지만.
1: 근데 그때 그냥 체험해보는 거랑 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0: 지금 형상해라.
1: 온집 씻고 이거 생계를 위해서 그 방아를 찢는 그 느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0: 그 우리 옛날에 영화나 지금도 그 우리 무용이나 우리 단에 예술단 최선 연출할 때 우리 조조 어머니가 방아를 찢는 형상은 꼭 아기를 업는 형상인데 그래 뭐 아기를 업은 어머니 아기 키우다 나니 또 남편을 뭐 집에 가 일하다 나니 하면 그 힘이 그렇게 없다면 그렇지만 쿵닥 쿵닥 쿵쿵닥 쿵닥 이런 감각을 꽝 던지지 마시. 한번 여기만 하고 두 번씩 해봅시다. 근데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다시 쉬어오지. 쿵 이래야 되지. 시작.
3: 콩닥 콩닥 콩콩닥 콩닥 어머니 만화 소리.
0: 예, 이 만화 소리 된다면 예, 아 너무 소리 내지만 우리 한번 두 번 해봅시다. 이쪽으로부터 할까요? 이쪽으로부터
4: 할까요? 저쪽으로부터 한번 해보시죠.
0: 예, 저쪽으로부터 되지요. 제가 네,
1: 되죠.
0: 지금 네, 잘 빨리 배우니까 벌써 이런 기회도 또 되고 합시다. 1절만.

0: 여러분, 여러분.
1: 그랬어.
0: 집중해.
2: 헷갈리죠?
0: 콩콩 찌어라 방아야. 먼저 방아를 말하고 어머니 디딜 방아입니다. 다시. 감수해달라니까. 잘할 수 있죠?

0: 잘했을까?
1: 잘했어.
0: 잘 못했다. 앞에 들렸잖아. 쿵쿵 지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디디 쿵쿵 지어라 지어라 떡방아야 이랬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두 분
2: 자유.
0: 그냥 이야기처럼 앞으로 웃음의 이야기를 하죠.

0: 그래서.
1: 그런데 계속 이렇게 어느 분야 조금씩 있습니다.
2: 네,
1: 같이
2: 하시죠.
3: 같이 하시죠.
0: 같이
1: 하시죠. 아니, 따라가면 됩니다.
0: 따라가면 됩니다.
1: 자, 점수 주세요.

0: 하는 게 요 노래 딱 맞아요.
1: 알아요. 저 좋아 나시구나.
0: 좋아 나.
1: 난리 났어.
0: 18번이란다. 근데 18번.
2: 오늘 이게 어울리는 노래. 예.
3: 어울리지. 어울리죠.
2: 예. 예. 아직도 선생님께서 체크해 주실 부분이 계시죠.
3: 네.
2: 네.
3: 그 음정이 잠시 제대로 짚고 나온 거예요. 노래 잠시. 아, 우리 쿵 앞에 맞춰주셔요. 장단 8분 이후에 쿵쿵 지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디딜 방아 쿵쿵 지어라 떡 방아야 쿵쿵쿵쿵 송순한 내랑 따닥.

0: 예, 이런 감각을 해. 아프 장단을 우리 저번에 부편 들으세요. 퉁 하는 소리 울려주라고 합니다. 우리 계속 장고에 대한 말은 장고는 우리 오미라스에 더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오. 부편 재편하고 부패 들으세요.
1: 우리가 그 국거리 장단이잖아요. 국거리 장단은 많은 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장단입니다. 그래서 덩기덕쿵따 이 반국거리죠. 절반 쪼갠 장단이라 덩기덕쿵따 덩기덕쿵따. 그래서 장단은 첫 박만 잘 강하게 해주셔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뭐 이를테면 쿵쿵지 이 쿵쿵지어라가 뒤에 또 있잖아요. 이래서 아마 헷갈려지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방아를 지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방아를 지을 때 처음에 이렇게 자세를 정하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쿵쿵쿵지어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가 국거리 장단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쿵쿵지어라 방아야 이러고 두 번째는 아 이제는 처음에 조심해서 찌었잖아요. 두 번째는 쿵쿵지어라 아 이번에는 시름 넣고 찌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잊어 안 버릴 것 같아요. 헷갈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첫 박을 우리 여기 소절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첫 소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소절이 있는데 첫 소절마다 한 박자, 처음 박자를 강조해 주시면 장단을 모르실 때

0: 이렇지요.
1: 예, 쿵덕에서 방금 염소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쿵덕 쿵덕 쿵쿵덕 여기서 하나 둘 셋 밀어주는 느낌? 이러면은 포인트가 되죠. 쿵쿵덕 쿵덕 네.
0: 네. 아마 우리 선생님 장고 소리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절주의 장고에 북편하고 재편 알려드리시죠. 네.
1: 자 이게 방구거리니까 합장단이니까 무조건 강한 겁니다.
0: 덩
1: 덩이니까. 그래서 만약 쿵이면은 더 덜 강하죠. 근데 합장단을 할 때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치는 건 합장단이란 대로. 그래서 덩덕 덩덕 그럼 덩
0: 빵 나올 때 강이라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리를 그럼 이 장고 소리에 따라서 앞이 강이잖아요. 쿵쿵 지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디딜 방아 쿵쿵 맞지? 이런 뜻인데 그리고 장단 잘 타면 노래하기 흐름도 보세요. 콩콩 지어 지어라는 것은 그냥 흐름된다. 아버 강 맞춰주셔.

0: 같은데. 노래가 맛이 틀리는데. 꼭 그 우리 민족 장단을 조금 알고 지나가서 좋겠어요.
1: 그렇죠.
0: 시간 돼요?
1: 네, 좀 있습니다.
0: 조금 있으니까. 네. 우리 오면서 제가 한번 부르는 거 들으시오.
2: 예, 네.
1: 아, 그렇군요.
0: 아, 그렇군요. 우리 오미라스 이제 이 노래를 영 잘 부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민족 장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0: 네.
1: 잘하죠.
2: 야, 잘한다.
1: 잘하죠. 아이고. 어, 노래는 어떻게 하면 듣겠습니까? 이, 그냥 목소리 위에, 목소리 위에 우리 음악을 이해를 잘하고, 장단을 잘 타고, 우리 장단이 아니라 이제 박자를 잘 지키면 노래가 더 재밌었을 텐데.
0: 자, 오늘 어머니 박나소리. 다음 시간에도 한번 총복습 해보는 시간 네. 가져보시고요. 한 분씩 한 번씩 또 불러보는 시간. 다음엔 독창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수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 많았습니다.
0: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예, 수고하셨어요.
0: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 무던 염수원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의 박나소리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반주를 맡으신 장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0: 1935년 3월 16일 홍군은 모태진에 이르렀다. 여기서 세 번째로 척수를 건너려는 것이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류백성은 대대를 끼어 행군하고 있었다. 오위병들은 말을 끌고 뒤를 따랐다. 전사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산등상이를 넘어왔다. 아래로 적수하가 보이었다. 지난번에는 이랑탄과 태평나루터에서 동쪽으로 강을 건넜다. 이 두 곳은 절벽이 많아 강양계의 마을이 모두 낭떠러지에 매달린 듯 붙어 있었다. 하지만 산세는 무척 부드러웠다. 그 산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은 모태진이 보인다. 이제는 봄인지라 햇살이 환하고 따뜻하였다. 적수하에는 푸른 물이 정겹게 넘쳐 흘렀다. 강 건너에 있는 푸른 대나무 숲도 싱싱하게 물이 올라 강물 위로 검푸른 그림자를 들이왔다. 비바람에 시달려 희뿌옇게 색이 바랜 조갓집 수백 채가 강가에 빼곡히 들어차 그지없이 고풍스러웠다. 모태똥 일행이 강가 이르러 막 다리에 올라서려는데 곁으로 한 청년이 달려오더니 경례를 붙이었다. 군사위원회 공병연장 정의였다.
1: 정의동지, 다리를 참 빨리 놓았군요.
0: 모태돈 정의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다.
1: 여기 쇠밧줄에 묶여있던 다리는 적기의 폭격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홍군이 다리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소금배 몇 척을 보내왔습니다. 다 그 덕분입니다.
0: 정의가 악읍의 나무에 매달린 쇠밧줄을 가리키며 설명을 하였다.
2: 백성들이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0: 조울래가 물었다.
1: 그럼요. 우리가 온다고 폭죽까지 터뜨린걸요. 우리 대신 운남 군대를 약올리자, 귀주 군대를 겁먹이자, 주왕군의 발목을 잡자라는 표를 써붙인 사람도 있습니다.
2: 귀주에 처음 들어왔을 때랑 아주 딴판이로군.
0: 주덕이 기뻐하며 말을 했다. 다리를 절반쯤 건넜을 때 모태똥이 입을 열었다.
2: 백성들한테 배값은 잘 치렀겠지?
1: 당연하죠. 지난번처럼 배 한 척에 은전 선인입씩 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배가 폭격에 부서지거나 떠내려가지 않으면 배는 도로 선주 차지가 되지요. 선주들한테야 뭐 더없이 좋은 조건이니까 다들 잔뜩 들떴습니다.
0: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 적수와 서쪽 기슭으로 올라갔다. 조울래가 정의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탁을 했다.
2: 다리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로는 안 될 겁니다. 폭격이 끊어질지도 모르니까요.
1: 아니, 안 그래도 주사보와 관음사 두 군데 다리를 더 놓기로 했습니다.
0: 비탈을 따라 가파른 기슭에 이르자 멀지 않은 곳에 악읍의 나무가 한 그루 자라나고 있었다. 사주패에 있던 농나무만큼이나 우람한 녀석이었다. 아래로는 풀밭이 제법 푸르렀다. 둘레도 아주 조용하였다. 모태똥이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2: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회의를 합시다. 적기가 뜨면 집에서 나오느라고 법석을 떨 필요도 없고요.
1: 좋습니다. 비밀이 새나갈 걱정도 없겠네요.
0: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다. 모두 악읍의 나무 아래로 가서 푹신한 풀밭에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료백성은 호위병한테 땅에 비옷을 피우라고 하더니 지도 가방에서 군용 지도를 꺼내어 비옷 위에 펼쳐놓았다.
1: 왕동제, 저쪽에 가서 보초를 서주세요. 가상동지 고민은 곧장 이리로 데려오고요. 다른 사람들은 급한 일이 아니면 못 오게 하세요.
0: 호위병들은 급

0: 와 물통을 지휘관들 앞에 놓고는 말을 끌고 가까운 숲속에 몸을 숨기게 한다. 장정을 하는 동원에 회의가 잦았다. 함께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이 서두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회의는 여느 때와 달랐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 류백승의 얼굴이 보기 드물게 엄숙하고 무거워 보이었다. 네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고 지도를 뚫어지게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이내 골똘히 생각에 잠기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끝났다. 보초를 서던 참모 왕준은 멀리 나무 아래서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어려운 문제가 풀렸거나 한 고비를 넘겼나 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곧 류백승이 나무 아래에서 걸어왔다.
1: 왕주 동지, 공병위원장을 좀 불러주세요.
0: 정유가 곧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지도자들의 낯빛이 아침하고는 완연 달랐다.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날카롭던 얼굴이 많이 풀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들 밝고 만족스러운 얼굴들이었다. 모태돈 저고리 앞섭을 헤치고 있었는데 발밑에는 담배 공초가 수북하게 널려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문을 뗐다.
1: 정희,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앉아요.
0: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요백성을 보았다.
1: 백성이, 당신이 이야기하지.
0: 요백성은 안경 너머로 정희를 바라보며 물었다.
1: 지난번 적수를 건널 때 태평나루터와 이랑탄에 부교를 놓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두 곳에 부교가 다 있을까?
0: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류백승은 모태똥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1: 확실합니까?
0: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류백승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했다.
1: 들은 얘기로는 안 됩니다. 얼른 사람을 보내 살펴보라고 하세요. 말을 타고 가되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다리가 있다면 사람을 보내 지키도록 하세요.
0: 적기가 다리를 폭파해버릴까봐 걱정이십니까? 정인은 절벽 아래로 보이는 다리를 가리켰다.
1: 괜찮을 겁니다. 저기 주사보와 관음사에 놓고 있는 다리도개도 이제 끝나갑니다.
0: 아니, 그게 아니에요. 노백성이 아리송하게 말했다.
1: 어서 사람을 보내서요.
0: 이젠 다리도 녹록한데 태평나루토와 이랑 다니는 다리는 왜 알아보라고 할까? 궁금하지만은 더 캐물을 수도 없었다. 정일은 서둘러 경례를 붙이고는 산 아래로 달려갔다. 정의가 보낸 사람이 점심때쯤 돌아왔다. 두 곳에 있는 다리가 모두 멀쩡하다고 하였다. 정의가 싱글벙글 악업의 나무 아래로 달려와서 보고했다. 모두들 기뻐하고 있는데 심호위병과 홍국이 큰 대나무통을 메고 모태진 쪽에서 걸어왔다.
1: 그건 뭐지?
0: 모태똥이 물었다.
1: 모태조를 좀 샀습니다.
0: 심꼬마가 대답했다.
1: 발 닦는 데 쓰려고?
0: 흥국이 해벌쭉해 웃으며 거들었다.
1: 발을 닦다니, 이렇게 좋은 술을 발 닦는 데만 써야 되겠습니까?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1: 너무 아깝군. 자, 우리 맛이나 좀 봅시다.
0: 호위병들은 얼른 마개를 열고는 사람들이 꺼내든 그릇에 술을 조금씩 달았다.
1: 우리 공병위원장한테도 좀 따라줘야지.
0: 모태똥이 말했다. 흥국이 밥그릇을 꺼내 정유에게 건네더니 술을 따라주었다.
1: 동지는 연해서 먼저 왔으니 동지는 여기 경비사령이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술을 마시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에?
0: 모태똥이 정유를 보고 물었다.
1: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0: 정유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1: 오자마자 지휘관들이 지시를 술집 문 앞에 대문짝만하게 써붙였거든요. 주석 동지와 총사령 이름이 떡하니 쓰여있는데 누가 감히 돈을 안 내겠습니까? 목이 날아가려고요.
0: 익살스럽게 목을 베이는 신흥을 하는 정유를 보며 모두들 한참 웃었다.
1: 주닥이 무릎

웃으며 말했다. 아무렵 그래야지. 아까 술집 주인이 하는 말이 홍군은 제값을 치르고 몰골을 사니 참 좋다고 하던데요. 전에 귀주 군대나 사천 군대 주한군 놈들은 술값을 낸 적이 없답니다. 홍국이 끼어들었다. 모 대통령의 정위를 보면서 술잔을 들었다. 우리 건배합시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잘 해내느라 정말 수고들 많았어요. 주덕과 주울래도 술잔을 높이 축혀들었다. 공병련을 만들 때 내가 공병을 하찮게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국에는 천년 전에도 공병이 있었어요. 주덕이 한마디 하며 잔을 들어 술을 들이켰다. 모두들 술맛이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 태동이 눈을 감고 진지하게 맛을 보더니 잠시 뜸을 들이었다. 훌륭한 술이에요. 과연 소문이 맞군? 모 태동은 술을 한 모금 쭉 들이키고는 소동파의 글을 읊조리었다. 손님 들었는데 술이 없더니 술이 있으니 안주가 없구나. 달 밝고 바람 잦은 밤 이 안이 좋으랴. 들었지요. 모두석이 술 안주가 없다는군요. 하지만 제 도시락에는 고추밖에 없는걸요. 심꼬마가 난처해하며 웃었다. 아, 저한테 땅콩이 좀 있습니다. 흥국이 대답을 했다. 호위병들이 막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우르릉거리는 적기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기 두 대가 나루터 위에 나타났다. 모태도는 대연하게 적기를 바라보며 낡은 컵에 담긴 모태주의 향긋한 맛을 즐기었다. 집에 간 동지들 몸을 숨기지 않을까요? 몸을 숨기기는 여기만큼 좋은 곳도 드물 겁니다. 모태똥은 고개를 쳐들고 우산처럼 펼쳐진 아급의 나무 가지를 보며 땅콩을 맛있게 먹었다. 지금 장교성은 비행기만 믿고 정찰을 보내는데 비행사가 아무것도 못 보고 간다면 뭐라고 보고하겠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리었다.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머리 위로 씽 지나갔다. 아주 낮게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비행기 색인 국민당 휘장이 똑똑히 보이었다. 그들은 나루토의 폭탄 두 개를 떨어뜨렸다. 검은 연기가 두 가닥 치솟았지만은 다리를 끈지는 못하였다. 모태돈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정에게 말하였다. 나루토를 지키는 연에 비행기를 갈겨 겁을 좀 주라고 하지. 우리 근거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정유가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아요.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어디 있는 줄 모르면 장계석의 잠을 못 잘 게 아닙니까? 에? 정유가 나루토로 달려갔다. 조금 지나자 나루토 가까이에 있는 진지에서 따다다다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적기는 싸울 마음이 없는지 도망치고 말았다. 하기는 보위톱을 작전을 펴면서 숱한 사상자를 냈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쥐사병이 밥을 가져오자 사람들은 아급의 나무 아래에 돌려앉아 밥을 먹었다. 일군단의 선두부대가 도착을 했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백승이 모태똥을 보고 물었다. 그래야지. 탄장을 불러오세요. 곧고 덩치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 나무 아래로 걸어왔다. 산강을 건넌 뒤 들것에 누워 박고와 다투던 그 탄장이었다. 조울래가 알아보고는 사람에게 소개를 했다. 한동정 동지입니다. 오강을 돌파한 부대 탄장이지요. 동지는 전에 안원에서 광부로 있었다면서요. 자, 여기 모태주가 있는데 한 모금 마시지, 어? 모태똥이 웃으며 그릇을 건넸다. 한동정은 거무스름한 얼굴을 붉히며 소원을 저었다. 술을 잘 못합니다. 못한다. 내가 알기로 술을 못하는 광부는 없는데.

0: 주는 자는 받아야지. 주덕도 거들었다. 한동정은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비웠다. 그러더니 두 눈을 반짝이며 입을 쓱 닦았다. 지배관 동지, 어서 임무를 주십시오. 못에 떠온 유백승에게 눈치를 했다. 유백승은 한동정 쪽으로 다가앉으며 지도를 가리키더니 곧장 강을 건너 고린과 서영으로 전진하라고 말했다. 고린은 다른 부대가 치고 한동정 내 탄은 서영을 포위하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서 점령해야 했다. 그곳은 많지 않은 사천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나마 병력이 약했다.
1: 점령할 수 있으면 점령을 하고 그러기 힘들면 억지로 공격하지 말고 포위만 하세요.
0: 점령한 다음에는 어쩝니까? 한동정이 물었다. 점령한 다음에는... 모태동이 웃으며 말했다. 군중대회를 열고 우리는 기어코 장강을 건너갈 거라고 얘기하세요. 점령하지 못하면 성 밖에서라도 군중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한동정은 말뜻을 되새기다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1: 지금 출발합니까?
2: 그래요.
0: 류백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1: 대낮인데 지금 출발하는 겁니까?
2: 그렇지.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0: 한동정은 깍듯이 경례를 하고는 물러갔다. 이때 왕주가 왕가상에 왔다고 보고했다.
1: 어서 데려오지. 어?
0: 모태동이 반갑게 말했다. 곧 들것이 올라왔다. 주올레는 들것을 그늘에 놓으라고 말하였다. 왕가상은 얼굴이 해석했고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괴로운 듯 억지로 웃고는 말이 없었다. 의사는 아까 비행기가 지나갈 때 들것을 들고 뛰다가 고무관이 빠지는 바람에 무척 고통스러웠을 거라며 걱정을 했다. 주올레가 모태동을 바라보며 말했다.
1: 먼저 약을 바꾸게 하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0: 모태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왕가상에게 물을 좀 마시라고 하고는 약가방을 열고 이불을 벗긴 다음 약을 바꿔주었다. 왕가상은 몸에 박힌 파편을 아직도 꺼내지 못해 상처에서 가끔 고름이 흘러나왔다. 그 고름을 15cm쯤 되는 고무관으로 빼내고 있었다. 오늘 고무관이 또 빠져서 의사가 한참 씻은 다음에야 고무관을 꽂아 넣을 수가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니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근뇌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근뇌보신환이라 하면은 나도 이전에 근뇌보신환 먹어봤는데 별 효과를 못 봤다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약은 우리나라 국가기업에 속하는 양치에 속하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어낸 근뇌보신환입니다. 근뇌보신환이 우리나라에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제약공장들로 해서 많습니다. 하나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동인당. 동인당 하면은 우리 우왕충심환이라든가 안궁환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약이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유인쌍이라는 제약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공장은 또 이 그 목난지가 났을 때에 류성완이라는 이 목이 불은 아플 때 먹는 또 이 약이가 이름 났고, 그 다음 우리 이 뚱어 어조 제약공장 하면은 어조가 악요하고 건네보시환이 이름 났습니다. 이래서 큰 제약공장에서 만들었고, 아마 이 뚱어 어조 제약공장의 약은 우리 방송에서 한 번도 소개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격이나 이런 데를 본다 할 때 어쨌든 이 좀 들어오는 가격을 많이 따지게 되죠. 그런데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간 뚱어 어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뇌보신환은 좀 진짜로 가격 보나 그 약재 방면에 보나 진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때문에 일반 근뇌보신환을 써보고 효과 없던 분들, 우리 이렇게 큰 파이즈로 되어 있는 뚱어 어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뇌보신환을 한번 써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이 약을 선택할 때

0: 그러면 제약공장 약 성분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좋습니다. 선생이 강의할 약 성분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는가 자랑하는가 이런 것도 보면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이 늙어가면서 기와 혈이 부족하면서 오는 질병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좋은 약은 기와 혈이라고 말합니다. 명의들은 예. 때문에 무슨 병을 치료하든 골과병을 치료하든 심장병을 치료하든 여러분들 그 제일 무서워하는 중풍 있지 않습니까? 중풍도 기혈이 극도로 부족할 때는 중풍이 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중풍 오는 사람들.
1: 네, 문의사나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우리 언니 중풍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열을 많이 또 출원시키더라. 그래 나온 다음에 네. 그냥 맥이 없고 어지럼증이 나고 밥도 흘리고 예. 그리고 예전에 맥이 없어서 예. 이 머리에다가 딱 북어비를 뭐 씌워놓은 것 같았더라. 그리고 네. 소리에 소변벌러 갈 때는 겨우 걸어서 가서 예. 그래도 어덩어덩 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건네보시나는 한 달 썼습니다. 그랬었는데 네. 신기하게 밥을 그렇게 세게 흘리던 게 우선은 예, 마이 아이 흘리고 예, 그리고 이 고리에 그렇게 두겁이 씌운 것처럼 어지럼증이 나고 희하던 게 예, 우선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네. 맥이 나고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은 예, 저기 걸어서 걔도 예, 예, 화장실도 댕기고 자꾸 죽었으면 좋겠다던 게 예, 이하고 밥 숙고 나니까 밥도 맛있고 밥도 덜 흘리고 예, 그 다음에 네. 우선은 조금 맥이 난단다 정신이 난다
0: 정신이죠
2: 예. 예. 야 그래서 예 쓰던 중에 이 양말이 좋은 게 없단다 그래서 예, 우리 언니 배달 더 받자고 전화한 게입니다 좀 오래 쓰자고 이게
0: 효과 쓰면 이 약이 옛날 뭐 젊었을 때처럼 이 야, 이전에는 정신 난다, 맥이 난다, 뭐, 웃기도 잘하고 이러더니 늙은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맨날 맥이 없다는 소리를 하고, 예, 잘 웃지도 않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건네보신 나를 오래 쓰고 보면은, 얼굴에 웃음기 돌고, 맥이 나서, 예, 젊었을 때 맥이 난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홍삼하고 로경은 사람이 좀 늙음하게 가끔씩 써주면 좋습니다.
2: 아, 그래 놓을까, 예? 조금 더 오래 살기 쉽단다. 자꾸 상쇄나기 쉽게 그렇죠. 예, 사망됐으면 좋겠다 하던 게.
0: 예.
2: 그래서 이번에 저기 배달 좀 많이 받으려 한다. 오래 쓰게.
0: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예.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1: 네.
2: 예, 알았습니다.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중풍이 오기 직전에 느낍니다. 딱 죽을 맥도 없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중풍이 옵니다. 기와 혈류는 순환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환 못하고 어디가 막히면 어디가 풍이 오는 거죠. 근데 머리 혈관이 제일 많기 때문에 머리 혈관이 막히면 중풍인 겁니다.
1: 예?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건네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중풍이 와서 머리 계속 혈행하고 뻥하며 아파서 그럴 때 막 고생이 높습니다. 혈압도 막 올라가면. 그래서 그 한 코에 한 번 이래 잡수 먹고 대학원씩 하려고 암호안 계속 잡다 뗐습니다.
0: 네.
3: 그런데 이 약수님 지금 암호안 한 번 다 하셨습니다.
0: 예.
3: 네. 지금 밖에 나가 걸을 때문에 구비더비, 구비가 돌 때문에 큰 구비 앵 것도 계속 넘어지지 않으세요? 그 중에 지금 한 번 다 넘어집니다.
0: 맞습니다. 이 궁지실표라는 게 옵니다. 중풍이 오는 사람들이. 중풍이 아이 와도 늙음하게 보십시오. 아이 분명 우리 집이 요거 구보러 가면은 화장실을 이런데 고개가 자꾸 맞히거나 예, 넘어지거나 이게 다 궁지실표라는 겁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이 평형을 잡아주는 감각이 그다음에 그 혈관이 막히거나 이 뇌세포가 화해서 오면서 평형을 못 잡아주는 겁니다. 이 약 쓰면은 그런 데서부터 알깁니다. 마사지.
3: 예, 그리고 예, 이 침에 중세 있는데 예, 자꾸 예, 그냥 집어온다는 게 땀 나고 가고, 딴지 간문도 들이 자꾸 이랬습니다.
4: 그렇죠.
5: 국민이 남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0: 그런 증세 같이 나타나.
1: 내를 내다보면 온다. 오는데 우지도 알더란다. 근데 왔다 갔다 앞뒤로 가면 두드리고 앞뒤로 올라가고 조금 이랬습니다. 근데 이 증상은
0: 이미 오심의 초기 증상이 들었었어.
1: 기후도 저는 혈압도 증상입니다.
0: 예. 혈압과는 관계없이도 그렇게 집에 증상이 나타난 분들 많습니다.
1: 예, 선생님이 선생님이 하셨으면 정말 쓰기도 하셨습니다. 다 못 가본단다. 우리 집에서 우리 형제들이랑 세 사람 쓰기 다 못 가졌습니다.
0: 이야기도 예, 먹기도 좋습니다.
1: 예, 그래서 선생님 오늘 또 많이 배달받아 또 쓰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기와혈 우리 다 알아둬야 됩니다. 때문에 극도로 맥이 없는 순간에 중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는 혈을 밀어주는 힘이다. 다시 말하면 기는 혈을 끌어주는 힘이다. 이겁니다. 극도로 기가 부족하고 이러면 혈도 부족입니다. 때문에 근육보신환에는 보신하는 데서부터 치료가 들어가고 보신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되고 이런 구조로 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 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근육 보신하신 환자입니다.
0: 예.
3: 예, 언젠 한 반년 넘게 먹었습니다, 이거.
0: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제 자관 이게 혈압 도저히 잘 안 되고 계속 가슴이 후들후들거리고 심장이란 대단히 나빴단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 해를 진짜 고생했습니다.
0: 네.
3: 예, 그러다 나니까 그 간에 약도 많이 썼죠. 예. 무슨 이 자꾸 이 가슴이 더부룩해서 그 금비환 약방에 가서 금비환도 싸 먹어봤. 자관의 수관지위 그 약도 싸먹어봤다 어쨌든 이게 내 좀 신경이 다른 사람보다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 잘 받는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그 수관지위도 싸먹어보고 또 뭐니까 건비환도 먹어보고 자관첨약을로 광고약을로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예.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선생님이 이 강의하는 이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딱 이 생각해본 게 아 이게 진짜 이게 내게 어쨌든 내 신경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잘못 받지 그러니까 되나 어쨌든 이 가슴이 더부룩한 게 이 비장 그쪽으로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 아이 났을 때다. 근데 이 건뇌보신환을 먹고 서리는 이거 먹고 지금 이 가슴이 더부룩한 증세랑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0: 치료 방법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나 약을 선택하는 방면에서는 맞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약이 말아야 됐습니다. 약재들이 그 재배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수량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제대로 약재라도 그 똑같은 약이라도 그 질량이 보충된 약이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치료 방법은 맞았습니다. 왜 효과를 못 보는가? 약이가 그렇게 효과를 제대로 보다면 제약공장을 꼭 보면서 써야 된다. 일산동 의료제약공장이라면 자기 그 제약공장의 명의를 위해서도 약을 제대로 였습니다.
3: 예, 좌우간이 건뇌보신환을 먹고서 지금 가슴이 더부룩한 증상도 없이 이래 후들후들거리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래던 게 마음이 편안해 잠도 영달이.
0: 예, 이 신경도 좋아지면서 마음이 든든해지고 쉽게 놀라지도 않고 짜증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3: 예, 밥도 맛있고 좌우간이 여러모로 용도다 말입니다 이게.
0: 맞습니다.
3: 그래서 활동할 때 또 배달받아서 계속 이건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 몸에 맞으니까
0: 신경 약하고 신경 몰라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치료 보십시오. 이 약이 산소인 룡골 우리 이런 그 신경 안정제에다가 신경 세포 재생하는 약들이 많이 들어가.
3: 예. 그래서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선생님
0: 네,
3: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기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얼핏 보건대는 늙으면 다 기혈 부족이 오겠지 하지만 사람마다 이건 차이점이 많습니다. 또 늙는다는 이

0: 용어 자체가 바로 기혈부족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기와 혈은 제일 좋은 약이라고 우리 맹이들도 말합니다.
1: 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저도 건립복 쓰고 있습니다. 중풍이 와서 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 지금은 이 정도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다 쓰지 못했어요. 지팽이 짚고도 다 걸지 못했는데 이거 쓴다면 지금 지팽이 짚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 네.
2: 선생님한테 효과 좋으니까 더 싸서 쓰자고 그랬나.
0: 예, 우리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기와 혈이 부족하다 할 때는 항상 춥습니다. 추위를 잘 탑니다. 예. 그리고 정신 상태가 자꾸 우울에 들어갑니다. 기쁘지 않다 말입니다. 이 왜 그런가 기혈부족입니다. 우리 젊어서는 정말 말똥대 구부러 가도 웃겨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와 혈이 부족하면서 늙음하게 들어서면은 크게 얼굴에 웃음기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 네. 역시 기혈부족이 일종입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땀이 납니다.
1: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3: 이 건립보신화는 우리 남편 오랫동안 반년 넘게 썼는데 이거 쓰기 전에는 경색이 와가지고 이 걸음도 평형 못 잡고 기용력이 지내었고 혈압도 온정해내고 잠도 못 자고 거기다 전혈성 비대에 썼네 이런 대학을 만들 것이 있어서 썼는데 효과를 용달 봤단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동상을 돼가지고 정말 얻어놓은 이 약밖에 없다며 이랬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할 때도 많이 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우대할 때 있습니다.
3: 예.
0: 눈이 쓰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도원님 말씀해서.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예,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꾸 손발이 저립니다. 특히 발끝, 손끝, 머리. 예, 머리도 인체 말단입니다. 이런 말단에 와서 기와 혈이 공급이 못 되기 때문에 저리고, 시리고, 마목이 오고. 심하면 마목이 옵니다. 마목이라는 게 졸이다가 나무떼기처럼 꿋꿋해지는 걸 마목이라고 합니다. 이 마목이 오는 원인 이겁니다. 기와 혈이 부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얼굴 난 어제 늙어서 그렇습니다. 이런데 우리 백세 시대에 들어서서 이런 기와 혈이 부족을 치료하는 데는 그리 바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조심해줘야 될 게 뭔가 기와 혈을 보충한다 할 때는 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허혈 것은 안 생기게끔 만든 약이가 건립보신화입니다. 뭐 이름 그대로 딱 뇌만 건강해지는 약이 아닙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제일 먼저 기와 혈이 보충이 되고 기와 혈이 통해야 됩니다. 기와 혈이 통하자면 경락이 소통돼야 되고 음양평형을 잡아주면서 기와 혈을 보충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 약도 썼고 어떤 약도 썼는데 효과를 못 봤다. 무슨 원인인가? 이름은 좋고 그 약은 맞지만 그 약이 질량이 그만큼 보존돼야 됩니다. 다 지금 재배한 약이 돼서 그래서 산동 뚱어 어조제약 공장에서 만든 건립보신화를 지금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골암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요즘 제가 우리 연기관 고복에게 들어간 약재들에 대해서 자상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겨고람이란 약재가 어떤 약재이며 또 어째서 우리 면역력도 높일 수 있고 혈지도 낮출 수 있고 침주 지도하는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백혈구를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사실 구기자가 너무 흔한 약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약을 진귀한 약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기자는 아주 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구기자에 있는 이 다당류 가운데서도 우리 그 무탕춘이라든가 이런 단 성분을 구기자를 먹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좀 달짝지근한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독특한 효능이 있습니다. 구기자가의 구기자. 그런데 너무 많이 흔하고 이러니까 우리 귀한 약재로 여기지 않지만 중요하게는 구기자에 있는 이런 다당류라든가 그 다음에 혈지를 낮추는 이런 성분이라든가 특히 혈지 중에서도 감뇨삼지와 당구춘을 낮추는 데서 좀 독특한 작용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기자라면 우리 그냥 씹어먹고 물에다 퍼해먹고 달래먹고 이래서는 흡수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좋은 약재인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그 먹는 방법상에서 그냥 원시적으로 그대로 먹어서는 흡수률이 아주 얕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구기자가 혈지도 낮추고 면역력도 높이고 아미노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당류가 있어서 우리 몸에 확실히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성분을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지금 고복에서 듣고 있습니다. 네, 나는 지금 코로나는 여기 나서 감기에 자꾸 걸리고 그러니까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자꾸 무섭게 틀리지 그래서 방광염은 저거 제 하마사가도 걸리지 이래라 못해 계속 방광염이어서 이것이 이빨이 싹 자꾸 입술이 마른 이것 이빨이 마르면 자꾸 혈안 가서 구미선이 이렇게 무슨 심장이 나쁘지, 간이 나쁘지, 검사에 혈기를 나쁘다, 이렇게 병이 많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갈 때는 좀 나서가 도우를 하다도 또 재발하고, 재발하면 그렇지. 그래, 영지가 고백을 새겼었는데, 지금 이런 데서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러라든지, 왜 안 나왔는지, 혈기를 검사에 놔줬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 나는 이 좋았냐고 좀, 예.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이 활동이 못돼서 12각을 대가를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12각 사도 12각 드리고 이래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합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이?
0: 네, 맞습니다. 네,
2: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감구복액은 이래서 오색용지가 들어가서 영지입감구복액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기자의 기자가 들어가면서 연기입감구복액이라고 부릅니다. 오색용지가 천연용지로 되는 용지가 들어갔고 그 외에도 겨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약재에서 제일 중요한

0: 주요한 특징은 주요 성분을 진액으로 만들어서 추출했다 이겁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영지기과 구보개구 어쩌면 저는 이 야드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교구 이발 쓰고 항상 그저 누워고 불가난 후에 뱅고로 뭐지 머리가 흐릿하고 나고 맑은 날씨 보지 못하고 밤잠도 하더구나 자지 못하고 이 손발이 시리고 그러고 형태 없는 변을 자꾸만 보고 하니까 밤잠 좀 밤이나 낮이나 어둠기 소변이 계속 이 실시 없이 봤습니다. 그랬던 사이에 이 영지이가 구멍에 쓰고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머리가 흐릿하고 나던 게 맑아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됐고 밤잠 잘 나오고 있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 활동이 솔직히 12각 싸면 12각 주는 것 같은데.
1: 네.
3: 맞습니다. 12각에 12각 드립니다. 예.
2: 예.
3: 예. 참가하십시오.
2: 네.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3: 예. 네. 그 중에서 우리 이 구기자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구기자의 특징 보면은 여수 동면입니다. 약으로도 쓸 수 있고 식용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면서 약용 작용이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우리 보통 구기자를 뭐 닭곰을 한다거나 이 무슨 약밥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예. 그냥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부작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구기자의 이런 빨간 색깔이라든가 구기자에 있는 아미노산이라든가 구기자에만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특히 진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몸이 자꾸 늙어가면서 말라가는 게 문제죠. 이래서 저희들 이 연기 입간구 보객은 정적으로 보면은 그 효능에다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콘파체를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우리 몸이 허한 것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인량시 기가 허하고 우리 몸이 응이 허할 때 응이 허하다는 것은 몸에 허혈이 있으면서 진액이 마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기실 따지고 보면 큰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는 늙어서 그렇겠지 내 본래 이렇게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발뒤축이 다 떼개지고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 동시에 우리 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혈액이 걸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치인량쉬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몸의 기도 약하고 특히 우리 몸이 말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늙으면 모두 기혈부족이 있다. 확실히 그건 사실입니다. 기혈부족이 다 온다. 그런데 이런 기혈부족은 치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늙지도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벌써 40대 50대 들어서서부터 맥이 똑 떨어지고 기가 너무나도 허약해서는 맥을 짚어보면 맥이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병 특히 만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은 허복순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보다 당신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꽃은 많지만 그 어떤 꽃도 지금 내 곁에 있는 당신보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신 노래는 허영도 작사 작곡의 소꿉친구입니다. 덥시 맑았던 그 시절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곡인데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은 순수한 우정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전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진숙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내 고향 강강술래입니다. 둥근다리 아래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부르던 그 소리. 고향 마을의 층겨운 강강술래가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강호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광산박 작사 김범호 작곡의 고향가사입니다. 고향가사하고 손 내미는 이 노래는 어머니의 구수한 손맛과 아버지의 구분 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준비한 가요는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어화동동 동의가정입니다. 사랑 넘치는 가정의 화목한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경쾌한 가락과 웃음꽃이 절로 피어나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행복으로 문드릴 겁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문춘선 작사 남유령 작곡의 이름은 꽃을 준비했습니다. 길가에 소형이 피었다 지는 이름은 꽃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따뜻한 헌사입니다. 기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의 정다한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떠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일상의 틀어진 마음을 깨워주는 것이 바로 여행가입니다.

행입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을 벗어나 낯선 풍경을 마주하며 우리는 작은 세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행 속에서 만나는 자연의 풍경, 새로운 사람들, 그곳의 문화는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고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며 평소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삶의 소중함도 느끼게 됩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여유를 선사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며 더 밝은 마음으로 일상에 돌아가게 하겠죠.

네, 오늘은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행가에 대해서는 하북성이 자리 잡은 매력적인 도시 진황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진황도는 남쪽으로 바래를 마주하고 북쪽은 연산맥, 동쪽은 연영성과 맞닿고 서쪽으로는 북경, 천진과 인접한 곳입니다. 화북과 동북 두 대 경제구역이 만나는 교차점이자 환바래 경제권 핵심 거점,

수도 경제권의 중요한 도시로 자리잡고 있죠. 웅장한 만리장성이 바다와 만나는 독특한 풍경, 오랜 역사가 깃든 고성, 사계절 아름다운 해변까지 한 도시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진왕도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왕도 여행의 시작은 단연 산해관 예성입니다. 이곳에는 명나라 시대부터 천하 제일관이라 불리는 화살루가 자리잡고 있는데요. 높이 13.7m에 달하는 화살루는 독특한 전통 지붕 양식이 인상적이고 정변루, 옹성 시설과 함께 장성 수천 년의 역사 유물을 전시한 장성 박물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루가 우로 올라가면 산해관 고성 전경은 물론 각 산 장성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 과거 화북과 동북을 잇는 두 경제 사이 최중요 군사 요충지로서의 웅장한 기세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진 뒤 산해관에서 펼쳐지는 야간 빛 그림쇼 관 산해는 꼭 놓치지 마셔야 하는 볼거리입니다. 실제 성벽 풍경과 최신 디지털 영상 기술을 결합해 만리장성 천년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공연으로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몽환적이고 장엄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네, 산후관 고갱을 마치고 남쪽으로 4km 떨어진 발해 기슭에는 로룡도 풍경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명나라 만리장성 동쪽 끝이 바다와 만나는 유일한 장소로 장성이 바닷물 속으로 뻗은 모습이 마치 룡머리가 파도 속에 잠긴 듯하다 하여 로룡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풍경구 전체는 리폐석상, 석성, 징해로, 남해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리폐석상은 명나라 계진 장군 척계광이 지세의 높고 험준한 지형을 활용해 축조한 건축물로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로룡도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는 단연 징해로입니다. 건륭 황제가 직접 붓으로 쓴 징해루 편액이 걸려있는 이 누각에 오르면 발해의 푸른 물결과 만리장성에 오르진 광활한 풍경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상유람선을 타고 바다 위에서 장성을 바라보거나 해변 모래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해 볼 수도 있고 병사들이 성곽을 준수하는 전통 퍼포먼스 공연도 상시 관람 가능하니 다채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룡도를 떠나 산후관 북쪽 3km 지점에는 각산 풍경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산은 만리장성이 넘는 첫 번째 산으로 만리장성 제1산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곳인데 우뚝 솟은 산줄기가 끊임없이 기복지며 산후관을 감싸는 천연 방어벽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산에서는 관성과 발해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뒷산으로 가면 겹겹이 펼쳐진 산봉우리와 북극기림으로 불리는 연세호의 잔잔한 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각선에는 꼭 봐야 하는 사계절 신기한 명경 네 가지가 있는데 설현복일, 산사오정, 각산운해, 서현불광입니다. 특히 설현복일은 산 정상 커다란 돌이 연꽃 형태를 닮아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금빛 햇살이 돌에 비춰 장관을 이루니 여유가 된다면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촬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연과 장성의 풍경을 만났다면 이제 진왕도만의 깊은 인문 역사를 체험할 차례입니다. 산후관 지역에는 관동넘기 테마공원, 관동넘기문화체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험원 총면적은 3,500평방미터로 역사 배경 전시구역, 인문 전시구역, 상호체험구역, 문화오락구역, 특색식품 기념관, 기념품 판매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산후관 현지 특유의 풍토와 따뜻한 인정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북성 진앙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진앙도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요즘 전국적으로 인기가 폭발적인 해변 관광지 왕홍 도시기도 한 아나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아마 틱톡에서 많이 봤을 도시이기도 한데요. 진앙도 아나야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깨끗한 바다를 자랑하는 진앙도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푸른 바닷물과 하얀 모래 해변이 어우러져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며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나야는 난온대 반습윤 대륙성 계절풍 기후에 속하지만 발해와 바로 인접해 뚜렷한 해양성 기후 특징을 보입니다. 겨울에 혹한이 없고 여름에 무더위가 적어 연평균 기온은 약 10.3 섭씨도, 한여름 평균 기온도 겨우 23 섭씨도밖에 되지 않아 1년 내내 관광객들이 찾는 최적의 휴식지입니다. 이곳은 잔잔한 파도와 넓은 해변으로 유명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싱그러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주변에는 푸른 나무와 꽃들이 어우러져 자연의 정취가 가득하고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봄에는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온몸을 감싸고 여름은 피서휴가 최적지로 푸른 하늘, 금빛 모래 사장, 맑은 바닷물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거나 바닷물에서 물놀이를 하며 각종 수상 리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하늘이 높고 공기가 맑으며 시원한 해풍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곳곳에 단풍이 물들어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합니다. 제철 신선한 해산물도 풍부해 미식 여행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다소 낮지만 눈이 내리면 온 동네가 동화마을로 변하는 독특한 겨울 풍경

아나야의 대표 인생샷 명소는 단연 고립 도서관입니다. 2015년 완공된 이 도서관은 극단적인 미니멀리즘 건축 양식이 특징으로 화려한 장식 없이 단순한 네모 형태의 무채색 콘크리트 건물이 광활한 모래사장 위에 조용히 서 있어 끝없는 바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깊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진앙도 아나야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져 휴식을 취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맛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앙도 대표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꽃게입니다. 매년 4월 하순이 꽃게 맛이 최고로 좋은 시기인데 몸통이 크고 납작하며 연청색 껍질과 커다란 집게발이 특징입니다. 네, 쪄서 먹으면 게 특유의 향기가 진동하고 살은 백옥처럼 하얗고 즙이 풍부하며 은은한 바닷물 짠맛이 어우러집니다. 부드러운 게 내장을 한입 베어물면 행복한 맛이 가득 퍼집니다. 다음은 갯가재, 우리가 흔히 부르는 피피새우입니다. 4월이 살이 통통한 제철로 암컷은 알이 가득 차있죠. 몸은 가늘고 길며 껍질이 단단하지만 속살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찜 요리로 본인의 맛을 살려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먹을 때는 머리와 꼬리를 떼고 껍질 가장자리를 가위로 자르면 손쉽게 살을 발라 먹을 수 있습니다.

해산물 외에 현지 전통 음식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바로 사거리 만두인데 1958년 산후관 고성 사거리에서 처음 문을 열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대표 간식으로 좋은 밀가루와 당일 준비한 신선한 돼지고기 소를 사용하고 밀가루 발효 시간과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게 맛의 비결입니다. 갓 쪄낸 만두는 껍질이 부드럽고 미량이 진하며 고기 소에 국물이 가득하지만 느끼함이 전혀 없습니다. 진왕도에 갔다면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음식은 아침 식사로 최적인 들깨장떡입니다. 간단한 밀가루와 들깨장을 주재료로 만드는 현지 서민 음식인데 새벽거리 가게에서 퍼지는 고소한 향기가 매력적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발효한 뒤 산초가루와 소금을 뿌리고 두툼한 들깨장을 발라 말아 납작하게 눌러 참깨를 묻힌 뒤 팬과 오븐으로 구워냅니다. 완성된 떡은 황금빛 표면에 고소한 들깨향이 가득하고 겉은 바삭 속은 폭신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맛의 층위가 선명하게 어우러지며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고 국물 양탕과 곁들여 아침 식사로 즐기면 더욱 별미입니다.

네, 오늘은 장성과 바다가 만나는 특별한 도시 진왕도의 역사 명소, 아름다운 해변, 현지 미식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천년 장성의 웅장함과 사계절 변하는 해안 풍경, 따뜻한 현지 음식과 인문 이야기가 어우러진 진왕도로 언제든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휴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채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줘야 합니다. 짧은 휴식을 통해 쌓인 피로를 풀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평소에 느끼지 못한 소소한 행복도 발견하게 됩니다. 알찬 휴식은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키며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여행을 떠나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여행지를 찾아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견뎌내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최순희 작사, 박성철 작곡의 김경숙 가수가 부른 소나무를 전해드립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함의 소중함을 노래한 가요, 윤금남 작사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외롭지 않아요를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오늘의 습관이 뭐요? 오늘을 만들고 또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곤 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겨가면서 삶의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클럽. 네, 저는 여러분의 생활의 작은 속 발견과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서태문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안 정리나 식품 보관에 대해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것 같나요? 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생활 속의 지혜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역사인물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주부 여러분, 주방 한쪽에 몇 년째 자리를 잡고 있는 설탕 봉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포장을 뜯지 않고 또 오래됐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면 왠지 버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네, 하지만은 의외로 설탕은요, 대부분의 식품과 달리 제대로 보고만 했다면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식품이랍니다. 네, 지금부터 설탕 유통기한의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설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요, 수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철기운이나 곰팡이는요, 살아가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설탕은 수분 함량이 매우 낮고 오히려 더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도 대부분의 미생물은요, 설탕 속에서 증식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균이 살기에는요, 너무 척박한 환경의 셈이라 할까요? 네, 세계 여러 식품기관에서도 설탕은요, 적절하게 보관할 경우 장기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왜 유통기한이 전혀 적혀 있을까요? 유통기한에 적혀 있을까요, 이거? 마트에서 판매하는 설탕을 보게 되면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설탕 자체가 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품질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권장기간의 의미를 말합니다. 네, 권장기간의 의미는 아주 또 많기도 많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습기를 먹어서 단단하게 굳거나 주변 음식 냄새를 흡수하고 또 보관 상태에 따라서 색이 약간 변할 수도 있죠. 하지만요, 이런 변화는요, 대부분 맛과 사용의 편의성의 문제일 뿐 설탕 자체가 부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요, 굳은 설탕 버려야 할까요? 네,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설탕이 딱딱하게 굳은 것은요, 대부분 수분의 영향 때문이라고 봐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식빵 한 조각을 잠시 넣어두거나 귤 껍질이나 사과 조각을 잠시 함께 넣어두어도 되고요. 숟가락이나 또 밀대로 가볍게 부수면 좋습니다. 단, 이 과일이나 식빵을 오래 넣어두다 보게 되면 오히려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만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없다고 해서 어떤 상태든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이 들어가 녹아버린 경우, 곰팡이가 생긴 경우, 벌레가 들어간 경우,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 다른 이물질에 오염이 된 경우라면 폐기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요, 설탕 자체보다 보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흥미롭게도 설탕처럼 꿀 역시 오래도록 사지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애굽 무덤에서 발견된 수천 년 된 꿀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설탕과 꿀 모두 수분이 적고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어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죠. 네, 평소에는 건강을 위해서 줄여야 할 식품으로만 알려져 있는 설탕이었는데요. 하지만 식품 보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연이 만든 뛰어난 저장성을 가진 재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과자를 만들 때 또 제빵, 물론 잼이나 과일, 청처럼 오래 보관하는 음식에도 설탕이 널리 사용이 되곤 하죠. 무조건 나쁜 식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적절한 양을 올바르게 사용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주부 여러분, 요즘 택배를 안 받아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최근 택배 상자를 뜯고 나게 되면은요, 바로 버리는 게 좋다는 주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택배 상자를 계속 쌓아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네, 겉보기에는 택배 상자가 해로워 보이기는 보지는 않지만요, 후각이 예민한 분이라면 상자에 사는 특유의 냄새 혹은 자극적인 냄새를 쉽게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냄새의 정체는 바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사실 이런 화합물을 배출하는 물질은 우리 주변에 매우 다양하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식물조차도 화합물을 배출하거든요. 다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화합물 농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무해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택배 상자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다릅니다. 이는 인체에 해로운 벤젠, 톨루엔 그리고 자일렌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두 개의 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양의 상자를 오래도록 집안에 쌓아두면 화합물이 꾸준히 방출되어 실내에 축적이 되는데요. 그 총량은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또한 곰팡이가 핀 상자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고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긴 상자는 다양한 유해 성분을 포함한 화합물질을 발생시키곤 합니다. 이를 흡혈극육, 네, 이를 코로 들이실 때 호흡기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부 화합물의 최종 목적지는 폐가 아닙니다. 이런 물질들은 세포에 흡수되어 혈류를 통해서 퍼질 수가 있으며 다양한 장기와 심지어 신경계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에게 두 달 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을 거치며 세균, 병독균, 심지어 해충의 알까지 집안으로 유입시키곤 합니다.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요, 택배를 개봉한 후 제대로 손을 씻지 않고 눈을 비비거나 또 음식을 섭취해 세균 및 병독균에 감염된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택배 상자의 표면에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그리고 살모넬라균 등의 세균과 수두대상포진병독, 곰팡이 등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택배 상자를 실내 오래 방치하다 보기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실내 환경이 병원체의 번식과 부화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새로운 감염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배 상자는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바퀴벌레죠. 네, 바퀴벌레가 알을 낳을 때는요, 한 개씩 낳지 않고 수십 개의 알이 들어있는 단단한 알집 형태로 낳게 되는데요. 이 알들을 제때 처리하지 않게 되면은요,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 대균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부화한 바퀴벌레는요, 종이 상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상자는 그들에게 딱 맞는 서식처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이 바퀴벌레는요, 빛을 두려워해서 어둡고 숨을 수 있는 틈새를 좋아하며 상자의 섬유소는 그들에게 최고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택배 상자는요, 화재 위험도 동반하기도 하죠. 택배 상자와 비닐봉지 등 포장 재료를 집안이나 복도에 방치하는 것은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 대피 통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잡동산에 불이 붙는다면은요, 비록 처음에는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뭐 재료가 쌓여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배를 받은 후 가능하다면요, 실외에서 개봉을 하고 실내로 들여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개봉할 경우 현관에서 바로 처리하고 소파, 식탁, 침대 등에 두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셔야 합니다. 이 택배를 뜯은 후에는요, 반드시 손을 씻어주시고요, 부득이하게 택배 상자를 실내에 보관해야 할 경우라면은요, 자주 환기시켜주는 것이, 네, 공기 유통이죠, 환기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고기는요 고단백 저지방이라 돼지고기보다 더 영양가가 있고 더 건강에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최근 뭐 인터넷에서는요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더 좋고 건강하다는 설이 또한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너무 기름지고 또 칼로리가 높고 살이 찌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이런 견해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요 어느 것이 더 건강한지 가릴 수가 없지요. 둘 다 붉은 고기에 속하며 각자 영양상의 좋은 점이 있으므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대부분의 소고기는요 정말 우리가 먹는 지방, 설, 아이언맨의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돼지고기는요 일부 비타민 B군 함량이 전반적으로 더 높으며 살코기 부위의 단백질 함량도 매우 뛰어납니다. 사실 어떤 고기를 먹게 되면은요 더 건강한가 하는 것은요 선택한 부위 그리고 또 조리 및 가공 방법이라든가 먹혀드린 음식 등등에 의해서 좌우가 되므로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진 소고기 부위보다는요 살코기 돼지고기가 더 건강할 수도 있고 이 가공된 고기 그렇죠 소고기 제품보다 신선한 돼지고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주부님들 명심해 주시고요.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창근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섭이라는 아름다운 명성을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코너에서는요,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일전쟁 시기 한 명의 여성 혁명가 김백문 동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백문 동지는 조선족으로서 본명은 김정순입니다. 1918년 8월 왕정은 하마탕 대방자촌 지금의 대흥구진 홍일촌의 혁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오빠의 영향으로 항일의식을 키워나가는데요, 1930년 겨우 12살을 나이에 당시 항일 아동단에 참가했고 1932년에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12살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학생, 그렇죠, 이 나이에 이미 항일 투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네, 1933년 김맹문 동지는요, 대홍위자 항일유격구 공산단위원회에 배치돼서 청년들을 조직하여 군수물자를 운송을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1935년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에 참가해서 본격적인 항일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일연군 제3군 피복공장, 제6군 피복공장, 북만성의비서처,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 주의부 등 여러 부서를 거치며 후방근무와 군수물자 운송을 담당을 했습니다. 1936년 김백문 동지는 마침내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7월 항일연군의 장령이었던 리조린 동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41년 12월, 그리는 리조린 동지를 따라서 구소련으로 이동을 해서 학습과 훈련을 받았고, 이후 동북항일연군 교도요단에 편입되어 항일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는 험난한 국외훈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항일

전쟁 승리 후에 김백문 동지는 부간성 선구당의 부서기직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광동성 문화위원회 판공실 주임, 국가민용항공총국 과학기술연구소 부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으며 세종국건설의 정력을 몰부었습니다. 2005년 김백문 동지는 북경에서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유언에 따라서 그의 일부 유고로는요, 고향인 왕청현 혁명열사릉원의 안장이 됐습니다. 한평생을 조국과 혁명에 바치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바로 자신이 태어난 연변 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설탕의 유통기한부터 시작을 해서 택배 상자의 위험성, 돼지고기, 소고기의 영양, 그 과학적 차이 등 다양한 생활 속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변의 자랑스러운 한길혁명가 김백문 동지의 순관상에도 함께 알아봤고요. 네, 일상의 작은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역사를 기억하는 마음이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일상의 작지만 소중한 발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배움터가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보가 추천한 최근에 출판된 책 몇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장편 소설 장명입니다. 장명은 이 소설 주인공의 이름이자 인간이 어떻게 더 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색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류량정의 말에 따르면 이 더욱 긴 생명은 우리 문화 속에서 이미 선조들에 의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사람의 짧은 인생은 선조와 자손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은 이로하여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위고도 등장합니다. 그녀의 영험한 눈은 과거 사람들이 정체를 드러내게 하고 이야기가 립체감이 있게 합니다. 위고와 장명은 각기 무당과 의사로서 함께 가족의 역사를 찾는 길에 나섭니다. 잊혀진 죽음과 삶에 대한 그런 가족의 기억들은 마치 커다란 나무에 잘린 가지에서 갑자기 돋아난 새순처럼 어느 순간 되살아납니다. 이는 한 작가가 이순의 나이에 자신의 생명과 대지에 흩어져 있는 생명들에 대한 추적이며 명상이 있던 세계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배달기사라는 책입니다. 최근 연간 택배, 온라인 콜택시, 청소부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의 종사자들이 잇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독자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고락을 요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왕만은 산동승 출신의 여성 배달기사로서 그는 필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 배달일의 업무 경력, 땀과 수확, 슬픔과 기쁨을 기록했으며 고향의 세태와 인정이 그녀에게 가져다준 위로와 당혹감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자의 문필은 소박하고 생동하며 훌륭한 이야기하는 능력과 적절한 소재 선택 감각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비호구 작품으로 하여금 탄탄하고 생생한 질감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 인문학적 두께를 지니게 합니다. 다음은 빛이 있어야 한다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자면 일정한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가 손감로가 말한 것처럼 이는 매우 진지한 책입니다. 내 고통이 이토록 깊을 줄은 나도 몰랐다. 이 책의 저자

양홍은 연구자인 동시에 한덤마로서 3년에 걸쳐 여러 도시의 수십 개 가정을 다니며 현장을 탐방했습니다. 한 생명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긋난 사랑이 아이들에게 가져다준 깊은 상처를 보게 됩니다. 저자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준 억압이 얼마나 많은지,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낼 수 없는지, 나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캐묻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책은 아이와 어른의 이중 시각으로 관찰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학적 표달로 사색의 힘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으로 청소년 교양 문제를 마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집필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라위장이 쓴 이 중단편 소설집 세상 속의 세 가지 사람에는 다섯 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은밀한 감정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편의 이야기는 각기 남자, 여자, 장모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깊이 있게 파고들고 평생을 다투며 지내는 한 부부의 남모를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소문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부부의 곤경을 보여주며 원생태강 구비지대에서 은가하고 있는 한 남녀의 은밀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누워서 걷던 대학 입시 장군이 결혼한 후 서서 걷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남의 집 침실에 뛰어들어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저명한 작가 범원이 쓴 장편 소설 청문제는 운남 고원의 100년 교통발전사를 배경으로 운남 민민들의 교통 상황을 개변하려는 역사적 풍문과 이를 위해 기울인 지나간 노력을 보여줍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자들이 한 대 기차로 우리나라 대문을 여는 것을 시점으로 운남 민민들이 수치심을 발판으로 삼고 자강 분발하며 독립적으로 국내 첫 민영철도를 건설하고 21세기에 이르러 고속철도가 운남 고원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누비는 모습, 나아가 새 시대 1대1로 국가적 전략 배치에 따라 남아시아와 동남아를 잇는 국제 대통로를 개척하는 운남 민민들이 국경 넘어까지 철도를 연장하는 장면, 고원 후의 철도는 바로 구름 속으로 사면팔방으로 아름다운 미래로 통하는 하늘 사다리였습니다. 작품의 구조는 웅장하고 풍부하며 입체적인 층차를 지닙니다. 작품은 100년에 걸친 철도 건설사를 다룰 뿐만 아니라 오 씨와 진 씨 두 가문의 흥망성쇠 백년사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운남의 다채로운 지방문화와 풍물 사이이자 장엄한 변방 지역의 홍색 혁명 사이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개 부분이 잘 어우러지며 여러 가지 음색의 교양시를 이루어냅니다.

미국의 소설가 켄 키즈의 장편 소설 벚구기 동지우로 날아간 새는 한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주인공 맥머피가 곰팡이로 상징되는 무시무시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느 날 한 정신병동에 활기차고 떠들썩한 가짜 환자 맥머피가 등장합니다. 맥머피는 노동행을 선고받고 자금농장에서 일하다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말썽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위탁됩니다. 귀머거리 겸 벙어리 행세를 하는 1인칭 서술자 브론든, 소심하고 여린 말더듬이 빌리 비빗, 병동의 실세 역할을 하다가 맥머피와 허세를 겨루는 하딩, 그리고 병동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권위와 체제의 상징인 레치드, 간호장 등이 맥머피를 맞아들입니다. 맥머피는 간호장을 중심으로 한 병원 의료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맥머피는 정신병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간호장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는 특히 간호장이 환자들을 교묘하게 학대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더욱 치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알고 격분해합니다. 물론 하딩을 비롯한 대부분의 환자들도 간호장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하지만 감히 저항하지는 못합니다. 저항했다가는 전기 충격이나 뇌 전두엽 절제 수술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자들은 병동의 규칙에 순응한 채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간혹 뇌검사를 받으러 간 환자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병동에서 나갈 때만 해도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는데 몇 조 뒤 주먹다짐이라도 한뜻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돌아올 때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얌전한 사람이 돼 있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한두 달 뒤에 퇴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행복한 꿈에 젖어 몽유병 환자 같은 얼굴을 하고 돌아다닌다. 병원에서는 이를 성공 사례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런 사람은 콤바인을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로봇에 불과하다. 그 같은 로봇가 될 바에는 차라리 실패작이 되는 게 낫다. 맥머피는 그런 환자들에게 독립심과 활기를 불어넣어주려고 애씁니다. 환자들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 바다낚시를 다녀오거나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맥머피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변해갑니다. 이 책 제목에서 언급된 뻐꾸기 동지는 정신병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의 불청객인 맥머피는 뻐꾸기를 의미합니다. 그는 같은 동지로 날아든 또 다른 뻐꾸기 브롬든에게 저항의지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심어줍니다. 자유의 땅을 향해 달려가는 브롬든의 모습은 거대한 구조에 의해 희생된 개인들에게 바치는 진혼곡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한 줄기 희망인 셈입니다.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두고 억압된 자유와 강요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1960년대 혁명적 변화를 이겨낸 작품이라고 극찬한 까닭입니다. 이 작품은 또 인물 묘사가 생동한데 저항정신이 가득한 맥머피부터 소심하고 나약한 빌리, 그리고 침묵 속에 강인한 인디안 추장까지 등장 인물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발표된 1962년은 미국에서 보수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반문화 운동이라 할 수 있는 히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성세대의 권위와 가치관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사회통념, 관습, 도덕, 제도를 부정한 채 순수한 형태의 자유, 인간성 회복, 자연애려의 귀해 등을 외치며 새로운 문화체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이 책의 성공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상업적으로나 문학평론계 모두에게 대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의료적 판매량이 천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6월 금음날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율입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단 관리, 적정 혈압 유지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신장 보호를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고 제2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종아리에 나타나는 각종 증상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장은 체내의 염분과 수분을 조절하고 몸에서 나오는 각종 로폐물과 독성 물질을 걸러냅니다. 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린 등의 전해질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최적으로 조절합니다. 또한 비타민 D를 활성화해 뼈 건강을 돕고 몸에 있는 적혈구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가족력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심장병 등이 있으면 신장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소염제 또는 항염증제와 같은 특정 약물 장기 복용 및 다발성 골수종과 같은 자가 면역질환, 신장결석, 만성 요로 감염증이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에 걸릴 위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와

전압 또는 신장질환 가족력 같은 수정할 수 없는 특정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관리 등의 생활 방식 변화는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국 건강의료 매체 웹MD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혈압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증상이 없으니 모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신장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계속 혈압을 검사해야 하며 적절한 약을 먹고 의사와 상의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 중에 진단을 늦게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졌다면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야 합니다. 혈당을 조절해야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은 의사나 약사의 권고에 따라 복용하거나 보장지에 적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장기간 복용 시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예컨대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 리튬,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약에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식사와 운동이 심장과 체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신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과 냄새를 자주 먹고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소금 섭취량을 하루에 5, 6g으로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식사법입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2, 3회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신장에 좋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하게 마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소변 색깔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연한 노란색이나 투명색이면 괜찮습니다. 만약 진한 노란색이라면 물을 더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술은 신장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성은 하루에 한 잔, 남성은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가 반드시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폭음은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흡연이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장기,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관리를 위해 약을 복용한다면 흡연이 그 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흡연, 간접 흡연 모두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최우선 건강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금연은 몸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 신장질환,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신장질환의 발병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라면 소변 단백질이나 소변 알부민 요증 검사를 6개월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잘 마셔야 합니다. 물은 신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음료입니다. 몸속 세포들은 독소를 혈류로 운반하기 위해 물을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신장이 물을 사용해 이러한 독소를 걸러내고 그것들을 몸 밖으로 운반하는 소변을 만듭니다.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써 신장의 이러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영양소가 풍부해 신장 건강을 돕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참치, 고등어, 멸치 등 생선은 신장 건강 유지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신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의 보물창고입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은 혈중 지방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약간 낮춥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위험 인자로 혈압을 낮추는 자연적 방법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감자와 비슷하지만 섬유질이 훨씬 많아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일이 덜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속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이 많아 만성 심부전증 환자나 투석을 바꾸는 사람들은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시금치나 케일, 근대 같은 짙은 녹색 입냄새에는 각종 비타민, 섬유질,

당일날이 풍부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사 역시 칼륨 함량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이나 투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펙틴으로 불리는 중요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펙틴은 고혈당이나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신장 손상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는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속 세포의 손상을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것을 먹고 싶을 때 설탕이 가득한 식품 대신 베리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제2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종아리 건강은 단순히 다리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 운동능력, 균형감각, 로화 예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종아리가 아프면 보통 근육경직이나 경련이라 생각하고 손으로 주무르거나 파스 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실제 대부분 통증이 이렇게 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아리 통증은 혈관과 주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혈전뿐만 아니라 당뇨병, 신경손상 등도 통증을 유발합니다. 미국 건강의료 매체 메디컬 뉴스 투데이 등의 자료를 토대로 종아리 통증이 다양한 원인과 대처법, 평소 종아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통증 원인으로 우선 근육 경련을 들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심각한 통증과 불편을 유발합니다. 탈수, 땀으로 전해질 손실, 스트레칭 부족, 장기간 신체 활동, 약한 근육 등이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근육 긴장입니다. 종아리 근육 섬유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찢어질 때 발생합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종아리 근육 부위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과 압통이 느껴집니다.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동맥 파행도 통증을 유발합니다. 걷는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 피가 하반신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대개 몇 분 정도 걸으면 쉴 때 불편함은 없지만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아리 통증이 있으면 의료진은 대개 근육 상태를 알기 위해 간단하게 신체 검사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근골격체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로 동맥 파행, 아킬레스 건염, 심부정맥 혈전증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아프면 휴식, 랭찜질, 압박 등 방법을 써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부정맥 혈전증이 의심되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고열, 차갑게 부어오른 종아리, 다리에 갑작스런 붓기 등이 있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걸을 때 통증, 사라지지 않은 부종, 고통스런 정맥류, 자가치료에도 개선되지 않은 증상이 있어도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종아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걷기가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는 종아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합니다. 발 뒤꿈치 들기를 15회에서 20회 3세트 하거나 계단 오르기, 관절에 문제가 없는 경우 줄넘기가 종아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언제라도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아껴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습니다.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윤홍매 작사 윤강철 작곡의 부모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그리운 곳 바로 고향입니다. 귀향길, 익숙한 고향의 길, 정겨운 마을 풍경,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이 멜로디 속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고향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이어서 박춘선 작사, 렴승학 작곡의 귀향길 보내드립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굳은 마음을 안고 돌아가고 싶은 곳, 정든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른 들판, 맑은 시냇물,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이 가득한 고향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터전입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에 대한 소중한 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백금 작사 김여풍 작곡의 오세요 정든 고향에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따뜻한 정과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서로 아끼고 돕는 따뜻한 삶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다 함께 웃고 함께 노력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일상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전광훈 작사, 김광일 작곡의 우리 사는 세상은 보내드립니다. 석광선 한선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박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착하고 성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알려줍니다. 소소한 일상과 행복을 담은 가요. 요렇게 살면 좋지.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0: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사의 소중함, 고마움과 미안함 표현법, 부드러운 말투 쓰기, 친구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태도까지 열상의 기본적인 바른 언어 습관을 함께 배웠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심코 내뱉기 쉬운 상처 주는 말을 가려 쓰는 법을 배우고 긍정과 격려의 말로 서로 응원하며 마음도 언어도 더 배려 있게 키워보는 소중한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친구들, 우리가 성장해가는 이 시기는 마음이 무척 세심한 때라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순식간에 마음의 상처를 잊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욱 조심스럽게 가려쓰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친구 사이에 장난인 양 가볍게 던지는 비꼬는 말과 농담을 빙자한 상처 주는 말입니다. 악의 없이 가볍게 던진 한마디라도 듣는 친구는 서운하고 좌절감을 느끼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기분 상하게 하는 비꼬는 말, 흉보는 말은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단정적으로 낙인 찍는 말입니다. 잠시 한 번의 모습이나 실수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교정해버리는 말,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말은 상대방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고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잘못을 고치고 성장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판단하고 낙인 찍는 말은 꼭 피해야 합니다. 이런 상처 주는 말들은 대부분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간의 무심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좋을 수 없고 상대방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고 한 번만 더 스스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꾸준히 길러야 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버들솜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상처 주는 말 대신 우리가 꼭 써야 할 긍정과 격려의 말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친구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결과가 좋을 때뿐 아니라 설령 잘하지 못했더라도 노력한 모습 정말 멋졌어. 꾸준히 하면 분명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처럼 과정 자체를 칭찬해주는 한마디가 친구에게 큰 용기를 선물합니다. 둘째,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너는 마음이 정말 따뜻해. 이렇게 잘 배려해줘서 정말 좋아. 라는 말은 상대방의 숨은 장점을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하면 서로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주변 분위기도 밝고 화목해집니다. 셋째, 힘든 친구를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말입니다. 시험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로 속상해할 때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곁에서 응원해줄게. 라고 따뜻하게 공감하고 곁을 지켜주는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크게 위로해줍니다. 넷째,

부모를 응원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입니다. 너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 이와 같은 긍정의 말은 서로의 꿈과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부정적인 말로 서로 깎아내리기보다 격려의 말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 관계이자 바른 언어 습관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돌아올게요. 동요, 너와 나 마음밭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마음속에 따뜻한 꽃이 피는 듯한 맑고 예쁜 노래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학교와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언어 실천 약속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남과 자신을 함부로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성장 속도와 개성, 장점을 존중하고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기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릅니다. 둘째, 농담이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비꼬는 말, 흉보는 말, 상처 주는 말은 무조건 삼갑니다. 장난스러운 대화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을 꼭 지켜야 합니다. 셋째, 한 번의 실수나 잠시의 모습으로 사람 전체를 낙인 찍는 단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넷째, 매일 한 가지씩 주변 가족과 친구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는 습관을 꾸준히 드립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도 아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듣고서 돌아올게요. 동요, 꽃같이 고운 마음 키워갑니다를 감상하겠습니다.

장점을 칭찬하며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 응원하는 긍정의 말을 배워봤습니다. 말은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서로의 마음을 읽는 소중한 다리입니다. 거칠고 부정적인 말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지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토요일은 엽서장도 파란 날, 내 마음도 파란 날, 휴식하는 날. 지난주일 배운 지식 되돌아보면은 새파랗게 마음을 물들이는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매수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우리 길태종이 문제 인부에 가보게 되면, 간신히 하면서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숙청약 원장을 찾고 있어요.
0: 네.
1: 이 숙청약 원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간 중의 서일임상 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국가급 맥노중이 계승자로에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중이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심혈관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 심교통,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는데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첨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또한 친구라든가 댄디에 점적주사를 결합하는데

0: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의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작항의 기능 항진 기능 저하에 그리고 여러 가지 류형의 갑상선 염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모종 피부과 질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복성이 강한 말이죠. 습진이라든가 진단은 하기 쉽지만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소보짐이라든가 청춘 여드름 대상 포진에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피부 소양증 등등의 피부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연변에 와서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숙성영 원장님이 골관절 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말이죠 족근통 이런 일련의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숙중량 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신히 허하게 되면 어째서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나는가 얘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를 해봅시다. 우리 중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장쇠, 간은 말이죠. 혀를 보장하는 이런 기관이다. 쓴 장징에 콩팥이라 하는 것은 말이죠. 전기를 보장하는 이런 말이죠. 기관이다. 그리고 간주진 쓴주구, 간은 힘줄을 주관해주고 콩팥은 말이죠. 뼈를 주관해준다. 그리고 또 간신은 통행관시의 동원관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간신이가의 공동으로 말이죠. 작용을 잘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 인체의 말이죠. 힘줄의 뼈의 근골이가 든든해집니다. 그러나 말이죠. 이 간신이 어느 날에 말이죠. 허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혈이 부족하게 되면 말이죠. 간이가 주진하는 말이죠. 힘줄을 주관하는 이 말이죠. 기능이 약화됩니다. 근맥에 영양실조가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의학에 또 결부해서 우리 연구를 해봅시다. 연조직이가 말이죠. 탄성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저청리가 있는데 이것이 말이죠. 탄신이라든가 탄성이라든가 주청리라든가 이런 기능이 말이죠. 약화됩니다. 그리고 선징에 신정이 부족하게 되면 또 골수가 말이죠. 자라나는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생화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골격이 말이죠. 결구가 변화됩니다. 감퇴됩니다. 그리고 또 수복 능력이 있는데 수복 능력이 하강됩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우리 분석을 해보게 되면 우리 척추에 말이죠. 주간판이 있는데 이미 전에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주간판이라는 건 수액이라든가 연골반이라든가 섬유안으로 말이죠. 조성되는데 이 주간판이가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말이죠. 힘을 쓰거나 할 때게 되면 손상을 쉽게 받는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년龄 단계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에 퇴행성 개변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간신히 할 때 말이죠. 중노년들이 경감엔 말이죠. 허리라든가 말이죠. 다리라든가 맥이 떨어지는 감이 나타납니다. 쑤란이 그리고 하지가 말이죠. 마모에 마비되거나 절연하거나 말이죠. 이런 증세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에 병이 오게 되면 말이죠.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0: 이 말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예, 아랫다리 다리가 말이죠. 뻣뻣해지고 마비되고 말이죠. 절에 나고 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허리를 펴거나 굽히거나 말이죠. 다리를 말이죠. 들거나 굽히거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일하다가 허리 다쳤는데 막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해가지고 전번에 그 수건장님 봐가지고 그 중약도 먹고 침도 좀 넣고 하니까 좀 나아가지고 한번 다시 예약하자고요.
0: 예, 실은 넣으셔. 그냥 오세요.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그러니까, 박창호 선생님한테 좀 문의하려고 그랬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요즘에 지금, 뭐니까, 뭐 잘못 먹은 지 계속 설사하고, 배 아프고 해가지고, 그래.
0: 예.
3: 그러니까, 한 번 약, 뭐니까, 어쩌다 먹었는데, 시용 효과 좋아가지고, 한 번 더 가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 됐습니다. 예.
3: 네, 오전에 가면 되니까.
0: 예, 됩니다. 예, 예.
3: 네, 네. 알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요즘 들어서 어째 몸이 뻣뻣하고 자꾸 저리 나고.
0: 예.
4: 아랫다리가 맥이 없어가지고 가다도 주저앉고.
0: 예, 예.
4: 그래, 몇 번씩 쉬다가도 다시 긁고, 그러고, 특히 허리를 펴고, 그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예전 같지 않고 아주 힘듭니다.
0: 예, 예, 예.
4: 그래서 중간에 그 원장 선생님이 약을 한 서너 번 썼는데, 예.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4: 다리 아픈 것도 좀 낫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낫고, 그런데 예. 났을 때 좀, 약을 좀 더 써보려고
0: 예,
4: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근심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연계 예, 다 됐습니다. 예.
4: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하세요.
5: 예. 전번에 박윤덕 그러니까 교수님 약을 제 먹었는데 효과 좀 있습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예, 나 먹으면서 어째 여실금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0: 예.
5: 그리고 자꾸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지 늦게 자고
0: 예.
5: 잠이 부족해서 예 그래서 항상 영 피곤감을 느끼는데 약을 전번에 한 주일치를 써먹은 게 아주 효과 좋습니다.
0: 예, 예.
5: 그래서 좀 더 먹을까 해서 그런다.
0: 예, 그냥 오세요. 오전에 오세요. 예.
5: 오전에, 예. 예,
0: 박윤덕 주임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5: 네, 예. 예, 수고하세요.
1: 네, 예.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0: 예.
6: 저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예. 예.
6: 저는 예서 위가 많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연간 밀려 고상하고
0: 어떻게 아픕니까?
6: 아니 먹게 되면 배부르하고 예전에 소화도 되고 설사 나가지 어떤데 약도 먹기는 아니 먹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이 나서졌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방송도 내 많이 듣습니다. 이 방송
0: 예 감사합니다. 예, 예.
6: 많이 듣고 그리고 또 그 동의들도 좀 이래. 앉아 이야기하다도 거기 이야기 나와서 그 길대중기병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나는 실질이 연결이 아닙니다. 외진다.
0: 예, 예.
6: 그래, 예. 그런데, 내 전번에 그, 길대중기병원에 찾아가서 그 약 좋았습니다. 그 누구인가, 그 박창호 선생님의 그,
0: 예,
6: 그
0: 예.
6: 약을 내 좋아서 이제 먹은 지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 지금. 그러나 이제 안 죽으면 안 캐나야 됐지만, 예.
0: 예.
6: 좀 그 전번보다 그 이전보다 많이 그 소화력도 좋아지고 음식도 좀 당기고 이래서
0: 예.
6: 내 지금 어쩜 좀 그 이사약을 좀 부짐히 써보자고 이랬다 그래.
0: 예.
6: 예. 오늘이 좀 들어가 볼까 하고 그랬는데
0: 예.
6: 오늘이
0: 그냥 오세요.
6: 예. 아, 출근하시죠.
0: 예, 예, 당연하죠.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네, 됩니다.
6: 그 오늘 내리고 박창호 선생님 또 찾아가겠습니다.
0: 예, 예.
6: 예, 예. 예, 선생님 수고를 하십시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6: 감사합니다.
1: 예, 예.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7: 아, 예. 원래 이렇게 요즘에 들어서 더구나 이렇게 올여름에 들어서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원래 고혈압에다가 머리가 무겁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예.
0: 예.
7: 이러고 맥이 없고 예. 밥이 맛이 없고 이래서 수원자 약을 두 번지 세 번지 갖다 먹었습니다.
0: 예, 예.
7: 그래 갖다 먹은 게 예.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무겁던 게 예. 그게 좀 낫고 예.
0: 예.
7: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맥이 없고 그랬던 게 그것도 좀 낫습니다.
0: 예,
7: 그래서
0: 예.
7: 예. 오늘 가서 약을 또 한 번 더 짓자고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 예. 근심하지 예. 마세요.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저 차량가.
0: 네, 맞습니다.
8: 예, 예. 저희 전번에 잠깐 무릎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났대 아프고 예. 좀 오래 걸으면 좀 발이도 저리고 그래서 있잖까 원장 선생님께서 한번 보기는 봤는데 한번 좀 더 보자고 좀
0: 예. 예. 그냥 오세요. 지금 예. 나 보세요.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1: 예.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뭐입니까.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서 너무 소화가 되지 않고 변비가 이랬던 반에서 점약을 예, 두 번 갖다 썼는데 효과가 영 좋습니다.
0: 예, 그래요. 예.
9: 거의 하려고 또 한번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9: 예,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0: 선생님의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10: 저는 예, 80이 되는데 이렇게 다리 모질 아파서.
0: 예.
10: 게 원장 선생님 가서 예, 배우고서에 주사도 맞고.
0: 예.
10: 진통제도 맞고, 그 다음에 침도 맞고, 초약도 몇 번 썼습니다.
0: 예.
10: 땡기 많이 났습니다. 원래 조금 부서습니다, 무릎이.
0: 예.
10: 부순 건 다 내리고, 예. 예. 우선 걸른 것도 크게.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예.
2: 예, 저는 그 길태종이병원에 그 최영리 선생 있잖아요.
3: 예, 예, 예.
2: 예, 그 선생 데가서 이 위염 있고 위궤야 있어서래. 어, 너무 아파서 거기 가서 중이 그 약고
3: 예.
2: 섬야고 진게 써서 먹은 게 많이 나았었습니다.
3: 예, 좋은 소식이.
2: 예, 예. 그래서 뭐 널리 알리려고 그랍니다. 이번 예, 주에도 예. 또 가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3: 예, 예. 예. 그냥 시간 단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1: 예.
3: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3: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예.
4: 예.
3: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3: 예.
4: 예. 저는 얘 머리 아파가지고 얘 잠 못 잔다. 잠 못 자가지고 머리 아프고 쉥 하고 얘 어지럽고. 그리고 얘 밥맛도 없고. 그래서 얘 잠 자지 못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먹고 이렇게 자는데 주민들도 어느 어째 잠이 듣지 않습니다.
3: 예. 항약소에 생겼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그 박윤덕 주임 선생님이 약을 세 번 썼습니다.
3: 예, 예.
4: 세 번 쓴 게 얘 많이 나왔고, 얘 밤잠도 좀, 얘 밤잠 자는 이런 시간도 늘어지고, 얘 용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좀 더 쓰려고 예약하다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3: 예.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이분 오전만.
4: 됩니까?
3: 예, 이분 오전만 문진하길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4: 예. 감사합니다.
3: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4: 예 감사합니다.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일체병원입니까?
3: 예, 맞습니다.
5: 아, 예, 예, 예. 그럼, 네, 일단 그 뭔가 하면 그냥 그 당기는 환자인데, 그, 강주민 돼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3: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그 주약이 정출해서 그냥 좀 이렇게 고기 많은 힘이 나가든지, 어떤 많이 나서지고 있습니다.
3: 예, 예, 예. 좋은 소식.
5: 그런데 지금 오늘 똑같아서 침도 맞고, 그 약 드시오, 자오세요.
3: 예, 예.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예.
5: 네, 오전에 갑니다. 예, 오전에.
3: 예, 예. 시름 넣으세요. 예, 그냥 오세요.
5: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그러니까, 예, 중노년분들이 이 간신히 하면서 허리다리가 아픈 것이 또 기후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내 체질은 무슨 체질인지 청기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 변화하고 아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예, 여름처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습도가 올라가거나 예, 기온이 낮아지거나 예, 이러게 되면 말이죠. 예, 허리 다리가 말이죠. 아픈 병세가 더 심해집니다. 예, 허리를 펴거나 구부리거나 예, 다리를 펴거나 구부리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길을 걷거나 다 영향을 받고요. 또 말이죠. 밤낮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낮에보다 예, 밤에 아픈 분들이 더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아파서 예, 도저히 말이죠. 예, 잘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숙청년 원장은 예, 이런 방안을 말이죠. 차용합니다. 환자의 구체적인 병증에 따라서 예, 예,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예,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예, 항제에 첨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또 병세에 근거해서 경근침구요법이라든가 준악한 혈위주사료법이라든가 혹은 쇼촌도의 칼침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댄디의 수액 이런 여러가지 방안을 차용해서 환자들이 말이죠. 이 병증을 말이죠. 짓대 말이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0: 설명을 했지만은 간신히 허한 분들이 보통 보게 되면 허리다리 아픈 병세가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도 발병률이 비교적 높은 것이 우리 말하게 되면 요두의 전판 투투증이라는데 간단히 말하면 요투요투합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허한 분들이 이 간판이가 다른 분에 비해서 문제가 더 말이죠.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간판이라 할 때는 수액이라든가 섬유안이라든가 연골반으로 조성되는데 이 간신히 허한 분들을 보게 되면 섬유안이가 말이죠. 파괴되기 쉽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길태성님 문진부입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2: 예, 저는 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가지고 예,
0: 예.
2: 걸는 게 예, 걸음 걸다도 앉게 되고 걸다도 앉게 되고 이럽제다.
0: 예.
2: 그래서 길태성에 가서 원당 선생님한테 보이고 침도 맞고 약도 쓰고 그랬습니다. 한 보름 치료한 결과 지금 내 걸른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허리도 아예 아프고 그렇습니다.
0: 저,
2: 모두 물어본다. 예. 어디에서 치료했길래 그렇게 빨리 나섰는가.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 나는 예, 항상 내 이 다리가 허리를 치료해준 원장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꼭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나 원장 선생님께서 이 허리 치료, 주사를 맞고, 침 맞고, 그런 게 많이 좀 나선 것 같아서.
0: 예, 어떤 증세가 있었습니까?
3: 이 허리 척추 탈출한 게.
0: 예.
3: 바로 걸지 못하고.
0: 아, 심했구만요.
3: 예. 그래, 아, 지피망대 짓고도 되구나, 그래, 댕겼다.
0: 예, 예.
3: 댕기 주사를 맞고, 침을 맞고.
0: 예.
3: 약 먹은 게 좀 낫습니다.
0: 예.
3: 한 번 더 배우자고, 그럼.
0: 예.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예. 다 연락이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예.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요트를 할 때는 보게 되면 보통 예, 생리 해박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예, 요트가 말이죠. 아, 다섯 개 말이죠. 마디로 되는데 네 번째 마디하고 다섯 번째 요 마디에 말이죠. 잘 발생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간신히 한 분들이 조금 말이죠. 힘을 쓰거나 이렇게 되면 또 자세가 말이죠. 정확한 자세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요트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에 이 요트가 생기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환자분들이 허리가 몹시 아파나고 허리를 막 구부리거나 펴거나 돌리거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 요트가 생긴 그 부위에서 예, 주위에 있는 말이죠. 예, 조직들을 말이죠. 영향 줄 때 있는데 예, 하나는 말이죠. 좌골신경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말이죠. 또 일련의 증세들이 생깁니다. 이 좌골신경이라는 경우에는 우리 인체 내부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가장 굵은 신경인데 조약에는 요조부에서 시작하고 척수, 골반, 다리 이렇게 말이죠. 예, 쭉 내려가는데 일단은 요트가 생겨서 좌골신경을 압박할 때는 좌골신경통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어떻습니까? 허리가 몹시 아프고 예, 말이죠. 환자분들이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쫙쫙 줄이 뻗치면
1: 네.
0: 아파납니다. 예. 예, 허리가 아프면서 엉덩이라든가 예, 다리라든가 예, 발이라든가 예, 다 아파납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심할 때는 도저히 말이죠. 예, 땅을 디딜 수 없어요. 걸을 수 없어요. 저도 이런 환자를 말이죠. 임상에서 많이 예, 보아왔는데 그리고 또 예, 많은 분들이 말꼬리 신경이라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로의 마오의 선징이 납니다. 이 말꼬리 신경을 또 말이죠. 자극을 줄 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마치 마저 중풍을 맞은 것처럼 말이죠. 대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대소변을 말이죠. 볼 수가 없어요. 안간 기운을 써도 말이죠. 대변을

0: 볼 수가 없고 소변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 말이죠. 그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실금 현상이 있어요.
1: 네.
0: 환자분들이 대변이 나가거나 소변이 나가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도 고생이 막심하지만 이런 경우에 말이죠. 가족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대소변이 나가는 거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주를 말이죠. 옷을 바꿔 입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말이죠.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치료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경제 부담도 영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허리다리가 아픈 이 병실을 놓고 본다 할 때 특히 우리 중요하게서 맥이라 진맥이라 해보게 되면 간신이 허한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간신이 허한 분들이 또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비대성 관절염, 증식성 관절염, 골성 관절염 이러한 말죠 진단을 붙이게 되는데 보통 보게 되면 50세 이상의 말이죠 중노년 분들이 간신히 허하면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올 기회가 많습니다. 부위를 놓고 본다 할 때 무릎에 말이죠 이 퇴행성 관절염에 오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관절이라든가 척추라든가에 다 말이죠 이런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연령 단계를 놓고 본다 할 때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간주진이라든가 선주구라든가에 이러한 기능이 약화되면서 관절이라든가 연골이라든가에 일찍이 말이죠 퇴행성 개변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관절 부위가 말이죠 부원합니다. 그러면서
2: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문화관광 융합은 전망이 광활하다며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을 주동해 기동산업, 민생산업, 행복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년 창구인 훈춘시는 독특한 변경지역, 민속생태, 통상구 개방 우세에 립각해 산업단지, 부대 무료, 캠핑카 야영지를 혁신적으로 건설하고 국내 자가운전 객거체험, 다국 쇼핑 소비, 통상구 대외 개방 등 다양한 경영 모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국내 관광객 집결, 국제 연결의 쌍방향 문화 관광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갱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훈춘 동북아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캠핑카 야영지입니다.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자가운전 관광차들이 가지런히 주차돼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옆에는 쇼핑 중심을 찾아 쇼핑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은 캠핑카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명소 중 하나로 됐습니다. 우월한 민속 자원과 독특한 변경 풍경, 통상구 우세의 위탁해 훈춘 동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서는 전역 문화관광 발전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고 표준화 무료 캠핑카 야영지를 건설해 관광객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야영지에는 24시간 생활용수, 충전기, 공공화장실 등 편미시설이 갖춰져 있어 국내 관광객들의 주차 휴식과 여행 보급 수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

0: 객들은 이곳에서 쉬어가는 한편 산업단지 내 동부가 국제상품성에 둘러 다국 특색 상품을 일괄식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특색 야영지는 국내 문화관광시장을 개척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동시에 다국 상업무역을 연결하고 대외 개방에 힘을 부여하면서 변경 문화관광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산동 관광객 왕상서입니다. 훈춘은 해산물이 아주 좋습니다. 또 이곳에 캠핑카 야영지가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물도 보충할 수 있고 전기도 있으며 충전시설도 있습니다. 러시아 상품들도 아주 좋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 비교적 실속 있습니다. 우리는 331 국도를 따라왔는데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자가운전 야영은 국내 대중문화 관광 소비의 새로운 풍조로 됐으며 관광 모식도 전통적인 관광지 방문에서 몰입식 장거리 객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훈춘은 짙은 조선족 민속 풍정과 살기 좋은 변경 도시의 기후, 완선된 캠핑카 여행 부대 시설에 힘입어 국내 장거리 자가운전과 객거의 인기 목적지로 부상했습니다. 상해 관광객 관설봉입니다. 저는 자가운전으로 객가합니다. 상해에서 출발해 이곳에 온 지 이미 석 달이 넘었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살기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킹크랩 가격이 아주 저렴한데 금방 한 마리 샀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오면서 많은 쉼터를 지나는데 장소가 아주 넓었습니다. 우리 차가 비교적 큰데 이런 시설들이 많은 편리를 줍니다. 국내 국제 쌍순환 발전 구도에 입각해 훈춘시에서는 쌍방향으로 힘을 부여하는 문화관광 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캠핑카 야영지와 변경 풍경, 특색 민속 체험을 토대로 국내 관광객들을 집결시켜 현지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통상구 플랫폼과 다국 상업무역 우세에 의탁해 다국 쇼핑, 다국 자가운전, 국제 문화관광 교류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국내 문화관광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훈춘시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종로 쌍방향 4층 면제 정책의 혜택을 다잡아 국제 다국 문화관광 협력을 적극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9일 2026년 중도 국제자동차 다국자가운전 관광활동이 훈춘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러시아 비내 변강구 자가운전차 대호가 훈춘 통상구를 통해 순조롭게 입경하면서 중로 쌍방향 다국 자가운전 왕래가 갈수록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가운전 관광단 단장 따냐입니다. 러시아 자가운전 애호가들을 조직해 함께 차를 몰고 중국에 왔는데 마음이 매우 설레입니다. 중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둘러보고 색다른 풍토 인정도 느끼고 싶습니다. 이곳의 역사 이야기도 더 많이 요해하려 합니다. 훈춘시에서는 자체 변경 특색에 입각해 국내 문화관광 육성과 국제 개방의 역량 부여를 통괄하고 국내 자가운전 객거 플러스 다국 쇼핑 소비 플러스 통상구 국제 개방의 삼위일체 융합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훈춘 문화관광 시장은 국내 관광객이 안정적으로 늘고 국제 다국 관광 활력이 분출하는 양호한 발전세를 보였으며 내외 련동, 쌍방향 역량 부여의 문화관광 발전 구도가 날로 성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춘시에서는 국내 국제 쌍순환 발전 좌표에 지속적으로 입각해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길을 쌍방향으로 깊이 개척하고 내외 련동을 통해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플러스 개방 융합의 새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면서 변경 문화관광 개방의 새 고지를 전력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주인대 상호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최홍성이 11일 조사연구조를 인설해 전주 법원사업 및 기층 종합치리 참여사업 정황을 조사연구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먼저 주 및 연결 시 사회치안 종합치리 중심을 찾아 중심의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법원의 사회치안 종합치리 중심 사업 참여 기재와 모순 분쟁 해소 성과를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이어 조사연구조는 주 중급이민법원회가 소송봉사중심과 법원 역사관을 고찰하고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좌담회에서 조사연구조는 전주 법원사업 및 모순분쟁해소정황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전주 법원이 평안법치건설, 민족단결진보, 기층사회치리 등 면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법원은 목표, 문제, 결과 향도 통일을 견지하고

0: 주요 직책, 종합치리 연동, 전단계 치리를 통괄적으로 틀어지어 재반 사업의 질 제고와 효율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 인솔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시대 사법 사업의 정확한 방향을 단단히 틀어지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사법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민족 분야 모순 분쟁을 타당하게 해소해 민족 단결 대국을 견결히 수호하고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공정 최저선을 엄수해야 합니다. 사건 사실, 증거, 절차, 법률 적용 관문을 엄격히 틀어지고 장기 미결 사건의 동태적 제로화와 대장 말소 기재를 건전히 하며 집행난 해결 난관 공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건의 실제 집행률을 높여야 합니다. 기층 치리를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법원과 사회치안 종합치리 중심의 연동 기재를 건전히 해 모순을 원천에서 예방하고 앞단계에서 해소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 관련 분쟁 신속 해소 기재를 최적화하고 섭외 상사 분쟁 해소 기재를 완선하며 동북아 지역 국제 상사 분쟁 해결 중심 건설을 다그쳐 사법 역량으로 기층 치리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사법 위민을 견지해야 합니다. 법원을 엄하게 다스리고 일괄식 소송 봉사 체계를 승격하며 순회 재판과 법률 보급 선전의 상시화를 추진해 대중의 소송 비용을 낮추고 여러 가지 민생 사건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관리하고 법원을 다스리는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청렴 사법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책임감 있는 신시대 변강법원 철군을 육성해야 합니다. 주 중급인민법원 당조석이며 원장인 주처봉이 조사 연구에 대행했습니다.
1: 근년래 연결세서는 청년 인재들의 구직, 림시 거주, 정착 전주기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인재 아파트, 청년 쉼터, 인재 주택 등 다차원적인 주거 보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실속이는 주택 임대, 구매 보조 정책이 더해져 1년의 주거, 종합 조치로 청년들의 정착 비용을 낮추면서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결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한 석사연구생 하남은 7월 초 연길에 와서 취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인재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가전제품이 고전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 할인 혜택도 향수할 수 있습니다. 연길 만달광장 상업부동산관리위원회사 운영조리 하남입니다. 할인전 임대료는 1200여 원이고 할인 후에는 약 700원입니다. 저처럼 금방 취업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재주택은 연결시에서 2026년 6월 2일에 새롭게 내놓은 인재주거보장조치입니다. 국유기업에서 량질주택을 사들여 장식을 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등 새 가정용 전기제품을 마련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전문대 인재들은 각기 임대료를 원가격의 15%에서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는 인재주택이 총 1845채였는데 시내 15개 주거단지에 분포됐고 주요 상권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활에 더 많은 편리를 주기 위해 인재주택에서는 또 청소 예약, 주택 보수, 세탁 관리 등 봉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남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조치를 통해 정말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연결 연풍부동산 임대위원회사 총경리 리지군입니다. 각 부문과의 연계는 우리가 맡고 입주자들이 봉착한 문제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합니다. 인재주택을 토대로 연결시에서는 또 표준화 인재아파트와 전문가 인재아파트를 내놓아 재직 고차원 인재와 기업 기술 일꾼의 단기 거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재직 인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청년 학생들에게도 주거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청년 쉼터를 내와 만 35세 이하이고 전문대 이상 학력을 소지한 비연길 호적 구직 청년이면 모두 무료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데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향수할 수 있어 청년 인재들의 따뜻한 쉼터로 되고 있습니다.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사업일꾼 리여설입니다. 처음 연결에 왔을 때 청년 쉼터에 입주했습니다. 취업 수속을 마친 후 관련 정책을 알게 돼 이곳 인재주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 과정이 빈틈없이 이어져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연결시에서는 또 24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는 주택임대보조와 졸업 후 5년 이내 1차적 주택구매보조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인재는

0: 최고로 매달 각기 2,500원, 1,500원, 1,000원의 주택임대보조를 향수할 수 있고 주택구매세는 각기 8만원, 5만원, 3만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결시에서는 누계로 연 5,721명 청년들에게 1,576만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결시 당위 조직부 부부장 왕괭업입니다.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따뜻한 인재주거체계를 구축해 청년인재들의 구직, 림시거주, 정착의 봉사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인재들이 연길에 오고 연길에 뿌리 내리게 하겠습니다.
1: 왕청현 춘향진에는 이랫동안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달린 지게차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지게차들은 주민들을 태우고 위험지역을 벗어났고 홍수가 물러간 뒤에는 감탕제거 선봉이 됐으며 재건이 시작되자 돌을 나르고 제방을 보수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이 지게차들에는 춘향진의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7월 29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춘향진 중심거리로 밀려들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모든 차의 통행이 끊겼습니다. 위급한 순간 지게차가 진에서 유일한 교통도구로 됐습니다. 춘향진 주민 조경군, 왕뢰, 령흠, 추공명, 왕요 그리고 끝내 이름을 남기지 않은 몇몇 주민들과 고속도로 건설 작업 일꾼들이 지게차에 올라타 거센 물살 속으로 향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조경군입니다. 제 승용차도 저쪽에 세워져 있었지만 미처 가져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중합니다. 홍수가 들이닥친 날 조경구는 자발적으로 자기 집 지게차를 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춘향촌 촌민 당곡파입니다. 물이 세차게 흘렀고 귀버섯 주머니 같은 것들이 전부 떠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구후 정부에서 지게차를 보내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흙탕물이 그렇게 세차게 흐르는 것을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게차에 올라앉는 순간부터 더는 당황하지 않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회구역에서는 지게차를 긴급 동원해 구조에 투입했습니다. 춘향 파출소 민경들은 지게차 운전수와 연계해 감탕에 막힌 통로를 뚫고 92세 고령 노인을 조심스럽게 지게차 적재함에 태운 뒤 안전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왕청현 공안국 춘향 파출소 소장 우멍입니다. 수색구조 과정에서 우리는 춘광촌 촌사무소 뒤쪽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물은 이미 노인의 허리까지 찼는데 깊이가 대략 1m 정도 됐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은 급히 다가가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웠습니다. 로인은 등에 보따리를 메고 있었는데 이미 물에 젖어 아주 무거웠지만 자기 재산이라 끝까지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들도 곁에 없었고 당시 물살이 너무 세서 로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에 제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울타리도 이미 물에 떠밀려 넘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이 함께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워준 후에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로인이 안전지대에 도착한 후 파출소 정치지도원 류갱권이 로인을 업고 집중 대피소까지 갔고 의무일꾼과 정부 사업일꾼들이 돌봤습니다. 현재 로인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둔촌 당지부 서기 조청생은 간부와 대중들을 이끌고 밤새 424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조청생입니다. 길이 전부 끊겨 지게차만 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촌민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해 지게차를 몰고 나와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상둔촌 촌민 조청군입니다. 당시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어 걸을 수 없었습니다. 촌에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게차를 배치해 우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마음이 정말 격동됐습니다. 더는 무섭지 않았고 안전이 보장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수가 물러간 후에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감탕이 쌓여 가장 깊은 곳은 무릎을 넘었고 귀버섯 봉지 잔해가 온통 널려 있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감탕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추궁명입니다.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와 주민들 집에 감탕을 치우고 있습니다. 왕청현 림업구 260여 명 간부와 종업원들은 춘향진 일선에 내려가 지게차를 동원해 감탕을 제거했습니다. 이릉도로 점검보수회사에서는 적재기를 동원해 로면의 낙석을 치우고 암거를 소통시켰습니다. 지게차 엔진 소리는 춘향진이 다시 원기를 되찾는 심장 박동 소리로 됐습니다. 길이 통하고 물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게차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돌을 운반해 파손된 제방을 보강하고 훼손된 마을 도로를 보수하는 데 협력하면서 물자 운송과 주민 출행 통로를 열었습니다. 전력, 통신, 급수시설 긴급 복구에서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앞장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열었습니다. 추국명입니다. 며칠째인지 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7월 29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재해 주민 대피에서 감탕 제거, 복구 재건 작업에 이르기까지 지게차 운전수들의 활약상은 올여름 왕청 홍수대처 재해 구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부분을 수놓았습니다.
0: 육남의 재간추리 뉴스입니다. 그일 안도현 명월진 령천촌 전병공장에는 밤새 불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촌민들은 시간을 다투며 밤새 전병 375kg을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이 물자들은 가장 이른 항공편에 실려 2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중경시 팽수현 한가가도 산사태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운송됐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개였다가 구름이 많이 끼게 했습니다. 낮에는 2, 3급, 밤에는 1, 2급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공기 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전 국무원에서는 15호 시기 전민신체단련 계획을 인쇄 발부하고 전민신체단련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포지했습니다. 계획에서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제하며 전민신체단련과 전민건강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전민건강증진 공공서비스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사회적으로 협력하고 각층이 참여하며 법치가 보장된 전민신체단련 사업의 구도를 적극 구축해 전민신체단련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형성, 접근성을 한층 더 제고하고 체육강국, 건강중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더 높은 수준의 전민건강증진 공공

서비스 체계가 날로 완비되고 제품과 서비스 공급 능력이 끊임없이 증강되며 품질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군중 주변의 장소, 시설이 더욱 충분하고 우수해지며 군중 체육 경기와 전민 신체 단련 활동이 더욱 풍부해지고 전민 건강 증진, 공공서비스가 더욱 안전하고 규모화되며 각종 체육 조직이 질서 있게 발전하고 전민 신체 단련 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며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체육 운동이 군중이 널리 참여하는 생활 방식으로 되도록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1인당 체육 활동 장소 면적이 4평방미터 안팎에 달하고 1,000명당 사회 체육 지도자가 3만 3천 명에 달하며 경상적으로 체육 단련에 참가하는 인원 비율이 약 40%에 이르러 국민 체질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계획에서는 10개 방면의 주요 과업을 포착했는데 전민 신체 단련 제도 체계의 끊임없는 보완, 군중 주변 신체 단련 장소 및 시설 건설 진일보 강화, 풍부하고 다채로운 군중 경기 활동 전개, 전민 신체 단련 조직 서비스망 완비, 과학적으로 신체 단련 지도 서비스 능력 강화, 인공지능 활용한 전민 신체 단련 발전 지원, 여러 군체의 차별화된 신체 건강 수요 충족, 전민 신체 단련 문화 보급, 전민 신체 단련의 다양한 기능과 종합 가치 발휘, 전민 신체 건강 안전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계획에서는 또 전민 신체 단련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전민 신체 단련 사업의 발전을 본 지역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실시와 효과적으로 맞물리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연길시 소비신고접수중심 허진 선생을 모시고 소비자 권익보호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최근 연길시 소비신고접수중심에서는 주로 어떤 소비 분규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1: 예, 지금 우리 연길시 소비신고중심에서 이런 접수한 이런 소비 분규를 보게 되면 주하게 우리 소비자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소비 분규들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는 네. 상품이 판매 후 봉사에 대한 이런 소비 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0: 네.
1: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라든가 우리가 아주 말하는 스마트폰
0: 네.
1: 그리고 또 이런 가전제품 그리고 또 이런 장식 재료에 대한 소비 분쟁도 많이 생겼습니다.
0: 네.
1: 요즘 제가 직접 이런 소비 이런 분규에 대한 안건을 접수했습니다. 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샀는데 만을 넘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산 후에 이틀 후에 소비자 얘기로는 그러니까 말기가 팅통이가 잘 뜯지 않다 했습니다.
0: 네.
1: 우리가 말한 우리 스마트폰이가 그러니까 통화가 잘 되지 않다 했습니다.
0: 네.
1: 이래서 그 당시 와서 우리 상가와 찾아가서 우리가 뭐 투구어
0: 반발을
1: 요구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상가는 그 당시 이것은 그러니까 반창 젠딩 무슨 원리로 해야 되는가 이거 하고
0: 네.
1: 이래서 해서 했습니다. 이래서 확실히 이것을 반창 젠딩 했습니다.
0: 네.
1: 반창하는 거에 돌아온 말로는 이것이가 확실히 질량 문제로 됐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인당 이것을 우리가 막 퇴호를 해두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렇지만 또 상가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와이클 그러니까는 흠점이 떴습니다. 화근
0: 화근.
1: 그래서 이거 얼마간 돈을 지불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 협회 그러니까 우리 소비 신고 중심하시에 이것을 신고를 하는데.
0: 네.
1: 제가 조사를 해보니 참 확실히 이것은 질량 문제라서 우리 소비자가 관발할 걸 요구했습니다.
0: 네.
1: 상가가 제출한 우리가 화근 그런 같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0: 조사해본 인사에 보면 이것은 우리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쓰는 과정이 생긴 걸로 있습니다.
1: 네.
0: 알레르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그렇죠. 생겼습니다.
1: 네.
0: 또 주약의 원인은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수지,
1: 핸드폰은
0: 네. 국가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1: 네.
0: 7일간의 우리가 소비자가 산 후에 7일간의
1: 네.
0: 이런 우리가 말하는 씹는 고장이 생겼으면
1: 네.
0: 확실히 우리 소비자의 원인으로 해서 질량 문제라면 이것은 무조건 환불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네네. 되고. 그리고 또 무슨 급보장이라든가
1: 네.
0: 없다든가 또는 우리가 말하는 화학이 돼서
1: 네.
0: 이런 기타 이런 문제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1: 네.
0: 이래서 이것은 우리는 그 당시 상가는 500원이라는 이런 돈을 그러니까 이것을 코코코나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화근이 돼서
1: 네. 500원밖에 안 되나요?
0: 그러니까 화근 코치
1: 긁혔죠.
0: 그렇지만 우리는 이건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이래서 이것은 우효제 무조건 이거 퇴거라고 했습니다.
1: 네.
0: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아주 많이 생깁니다. 어떤 소비자들은 특히 우리 로인 소비자들은 일단 그러니까 많은 이상적으로 핸드폰을 샀지만 500원 같은 것을 이렇게 코코나다면 많은 소비자들을 보게 되면 특히 우리 로인 저는 이 푸디반
1: 네 바닥재
0: 디바니가 구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는 하루도 들지 않았는데
1: 네네.
0: 새 집에
1: 네.
0: 이래서 가서 이런 상가를 찾아가니까 상가 이야기를 하는 주요 원인은 그러니까 겨울철에 난취를 주고
1: 네.
0: 난방지 그리고 또 주약에는 소비자가 통풍도 잘 여름철 들어와서 통풍을 잘 주지 않고 이래서 이런 소비자의 원인에서
1: 네.
0: 이것을 됐다 이랬습니다. 저도 이 안건을 제가 접수해봤는데, 이런 원인도 얼마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1: 네.
0: 주요한 원인은 상어 일단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우리 소비자에 꼭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새 집에 새 디반을 우리가 말하는 푸스하고에
1: 네.
0: 응당 항상 사람이가 통풍을 한다든가
1: 그래요. 주의사항을 꼭 미리 말씀줘야겠죠.
0: 우리가 어떤 양호를 해야 되는가 어떤
1: 걸 네.
0: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이런 현상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오늘은 가전제품과 관련한 소비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보조정책을 내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알다시피 모든 상품은 세 가지 담보를 향수받습니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부분적인 상품 수리, 교환, 환불 책임 규정에 따라 특별한 세 가지 담보를 향수받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네, 어떻게 규정됐습니까?
0: 예. 부분적인 상품, 수리, 교환, 환불, 책임 규정에서는 세 가지 담보를 실시하는 부분 상품 목록에 규정된 제품에 대해 누가 판매하면 누가 세 가지 담보를 책임지게 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이쇼쇼, 세이프즈거. 그렇습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우리가 백화점에서 샀으면 우리 소비자들 일단 이런 상품이 질량 문제가 생길 때는 우선 먼저는 백화점을 찾아가야 된다.
1: 그렇죠.
0: 그런
1: 네.
0: 얘기입니다.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은 냉수증을 발급한 날부터 시작되고 또 수리와 부품이 없어 기다리는 시간을 빼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1: 네.
0: 세 가지 담보 기한 내에 소비자는 냉수증 및 세 가지 담보 증명 서류를 제공하면 수리 교환 환불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오늘 시간에는 연결시 소비신고접수중심 허진 선생을 모시고 소비자 권익보호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규정에서 정한 세 가지 담보 유효기간은 어떻습니까?
0: 예. 그러니까 모든 상품은 세 가지 담보 요건이 있다고 봅니다.
1: 네.

0: 좀, 예, 상품 판매 후 네. 7대 성능 고장이 생기면 예, 소비자는 환불, 교환 혹은 예,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예, 환불 경우 판매자는 영수증이 가격에 따라 한 번에 환불해줘야 합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예, 이것을 해석하면 예를 들어 우리 소비자가 예, 그러니까 이런 양장골을 사십니다.
1: 네네.
0: 예, 그러니까 그 산 후에 7일 내 우리 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 과정에 양장고가 고장이 생겼어요.
1: 네네.
0: 이러면 우리 소비자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예, 많은 지금 상가들은 우리 소비자 이것을 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1: 네.
0: 또 색을 바꿔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1: 아,
0: 예, 아래 그렇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상품 판매 후
1: 네.
0: 예, 15일 내에 성능 고장이 생기면
1: 네.
0: 소비자는 교환 혹은 수리 받을 수 있는데 상품 교환할 때 판매자는 동일한 모델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무료로 바꿔줘야 합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15일 안에는 우리 소비자는 이런 환불할 수 있다.
1: 네.
0: 그렇습니다. 만약 소비자 우리 소비자가 이건 자기가 결정하기를 하신다. 7일간은 그러니까 환불할 수도 있고
1: 네.
0: 교환할 수 있다.
1: 그렇죠.
0: 그렇죠. 우리 네.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1: 네. 네.
0: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에 두 번 수리했지만
1: 네.
0: 계속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수리 기록과 증명에 근거해서 판매자는 동일한 모델 또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무료로 바꾸어 주거나 환불해 줍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세 가지 담보란 것은 10월 후에 수리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두 번 수리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제가 해석하는 것은 세 번째로 상품이 고장날 전
1: 네.
0: 이것을 동일한 제품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1: 두 번 이상이면
0: 세 번째로
1: 그래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네.
0: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에 부품을 제공하지 못하여 수리를 맡긴 지 90일이 돼 지났지만 수리를 못한 경우
1: 네.
0: 수리 일꾼은 수리 상황에 포기를 해야 하고 판매자는 이에 근거해서 소비자에게 동일한 모델 동일한 구객이 제품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담보 기간 수리 기간은 보통 우리가 말한 석 달입니다. 90일 예. 석 달간 동안인 수리 못할 때는
1: 네.
0: 이것을 그러니까 새 것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 네.
0: 또 수리자 본인이 원인에서 수리 기한이 30일 초과할 경우 수리자는 소비자에게 동일한 모델 또 동일한 구객이 제품을 무료로 그러니까 제공해 줘야 합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해석하면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수리할 공장 측에서 수리를 하는 제품을 그러니까 우량권을 못 제공했습니다.
1: 네, 부품.
0: 예, 그렇지만 이 수리 사이에는 원인에서 이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결제는 90일인 것이 아니라 한 달인 우리가 말하는 30일입니다.
1: 네.
0: 예. 또한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에 교환 조건에 부합되지만 동일한 모델 또 동일한 규격의 제품이 없고 소비자가 기타 모델 또 구객이 제품을 원하지 않아 환불 요구할 때 판매자는 응당 환불해 줘야 합니다.
1: 네.
0: 이것은 무슨 말인가면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가 지금 상품을 샀는데 지금 알다시피 更신 환대가 아주 빠릅니다.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이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0: 예, 우리 소비자는 꼭 이 상품 요구할 때는
1: 네.
0: 그러니까 경영자가 이 상품 제공 못할 때는
1: 네.
0: 우리가 한번 응당 환불해 준다.
1: 네.
0: 그렇지만 그렇지만 동일한 모델도 동일한 규격 제품이 있으나 소비자와 교환이 아닌 환불 요구

0: 할 때는 판매자는 응당 환불을 해줘, 하해해주고 이미 사용한 상품은 규정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지금 상품이 있습니다.
1: 네.
0: 새 것이 있는데
1: 네네.
0: 우리 소비자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1: 예.
0: 그럴 때는 얼마가는 자금, 그리고 말은 돈을 코한,
1: 네.
0: 자금을 코한다 그 말입니다.
1: 아, 그래.
0: 금가상각비는 영수증을 발급한 날부터 환불할 날로 계산을 하는데
1: 네.
0: 그중 수리로 인해서 지출된 시간은 빼야 합니다.
1: 네.
0: 상품을 교환해 줄 때 불량품 또 불합격 상품 혹은 수리를 했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환할 때는 응당 새 상품을 꼭 우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1: 아.
0: 만약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교환할 때 상가에서 불량품이라든가 또 불합격 상품
1: 네.
0: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마 특히는 수리했 알소지라든가 또 이런 양품을 우리 소비자에게 정리할 때는 우리 소비자에게 알려드리지 않고 예를 들면 이것은 양품이라
1: 네, 양품. 샘플이라고 하죠.
0: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네. 알려주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만 치사 신고입니다.
1: 아, 집행 행위로 인한다. 그렇게 되나요?
0: 예, 이러면 네네. 이것은 우리가 한 토이 회산 세배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1: 네.
0: 무슨 일 하나 꼭 증거 같은 것을 꼭 이런 것을 남겨야 합니다.
1: 네, 예. 그래요.
0: 예.
1: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연길시 소비신고 접수중심 허진 선생을 모시고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새로 교환한 상품의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0: 예, 상품을 교환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1: 네.
0: 예, 판매자는 영수증 뒷면에 교환 도장을 찍어주고
1: 네.
0: 새로운 세 가지 담보 증빙 서류를 제공해주거나 원래의 증빙 서류에 교환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1: 네.
0: 일단 우리 지금 이런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말은 환불한 상품과 지금 보기에는 아주 많게 됩니다. 이러면 꼭 이것은 우리 소비자는 알아야 합니다. 원래 영수증을 뭐 가지지 않고 꼭 이런 수속이라는 걸 봐봐야 합니다.
1: 네. 그러면
0: 도장을 찍다든가
1: 네.
0: 그래서 영수증을 다시 이런 다시 이런 뗀다든가
1: 네.
0: 꼭 이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1: 부분적인 상품 수리, 교환, 환불 책임 규정에 속하는 세 가지 담보를 실시하는 상품 목록에는 또 어떤 상품들이 포함됩니까?
0: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건 부분적인 상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1: 네네.
0: 상품인 것이 아니라.
1: 그렇죠.
0: 예, 부분적 상품이란 말입니다.
1: 네.
0: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자전거.
1: 네.
0: 또 텔레비전, 또 전자품금,
1: 네.
0: 량장고, 세탁기,
1: 네.
0: 선풍기,
1: 네.
0: 전자레인지,
1: 네.
0: 청소기, 레이컨, 또 그리고 환풍기, 온수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전거는 자전거 틀,
1: 네.
0: 변속기 등 이런 부속품이 포함되고 세탁기는 발전기, 또 타이머, 또 전기 등 주요 부품이 포함되었습니다.
1: 네.
0: 상품마다 모두 상응하는 주요 부속품이 목록에 다 표가됐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이 부분적 상품이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1: 네.
0: 지금 보게 되면 이 몇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소비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얼마만 텔레비전 지금 말하면 예징댄스.
1: 네, 액정 텔레비전.
0: 네, 그리고, 우리가, 량장고.
1: 네.
0: 세탁기. 또 전자레인지. 지금 말하는 청소기. 청소기도 지금 어쩌는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0: 지금 이런 등이, 그리고, 우리 레스위치, 온수기.
1: 온수기.
0: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보게 되면,

0: 국가 규정으로는 예, 그러니까 정기 승인에 예, 예, 그리고 예, 주요 부품 예, 예, 그러니까 3년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기업에서는 예, 그러니까 연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부문을 네. 심지어는 예, 5년, 10년으로 연장하고
1: 연장하죠. 예. 네.
0: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일단 예, 상품이가 예, 고장 날 때는 예, 특히 우리 지금 많은 예, 노인님들은 지금 그러니까 집 문 앞에 있는 우리는 전단지를 보고 수리를 하는데
1: 네네.
0: 에, 절대 이것은 이것을 꼭 막아버려야 된다, 방지해야 된다.
1: 네.
0: 에, 알다시피 이 상품을 산 후에
1: 네.
0: 3년 안에는 우리 소비자들은 일단 우리 소비자의 원인은 아니면 행수한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제가 말하는 주요 부품이 맞을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는데 한 소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냉장고를 샀습니다.
1: 네네.
0: 그 당시 이미 거의 3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 상가 이것을 우리 소비자 살찌게 오늘이라는 일은 연보를 실회했습니다.
1: 네.
0: 이래서 그 당시 우리 이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3년이 넘어서 이것을 상가를 찾아갔습니다.
1: 네.
0: 그 당시 상가의 이것은 보고 이것은 3년이 넘었으니까
1: 네.
0: 이것을 이렇게 면비를 수리 못한다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소비자가는 이것을 집에서 꼼꼼히 생각하니까
1: 네.
0: 그 당시 양적계니까 이 상품을 산 후에 얼마간 돈을 또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내나 연보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을 그런 증거를 가지고 하니까 이것을 그 당시 이것을 이 상품이 이 양장고를 네, 그러니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수리하지만
1: 네.
0: 이미 양장고는 우리는 팀탄했습니다.
1: 아, 그래요. 아니, 생산 정지가 됐죠.
0: 거의 3년 넘어 있을까
1: 네.
0: 칭찬하게 됐습니다.
1: 네네네.
0: 이래서 방문 규정에 따라서
1: 네.
0: 수리 못할 지에는
1: 네.
0: 새 냉장고를 바꿔주었습니다.
1: 아.
0: 바꿔줄 뿐만 아니라
1: 네.
0: 여름철 들어가니까 이미 그 안에는 그 무슨 우리 소비자가 장만한 식품들이 모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질을 했습니다.
1: 아.
0: 이것도 가격을 해서
1: 네네.
0: 우리 소비자에게 배상을 했습니다.
1: 아,
0: 이래서 우리 제가 여기서 꼭 이런 우리 소비자들에게 특히 노인들에게 이것을 권고하게 하신 것은 절대 상품이라 마사지를

0: 난 이익을 명심하고
1: 그래요.
0: 꼭 찾아가야죠.
1: 상가를 찾아야죠. 예. 그리고 또 그 고객 서비스 센터도 또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브랜드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꼭 알아두는 네. 것을. 예.
1: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제품의 감가 상각 비율은 모두 같습니까?
0: 예.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네. 예, 감각 상각비는 다릅니다.
1: 네.
0: 예, 채색 텔레비전, 예, 지금 말하면 우리가 말 전원소지.
1: 네. 예, 스마트폰.
0: 이것은 예, 지금은 예, 이 규정이는 예, 옛날 규정과 지금 달라집니다. 지금은 네. 예, 채색 텔레비전은 100분의 1.5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가정용 녹상기, 촬영기는 100분의 0.1. 우리 제가 말 네. 매일 예, 매일로 되고 있습니다.
1: 아.
0: 제가, 예, 무슨,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우리 소비자가, 예, 네.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1: 네.
0: 핸드폰도 이런 삼각, 이런 우리가 말한, 예, 감가 삼각 이런 게 있습니다.
1: 네.
0: 예, 핸드폰은, 예, 체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우리 소비자가 핸드폰을 천원 주고 샀습니다.
1: 네네. 네.
0: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 그러니까 이것을, 예, 우리 그러니까 환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불.
1: 네.
0: 그러니까 감각 상각비를 우리 소비자가 지불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이것을 매일 천 원에 샀으면 그러니까 5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
1: 아,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이것을
1: 네.
0: 예, 우리 소비자들은 예, 환불할 때 상가에서 상가 예, 감각 상각비를 받을 때에는
1: 네.
0: 이것을 예, 예, 우리 소비자가 잘 이해한다면
1: 네.
0: 예, 이런 유관 부문에서 이것을 자문해도 됩니다.
1: 예, 그래요.
0: 예.
1: 네, 부분 상품 세 가지 담보와 일반 상품 세 가지 담보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0: 예, 알다시피 이런 부분적인 상품은 이런 국가에서 법률법규에 따라서 규정이 됐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일반 상품은 보게 되면 이런 우리가 말한 법률법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반 상품 같은 것은 지금 보면 기업에서 우리가 자기 자주적으로 이런 규정 내왔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어떤 일반 상품이 세 가지 담보 규정은 이런 우리 법률 법규에 대한 규정마다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유의했습니다.
1: 예. 네.
0: 예, 제가 간단한 예를 들게 되겠는데.
1: 네.
0: 예, 이리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이플레이
1: 네,
0: 복장류를
1: 네,
0: 보게 되면 네, 네. 복장류 같은 지금 우리 국가에서 법률법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복장류라든가 신발류라든가
1: 네, 네.
0: 이것은 각 성에서 또 다 다릅니다. 각 성마다 다릅니다.
1: 네.
0: 우리 기름성 보게 되면 이 신발류 같은 것은 그러니까 가죽 신발은 61억 제가 이 담보 기한 61억이 되고 기타 신발은 이런 30억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안타 실리
1: 네네.
0: 안타 실리 우리가 얼마 간단하게 해서 지금 우리 백화점 가면 여러 신발류라는가 복장이 말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슨 리닝이라든가 안타라든가
1: 네네. 국내 브랜드가 참 많죠.
0: 이것은 기업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1: 네.
0: 90일로서 그러니까
1: 아.
0: 석 달로 규정했습니다. 모든 신발류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런 복장류도 그렇습니다.
1: 그래요.
0: 복장류 같은 것은 우리 보게 되면 우리 연변주에서는 15일로 결정되겠습니다.
1: 네.
0: 이래서 지금 귀신이 이런 보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은 많은 소비자들은 지금 보게 되면 계절 따라 이런 옷가루 같은 거 사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이런 상가들이 판소 활동에 따라 사는
1: 그렇죠.
0: 것이 맞습니다. 예.
1: 네.
0: 예를 들면 겨울철에 여름 옷을 사고 이런
1: 그렇죠. 예, 지난 상품을 구매하는
0: 그렇습니다.
1: 경우가 참 많죠.
0: 예, 네. 이래서 제가 여기서 또 다시 공부하고 싶은 것은
1: 네.
0: 이 복장류 같은 것은 좋기는 미리 장만해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에서 그런 것은 상가의 판송 활동은
1: 네.
0: 날이 따라서 우리 말 다양화지고 또 유효도 더 높습니다.
1: 그렇죠.
0: 예, 꼭 알아둬야 됩니다. 예.
1: 네, 그래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기본적인 해당

0: 조정을 살펴봤는데 실제 섭외 현장에서는 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전제품을 많이 구매하는데 세부 문제들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으로 가전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의 세 가지 담보 규정은 같은가요? 소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예. 예, 이 문제를 짚어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소비에서도 아주 많이 생긴 문제를 듣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예, 지금 우리가 많은 예, 우왕상
0: 고우 예, 그렇죠. 예, 인터넷 쇼핑을 예, 많이
1: 인터넷
0: 하죠.
1: 쇼핑하는 것이 점 시작해서 예, 우리가 말 옷 관리가 예, 그러니까 이플레이 예, 이런 옷이라든가 이런 우리 이런 간단한 예, 우리가 말하는 상품을 에, 구매하는 부터 지금 에, 제게 방금 얘기하다시피 이런 에, 이런 전자 제품이라든가 에, 심지어는 우리가 가구도 이런 에,
0: 맞습니다. 에,
1: 이런 네. 에, 많이 구매하는 형상도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소비 분장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0: 네네.
1: 예. 그리고 또 특히는 어떤 소비자들은 이런 온라인 쇼핑하고 우리가 말한 스티디알 이런 쇼품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우리가 왕상 고우는 지금 이런 소비자 권익법에는 이런 간단하게 얘기해서 칠레를 우리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칠레 무조건 환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0: 그렇죠.
1: 있습니다. 예.
0: 네.
1: 그렇지만 지금은 이 칠레하는 시간은 무조건 것이지만 이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0: 네,
1: 네 가지로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산후에 방문하다시피 스마트폰을 살 수 있게는 이미 우리가 만 시작했습니다.
0: 아, 그리고 그래요? 앱을 다운받았죠.
1: 그리고 산후에 네네. 우리가 지불했습니다.
0: 아.
1: 이러면 이것은 무조건 이것을 환불할 수 못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무슨 잡지라든가.
0: 네네.
1: 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무슨, 그러니까 뽀, 칼레, 이런 걸 할지.
0: 네.
1: 예, 절대 환불을 못합니다.
0: 아.
1: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가.
0: 네네.
1: 쓰는 띵스대.
0: 네네.
1: 예,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가구 같은 것을.
0: 그렇죠.
1: 쓰는 띵띵 했습니까? 예, 이럴 때는 이것은, 이미 지정한 쓰는 띵스한 상품, 이렇게 이런 화물할 수 없습니다.
0: 네, 맞춤 제작하에서.
1: 예, 그리고 예, 지금 다 또 다른 우리가 말하는 규정이가 또 성 우리가 말하는 다시 민감하게 했는데
0: 네.
1: 좋기는 우리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한 후 이런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한 후 꼭 상가와 1대1로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0: 네.
1: 1대1로 되어 있다.
0: 네,
1: 어떤
0: 네.
1: 상품은 화물할 수 있고
0: 네.
1: 또 어떤 상품은 화물할 수 없다.
0: 네.
1: 제 지금 저도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한 소비자가 우리 그러니까 왕성 거울에서 우리가 얼마 시완지를 샀습니다.
0: 네네.
1: 시완지 그 시완지를 샀는데 이것을 산 후에 이것을 사용하다가 한 달 이상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이런 그러니까 다시 그 서근을 설립해서 이런 그러니까 이 당지일은 그러니까 소고 후로한 떠날 짓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당지일은 수리 끊임없이 확인할 뻔데 이것이가 본 후에 이것은 자기네 제품이 아니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가 하열 실내였는데
0: 네네네.
1: 그래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시내는 하열 소고 후 와서 이것을 공장 입구로 와서 이걸 봤는데 이것은
0: 네.
1: 진짜 하얄 상품이 아니라 규정했습니다.
0: 그러면 가짜를 구매하셨나요?
1: 예, 그렇습니다.
0: 가짜 브랜드로.
1: 예, 또 이런 형상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는 그 당시 이걸 주의하지 않습니다.
0: 네네.
1: 제가 여기서 이것을 우리 소비자에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 것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가전 제품을 살 때는 방금 열심히 꼭 이 그 당 즉시로 우선 먼저 사용하지 말고 그 당지는 소호 후와 공사일 그리 와서 이건 확인해야 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우리가 말 램프라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일단 정상적인 상품이면 정기적인
0: 네.
1: 상품은 전국 그러니까 전국 끝이니
0: 그렇죠.
1: 모두
0: 고객 서비스 센터가 다 그렇습니다. 있죠.

0: 예. 네, 분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뭐, 호황이 될, 잘 네.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1: 아.
0: 예, 그리고, 꼭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1: 네.
0: 그러니까, 왕상 꼭, 우리가 네. 온라인 쇼핑하고, 네. 스티디아 꼭 많이 동시,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실제, 예를 들면, 백화점에 사는 거니까, 네. 이것을, 혼조하면 많이 됩니다. 같이.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은, 그러니까, 질간에, 무슨 상품이 원인을 해서
1: 네.
0: 뭐 조금 환불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티디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네.
0: 그것은 환불할 수 환불할 네. 상가가 이것을 그러니까 승낙하면 환불할 수 있지만
1: 네.
0: 환불하면 질량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환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1: 그래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길 소비신고 접수중심 허진 선생님을 모시고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허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미선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8곽을